0: 꼴식 십사 체디 신순치 제차라네즈 신토로 교신치 콩키 타자 신순선세 자제 개주 행아 행 균종 토바타 계급 사정 우주르타 긴캄 냠수 도글라 균투 꾸디 당와타 되니 가르종키 긴캄 코류 로레신 레소 조신유 제셰시 원장 토장 수용 권바타 균투 신와 서주 신바 템바딘 망라 철준 용와 롱친 양양 당와 제기 사제 티더부로 준신 땀네 순 토바 제주니 딜론 식시 사토로 준신기 자와 초괴나 네바르토 체리타 튜베 권에 뎁괴 가르종 렁종 튜공타 나래 자당 주기 락제 치모와 딩빙키 산에 티게 체리타 튜베앙 신순 데바타 추탄 뒤네 뎁균 딩키 서주리주 다종 십자제 제덥 남한 냠주 제주로 타종 제네 토장서구토 체리타 튜베 우주르 타블람식 최십 제유업시 준신리리신 댐병왕 자와초부터 원장기 자균 균체미바라 치료성래 가르종기 원장멍식 아르웨 딘도 친유업시 명예 바라 종용수 림지겸나 나송우주르 무티 직탕 고동 학삼심리 총답기 곡송 낙제탄 총결지링 조람 진종 원장구제 핀순 디튜톱디 사두긴감 초두송의 총결식 찰권의 림신 원숨수 유르신유업시 니바 말라 댐비 최종기 체주 직군의 공용 토동 판의 슈는 준신 쪽반이 고정바식타 지도 덴바라 제주니 탐의 미규태인 생계카법 총대 쪽주장세 대내에서 대체 나서 덴비용한 코르규 제베타 초외 쪽주진바신 장세 제베규 당장토 교신 입시 니외로 세신 가르종키 리주능신 치우자 제마치의 시지진키 송종탕 말라 주종 타종 제디 박조 고주탕 긴감라소 코르규 주종체라 지동 끄디탕디 긴감 고류 차세 리동네 초용 토동 바라 교주로 끄디당 엽시 존도 응원세 퇴슈신이 속주 링키 송의 그 인신 지구이 대가라 탱은 강사를 괜히 뽐뽐하세 더동 디게 중의 망부휴 제시엽시 공기 산의 대개 최든 주리 자주 비니 비미 응원소 둔 십줄 학점 장세 제부터 디게 앙 준비 답디 강과 줄 학점 시과 미응우주 티숨 학점 기사자 큰용유 제시엽시 다제 땡에 괜히 라워티 긴감기 원장 구도 조신 민우주 송동 초기 선배 매도타 민우주 취직타 초동 학점기 자지신기 진종 나서유 예투 미도 라드시네 윤종 학발 세배 타고로망 초기 교유 약수수 교류엽시 괜히 퇴공수 교류바타 족주 당장 도교류바 배미 사자 매도 동자 교바소 긴감 조종래 종외 중도티 원장 지롱 추 응원받아 마세 더동망 초기 균딘 초외 추 냠제장 토비엽시 섬 긴감 망핀 장도 지바티 벤저로 링당도 교류의 권의 슈비이나 가르종토 준신 땀내 강사라 원장키 긴바 마세 망초기 초외향 기도 성유 가르종기 긴감 속조타 멍초 바바라 송지 제주 타용 체디 우주를 내태낭 신조바 레미리 뒤디 장도 피제추 망조의 편제 토바타 외빈 토바라 체유시 가르종 동조자외 퇴내 링키 딘실의 규급 육지치 자장탕 벌신의 뉴구 비신 유시 유민남지 대달러 추동화타 류잡내 제주기 남백킹 동조자외 딘시 조주낭 슈킨 홍지 유이 대가라 정도탕 대도 최준정신 치와 제기 산내 대개 신순기신 제발에 사자신기 신순 동진기 만의 토탕 순제 마위 내튼 타주 토마세 망조 최 타니사를 내가 치부탕 락제 중위 레디경 준휴 다자 조바 티웨 망외 신순 튼례 소바르 교디 김기 고사리 레슈 딘보 문규르 토비 지시엽시 정시 사출의 뉴베 체슈 딘신 제로 니동자매 뉴시 저주를 진다 당분의 진당 앞에 체 숨지 소진인 바라 정용기 우주를 내자 족주리 망조를 연법 고로 체 둔자 제주 개조 자바라 구지 제바타 대낭 추제타 내리 줄고로 체 니게 숨지 잠 정화타 신순 종내 고로 체 응압경 업중에 응아잠 총엽시 긴감 렉소송라 무국 지디디도 줄대 망조기 긴감기 도포로 라도 담포로 송엽시
1: 싱글링게 콩도 센트부터니 고주토 참당 원장기 겐 긴감 리무달지 시크베 나리서규 가르종기 긴감기 멍시된도 당외 골기 뮤티지
2: 아치 우토기 급수 당당 시숑기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 고네 늘고 기세 체크
0: 생략이 샴라 모튜 성주르 군대 군중 리센키 주된 소위 치자시비 낭센키 낭된 칸니바 고제토 미니키 추가 시크비 팀좀식 니르 쇼기
1: 쇼비 니준키 세게 听到其从某硬拉人民元所出现，除给年端看。

0: 规矩盲片染水设计中医界塔提前第规矩孙女团结从个盲部界人数数恰不他连南恰恰我塔扩着同用计西林从团马拉级出面重叠的编剧不切托为批给了蒙西颠不西定约时 孙女团结是中年时任的南国公务塔有规矩从团批给同用用员连南州市银边各国企业盲区基本基本明白从这定数铁位清不点月铁矿拉斯区中人不卡集团重得有规矩孙女团结从事这个梦是先不的我在从这车站塔认为他这规矩孙女团结扩准密道啊 崇明牛儿同于芒布国外界的崇明错外表现马如清不马色苦有土在聚清的拥土着我谈从端撇界同样没把谈切记三年提给孙女团结从别列队帖帕顿清不时间都有些三年提给孙女团结从别有够卡给民博给出去谈在聚给开去 地图内面前的人工啊，村民接头的施工数据台，盲片我在从刚谈孙女团结连上盲图当我妈说，特动车机电钮塔查到地基及小区南北三段前年，干嘛啊？盲片我在有口图对于，村民七百日用七大连锁动画台，村民小区。 马拉推过长途动画，与地区的孙女团结地区的现在年龄啊，三万谈，他年三年牛头不谈，孙女团结四中谈，重叠级别，地区说只有两男团结批给了各地级别，这个年限有够去再去选秀批完签约时。
1: 纽卡斯人们讲地区孙女团结从刚时给进大去，他在地区的驻军点不谈，极度托在去突击员，俺最我这给标杆登记。
0: 也不谈空气外热量太重前呢，从来连锁店不着土不谈，地规给孙女团结从这批给给那么铁外连锁着土及现约时。今朝六届严肃谈全国签署，这个严肃说忙边学习体力呢，地规给从来苦有透过长途动画谈，不断连续国别。 连南开清昔日，铁矿拉塞地规给忙边严肃列的忙切问呢，然而他都批给今年。
1: 结局，卡多尔坦糖尿病不谈，学术测试明着话，从刚出国说的那天那不提，出面严肃过过他二三年，公民都被在就请给永度请不马赛，地规给从端连南提的，东桥旅游时，地规给芒片过过前半明年三年提给严肃，从被人工啊，西林土西出的。
0: 昨年地沟通，前天前去芒边严肃设计中医做药时，从这针灸谈从业前天就用去工地活，烈日西部人不穷的，再对从头热用前天谈，春天测试用着，学术不再拖动话谈，芒边学术前天前谈，前列前途有脚工地当我来，地沟通从端现在三万马赛，西林学术连南马拉讲，配送超速签约时，明儿那些。
1: 给么？这样的芒片作为国家人行推广长度着我谈，做准给军人水不别的，从而对呢让点节省他，让点进步，让点推广长话节级别，盲区表现拖动他，从这不把你也不穷呢，从不谈出面牵连解决投入。前天他国人点边日用可有他脱单去，从来南边天际从对了日用其实点不习军不马赛，盲做了得的在军人民群我天呢。
2: 망편총달타킬레기강의세로치베두구워머시김부시생리기광도센초베티니고주토파세까마중의망빈초의코르게누슈유구드베시쿠베첸솜니주슈부티시트러사비등규기콤자디네타지도덴베편종기품줄디나세생규루군두군중생규키팡츠
3: 三九六军队军中，三九六军民龙。他的阶级三十不低，全球农村年轻力工，社会农村。三九六军队军中，新的是。前退所，南新闻台的土谷盲站接不他，长假破格所，朝若南塔，将不站。 杨三儿，我说说对面容。
2: 샘라무트 로직 학잠콩 대가라타동 조준 케니 지킹바타 장이 망부기비 사동시 인바 수용어리야 샤르미집식시 먼제 체리 규급 네바르토 럼부티 규급에 코류 조신치라 랑코르 적사양미 지 타고르키 종미 대소치신시부타 사동티 대유링부 폐주 땅미비 림신 케니 봉사라 교내 망초 초로 삼차라 침부총협시 망초기 삼자니 자주비외 구속인 타자 총계의 대관타 총계의 총수입 조준치기 주장 유양키 사과바라 공수 총부에지 아주 산의 사도도 득십 팅마 제바주 코류키 내튼 응세 퇴범하세 니골키 구중님바라 랑골 조사관비 내튼 시도총 탱을 구중님바 중급 퇴장 망부로 랑고 미비 랑골 조세 내튼을 삼로당 미두 타자 퇴장 창마라 랑고 예비 랑골 강중도 조바티 균딘 시도 교류 제시 남자한테 칭아 차르고시에 범하지 더동 류종 요체탄 집에 주지 구양 구지 체리 미자 상마르 코에 디구이키 조신 링시 준비시 지 남장기 긴고 저시 상황기 시업시
0: 리주기 뇌치 닌가 학비 급수 강교 서법 토살 니유토 최고
2: 참대리도 표계 롱튼기 성조를 권도 근종 시비 리젠나 처지 휴변나 등 상마 니르 휴신비인 리젠디 좀지 긴고 니마 처린 라탕 시비제를 친구 남기니 니마 처린 라탕 부산점들 라니시 렌게 휴니 자고 了

0: 미 망부 길문에 지나 미랑을 제시 개베 망부 시부 유기레들 직천나 야 미랑 미 망부도 그 유두 좀바 럼모토보다 이제 용스그 봐 딘제 지기 직천나 미랑 그 고급들에다 도스메 차선도 하고
1: 있습니다
2: 지단 직 직수이 직럼스니에디 미 손교스리들 미 송주 슈구어들이랑 급리 딜이야 고 카르소레 직 믹세 딘제 땅고서 딘제 망부 용구레라 아니 직 요에 두어 봐 뱅에마 기 엔자잖아 레고인에 따라 길에나 지라지 직수직람 롱나마 텐을 벌샤비 냠냠 망부 규제 달로야 디스릭틱 체고야 이제 용구여와 다 디즈노로네 내가 직디 나레선 바 디스 디리선 그도 다 베나샤샤네 추고리 다가나신 템비 체샤베 직실이 딘줄 고로 소여 말바디 제상 딘데 인도스는 안주 직 에 미슈그토네 좋아 미슈 링루 토네 삼담비네 창마 벤차샤는 안한주 맹한 딱제 제가 침베이네 다 로바 개구이네 자도 직 딱제 접드는 거 제어들이 한 되게 돈사스네 디셰브디 자제 잔 두스 세 타제기 엄마라 얘 멤버지게 되게 딜파데 추데제 20세 주두세지 어 단 나즈 딘데리도 엔 주도 페지 딘데 챤데 간데도 주두세 콜리아 직코 가르서 오르다 남산 직간직 돈니 세 딘데람지 남산 두스 멤버지 얘 콜리아 이해다 윤 개다 듄 망부진에 코 가르서 오르다 직 삼시 지고야세야 디 오늘 개선부를 쓴 것도 다 타르도 그 미유도 가르스네 지구를 봐 직 근도 지도 그 직 장대한 그 직 나가지가 줘야다 아니 벤처전 봄디 집을 지어야 돼 굳이 오늘 다 직자세스네 대비네 진중디 레군디 나로래 내주된데 양양마 되야 제도다 군농산의 세비네 이제 군농 두자된데 인지 말이 좋아 가지는 고치니스니 가르체네 직 가서 갈래야 직 공부 세고 로제드 디스 고 다 있는 양 급이 양 안주 직 고 가르서 오르다 직 땅 안주 남겨 직 샘캄 그 루디 레가지냐 있는 직 샘소 땅진 스거 바디 양 급이 디토알이야 디즈 다고 가르서 오르 직 능규 모두 제제 베스도 멘티 람산한 집이 저울에 세서 되게 죽은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시촌에 연구 말해서 다 있는 양 안주 직 팀 그 둘로 차비네 근데 재미도 알레지 디제지 제 예즈와야 드네 투즈르샤 아니 그 유림지 드라도 남자 딱 세제 어 디카브리 디나브리 세제 타제 오늘 갈래 가고
1: 제가 이제 안 팀기 딘데 임비네 갈라숨네시 알레 나레 소소야 미나라 카레 세세 겹직 제약이 구급시도 안
2: 예 제가 그 오늘에 비게 팀기 나로 그 가서래다 댐비 제샤베 디즈다 그런 안 줘다 직 진이 가이네 자도 되고 있는 직 아주 제 바랄이야 근도 지도 문에 제가 곧 팀디 실 잘해 더네 다주 저러 봐 봐 직 벤샤샤네 레미리네 레미 코란리아 코란 코란기 개왕 여러 봐 아니 직 팀 팀로기 숨겨 도부 여러 봐 코란리아 되지 봐 진짜 그리한 직 가서 켈레다 직 디렌나 로리아 지 딘줄리아 직 가서 제시도 무슨에 수정에 맞춰 제제 아니 구디 코란 랑기 급 디디스네 기타 심함 딜뚜인제 람산 제비 제야다 람산 라자야다 지딘제 네즈 망부 중고어 봐 다 딘주 나레선 바 오네 틱스타 코 가르소레 미겔 다 벤자 단데딘 범디다 우리 코란 미니 지고 된다지 말이디 지윤 디 슈긴 주어 봐디 지조 견용 리 슈긴 여르 봐 세상 딘드스네 먼저 오네 지 삼도 마네리아 펍제 에너지 주도제 단데 공기랑 숨분능신 초니자로 두즈구리 이라 범데 문에 세비네레 엘 쿠유 로미 망비길이야 문에 장내 된달 미비게지티 세세팅디지 셰헬 갈레제시리 이라 띠즈 투스테 두즈제 쿠유 직제제 딜이야 십제 균은 제빈 아니 다주 나냥원의 샵이네레 소소소소레 되소시테 마 우링부스단제 르르체체 심소게 소소칼 규르마주주 소소 심소드스 파 칼 규약 디 내가데 하고비나 아니 안 된다드스 지코 가르소레 다주에디 지 내를 케브르 주야 돌리 펜도 망부 용구르선도 다 디주장아 디수 디르도 안케나 미슈엘리아 녜네 저지 고도와 안주 미게 근데스는 아랑아래레 인데 스위어지 쇼게야 란 잡다가 직 우정부스단지 야 다양 드링이 메고 줄 찍 간사지들 파 야부지 염쇼 아슴사 그래 찍 삼년은 저와도 무슨 문제지 있자 야 쳇지 또 있네 아주 미리 미지도 놀래 미간가 삼목하가리 양급을 찍 권권 더더 믿음이 바라래야 저아지 계지세베 규림나노 코알룩 줍지야다 찍 딘데 요한세브리 딘데 중수나 니 샘소 저와다 독적 샘소리 야면은 공조 야면은 아게 저와다 데데 딜소바 찍 딘데게 아니 람산 규규제 니 탁조디 맞아 아 니 람산 찍 커서 아주 배배 담지 매배 찍 담마게 뭔래 소소 개고 마게 바삼다 해스다 개자수나 딘데
3: 주 차차리
2: 말았어 지산 띵군에 에 남저지 던진 두바르 능린스 제 스여라 갑도 갑도 레튼다지 타제르스네 낭틴 제비네 제여르바디 낭틴 수리베 로도 다오 양고 마르데레 엘레 까마카시 양비네레디 저바 조니젤로리아 펜도 친구다 다디즈 운네 안즈 미지용기 고 가르서르다 준유 시네타도 로 소야 준유 제여르다 저담 글래스 님은 이제는 근데 딘주야 스케치부 제위스리.
1: 진짜. 다 단데 디 갤라 송능시 디 토담 병원에 차샴다 수수 디 내가 그디자데야 도난 최고야다 딘제다 개침부를 시작을 봐. 다 딩은 주카레 등기 네 대비 데미디 베데네 충분히 봐. 다 디나 동문에 자 자고서 수도 다 탁수 세단데 레문에 고르베디 태타우십지도 나가란수 응우유 초안나로 수리하다 단다지조간 리제시라 무친별로 춘주도 줄바 로충도 저 투베네주 자차고 디그스드 페지 메스를 시향하래 고교도 줄바 남산 리군에 비 인제 친구도 이내래 인데 나와스도 콘소야다 갤랑아 난주님아 뒤럽지매베 두두영 안주 로춘주 제지조간 리두 좀보 안저 투베 구치 안저 투베 레로 안저 투베 지초기 쿠류 저바 다 단도 콘저 투베도 주다베 로하인 베스스도 갤랑데 나도게
2: 디 숙첨부 용도 전화 숙첨부 용도
1: 세상 안에 디 겐베르바 님아 다 대상기 로춘주도 좀 안저 두 드릴레구나 안제 세종아 딘제 딘제 네츠토 투주 폭도 딘제 충스도 세월에 안다 지구드님이 능규정부 제도부로 많이 그러봐 안다 빠르신데 구두정부 능규정부 제모도 배수 제한 심제 열봐 주로 중대 부대 딘제 윤두정부 아니 두아 마시랑 시동아 이만 안서 무슨 이제 제 돈요 매배수도 다 두둥 안서 네 심감디 십지야 칼로그레 응 근데로그레 딘제간 두시디 말레자 하마고브레 야능무 센두두즈 보기 미두즈무네 이제 매브레 다 야네 직침직람두즈 판데 능신님부 매브레 가지래 얘기하다
2: 나레스엔바다 디토알리아 직 가르소르다 난주 에 대장비 천난숙 진부 머중배 토네 난주 미드네 교치 심르바 다 교디 가르친도 슬라빈나 직 초아진의 샤빈나 다디즈 상초 교리 슬랍초 베네샤샤나 미 지조간다 레가 카리 제비네레 직 투수 담진 저리 세지 깨지 저 말배 알다디 다디 초진의 샵이는니 시비지레 다디 직 개침부지 제 가르스는 안 지윤의 삼담는 안주 미메지스니 데 체요리 이러와 딘데 인도스네 직 투수디 촐라던 교 말이스 다이네양 투수디 애니 촐라 마담 제제 애니 투수 준준 체브디게 가르쳐 오래 세주로 말다 가르쳐 오래 세주 세상아 직 거브리 딘데 삼딘데 땅겨 봐 다디 벤처선 던데 게임원들 나서서 난주서 저 데스타치 미두스테네 지 딘산 하바도 준주테네 냠두라질데네 동부 열세게 냠도지 냠달라야 메덴조 아니 투수레 다가조 직 숭지마 슈데네 직 딘데르지 초진에 신의 딘데 책이 열상도 그러와 아니 초 전신의 삼단면에 내 나라 나라리야 땅은 좀 내리 가르치기 위해 로전 지기 위해 내가 지기 위해 잼을 지기 위해 미드 계시 아주 털도 그치 닝부스네 하자도 아주 주니 지야디 디기 있으니 구겨왔다 즉 시딜 행자가 좋았으니 디디 캐지무시 우리시야 가라오네 시야비 내디진단 내진단 날로리야 즉 시딜 행자 세다 데딜 헬로세디 내진단 다완 날로리야 투수 템짐다 디제 내디 듄시야기 투수 템세디 내디 정 말했으면 했다 디 좋아 다 이내리 디니 방러스 디베이나 팅사 즉 rwajik tuzu tamzin chawurta sayde ang tamwasha ane ane shugo ane kungsan rinsu na ane ina nga lulu chesam sangi di lulu sayde gyabla maa chaya chala cha dadwaan chesan di indus ane ta digi siyade nga raya samlu nalarda tanda tanda yamane teringi nyamen na lulu nga simli ya gina mabi na nga lubuli ya debu mabi na rwa lu desim gi sayde tanda mabi na jima jima sayde liya nga shivdi nri yi chigmi dhudi rwa ta nga zi lo du sile yom rwa chisan ti indru zane ngune tanda sinye dili ya jik lu dewa da sim kibu sinye di yonay da ngune chini ngan zui rin tanda wa nol lal di kaya chenpo chili zi gu gu du sang gu du ta inay li ngay tingsan jizo kyun yong ki jik choyan dhoy du nyur bu cha an dindaya chaya chaya an jik samlu nol lal tanda nga nasu thala pab dewa ra tanda ngay dhozo tamza cha wara ngay bachun cha wara ngay ngui sa wara any lo yatsile suna any any nga kibsha chaje de samsang di tawo di peji shuk chimbu ji medo asma jik jena nga re choba re ine nge lundi chebe gyurim na mi mangbu ji zane keji di rengjin ge dus ko yong gi di ta chwa ji ne shena dili ya tenpa yo re ruwa mi ta ine chwa shen shi ne shebi na ta dinje gi pe di che che tsup tsup ta jik ta hari huru silam na digma re kanda pe ngamja zwa ta ngamja rasina ge de di rāwā chēbē jēmā kī tīkī tī kandē chīgī nā āsīm sāsī ngā rā ngūnē shēnē nirī nirī nā lō kī tēwā tī jēmā tīkī sēdī nirī nirī nā lō yō nā tā yō rī
1: nīm rī rī tā tūsū kārchī rī rī nā kōmbu tī yā gu chē bōyā tī zō mēmbu chē tū yōng kī chīk tē chē chō kū kū yō bē tī zō chē tū yōng tē chē shīgō kār tē bē rē sāshī
2: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직 소소 삼로 게라 송문한시 오다 주고사디 다 하코야 요 말이 나르 소소기 데 탐진 체제다 간다 드린 니무직 디기 중내 중벌이 있어 등문에서 삼로 딘제 용고에 봐다 딘제 담으로 봐 아이 내가 간주기 탄데기 지조 그 조단다 간주기 쿠르요다 딘제 삼등등 봐 지단기다 나르네 쯔베기 로춘주 망부직을 딘제 그 삼로 호로 땅에 디데유스 마샤 가이즈는데 직내니 직 레게버를 갈소를 젠즈 침부를 봐. 아니 내니다 다르게 해서 럽저 침부 통

0: 이거 망고 딘제 요리 직 레가 이내래 체 카루 카루 주고도 와. 딘제 인도 좀 봐지 칼로 다 로춘줄 렁고요기 딘제 뉴슈 직레 용도 좀 봐. 간절 지단게 다 딘제기 직한다 아가 디슈고 디체 디슈고 디체가 야 레가 컨제스 야로 주고도 아 직 수수기 레고 나로 직 구제기 틱따단 컨제스 야로 주고 치고고도 간이스나 다 딘조 간걸로 젠저 봐. 아 인제 인도 좀 봐지 로춘줄 망고지로 디 뉴슈 좀 챔부 싶도. 아 딘제 손자 겐제스 라인에 게라레 딘제 망고 투나 요리 간이스 게라 심칸 글레가 나니르바 직 딘제기 다 가서 간도 쿠부 체다 주제 아니 직 수수기 디카레 심낭로를 디 심하도록 해서 체제 마이기부 체제 론 망부지 하는 간도 개개 있는 유유 숨으로 그 딘제기다 딘제리교 망부도가 체장 디 컨데스로다 마레기 섬주 체는 간도 딱 삭바도 간도 단도 럽점마 퇴교기 부근에 제제 직 나 지조디간 레스나 다 딘제지 나 수수 염료 치고레 아섬 당분에 딘제지 저지지 구유스레 가이스나 망 체지 아 당할 럽주 된당다 아마 링가 레가 란 기상 레섬 그 유기로 봐 당분에 디기 초 뭐란 쿠유 딜레디 좀 봐 가석한네 뉴슈 망고인 거 봐. 직 레로그 버로 봐. 구지다 수수 버로. 에 야만네 레게기 직 수수를 전다 매매 체제 직 지모토 배기 딘데 내주 망고인 거 봐. 딘데 홉디 칼 내주 딘데 망고래 되선 봐. 아니 수수수 알마딘 배 소치. 아니 직 셈마기 버 용야다 딘데 내주 망고인 거 봐. 세상에 선불 직 간주 롭제 낭로 이네리 계시 딘데 기타 직 챤나 롭제 챤부 딘데 US 그리 나시라 하고 메 딘데 직 간주 롭제 이네리 야만네 직 간제서 왔다 당부 지조간의 공부 독서 배우다가 수술로 직삼로 처지 연구에 개침을 하셨음 게가.
1: 지포이 토네 디주디
2: 소아이 우시 디나세
1: 스미기 센터 디센터
2: 듄초스 구외 구미이 다네키기 센신바디니
3: 偏向农村的这类矿，偏建农村的我拆砖的系列，秋冬砖的里程序。吉拉坦的松柏干木的那里，南田尼西都是旧土旧。那是。那吉拉个嘞，地块团队集松罗那，集地里下原来坦的吉拉松松啊，俺来上的苦的。那是。那不然那罗呢？ Lobde na lo jiang gui ngi ki xie zhi di lebe ji le nye sanba ta tian san ge jizuo di da che jie
4: na zhi
3: jizuo gan lebe ji li ya nga di na lo chun ne ken zhe qi wu zhe si ya di ni bu di le gu gi nye jie na
4: zhi ba
3: da a zhang jiang lab zhi ka zhi le gu yu gi ba
4: na
3: nye tan de bu do kui gyo du zu na yang xiran min du da nga re pe ji di cho wai ku liu di qin qin xi le me zhang qie bi ingi ri zhi ba nye san ba lab zhi gang ge le bu ri seng bi zhi ba yin la di jik qie tan de gi la sun be ne zu ji ni bu di gin la da lo qin qi du zu ne zu tin zhe tu pin zhe tu qi du zun bo pok du qiong qi du
4: na zhi ba
3: an le su su re le su chok bu chok mu
4: neng
3: mi zhi
4: na zhi ba
3: chok bu chok mu ho le ne zu tin zhe tu du le su su re neng mi ma xio la yo ma
4: zhi ba zhi ba
3: da neng mi qie zang da kunzo ya nyu shu tin zhe du a sam jie sam xie qi guai di nye san ba kia qi mu ri xia sen
4: zhi
3: da xi bu ji de ya neng me mi qi le kie jian zhe ma ba zeng kam gang neng me neng mi zhang zhe mi xu kie ma ba xi bu ji ge a ci ka me rang di ge gang nye ha gu ge si le mu tu ne le da kagasa deje de gyabgyo chi ya dile dog de kare da pa ri jik xie je de ji se din je chen na ni ning je phok du ni bi de xia
0: shi
3: an du le nang ne chu be phok du de tie we che seng bi ni
4: se na zhe ba zhe zhe
3: ge na chen na
4: la zhe ta ran zhe dan de na ni su men nang xin ji wo yu chuo wan na lo le de zhe ne ne zu mang bu ji dang an zu gar so le da dang ni jin ni ma de ne kan da dang ni che be zhen che gu wo er ba da ben che xian na ting sang ge zhen zu zhe ba Ani chik le shu gui kangen re mi da mi ba ra drewe nyuk zin re. Ta tinte yin dhuzi zane, wane changne chik ku ngala bakbe cham sige yor ta ngan zui. Di ta ngata ma zun di tang tang tang tang tang su gyogu tungu yin dhuzi zane su su tang tab dhuzi ya gyongu ma zin rang zi re. Di nima di dhe re si zi lulu zi zi zi zi tak ta yungu mar ba di. Che zan ti yin dhuzi zane chik su su yin ya chik ta kwa jizo gui dhuzi da du ne di ni ta pe zun che ya re. Zwa chik. Tizu maje rangze re. Da yinba yin na yang, di bezun cheba le chedan re. Bena cha xa na ngema yin na aran zu da kammo ne da lhasa le ya pe nye zu yomar be. Khunzu le ngamyo dine tambe zidu.

0: 또 드래 드래 인지미지 드래 다이네야 난 심기 지 디시단 저 말에 등이 길랑 소에 니네 삼륜한 트리스 거서 어 다디 특징 지약 좀 다시 말이 근데 이내래 찍고 갈소랬다 에 길이년 붙여졌다 저것동 버스지다 만 예제 대정을 해서 랩쇼 슬라빈 디오야 말 좋아 제상고 배준디 군육류 있으러 왔다는 거 조금 뒤에 지하도 계속 이내래 심디 바지 르르 제제 샤도 붙여 다디 계속 쉬부지래 다디 단도 개운을 나게 순수 심소 땅진 쓰고 알아 받다 되냐 남겼다고 하러 슈대야 디디 그 초에 준이 계속 쉬부지래 제산 딘주자도 저지 문에 장내 등산 즉 맛이 랍전나로네 아잔장 저도 밀롭시라 한디 에 갈소르다 안당고 마샤 랑샤리 가서 이규나로 저 되게 레기 알아봐 다니 대샤는 알아도 발랍도 되반난 심감 대단다 제가 담셔 드리시디 겐라 줄에 부구 슈구유 부구 초한 준이 디즈토는 오늘 장내 다디즈 즉 마 셰프쌈 그 되게 말 부글 된데 구유 준구 베네차장 단데 길라 세야지 르바지 오 제마 네즈 된데 된데 된데 된데 테스다 디톨라 삼네 쳇디 된데 구다 아니 아는 디다 찬다지 그 총을 나 냠녀를 된데 사르주야 봐 응 봐 된데 제비나 아니 부구지 미데 미바라 딘디 제야 그 너버리 미데 미바라 다트올렌 제야리 소소 심캄 뉴디 제야리 직 듄즈 소연 준유도 야게 친수나 아니 지마 지속가 레드스네 펜더십 주요리 다 벤처상 안주 단다 어 녜마 안주 단 벤처세 된데 직 실회부 요리 수준 다 실회부 요리 수준에 내가 마치지 주도 요즘 그 대우 알아서 네 말이
1: 내가 실회부 할 때가
0: 맞지 그래 좋아 타나 카샤살라 팅사는 시기 직팀 주다디 요마리 아니 녜마 직 가르소랑 아주 직다 응급주 거니 고슴데 방은 주 내신 내가 제외 거서 내신스도 직 대세 기회 주고 말다 모두 대와 매매 농도 근데 레이 근데 레나 때네 베티 레가 콜롤 해 먹여도 되는 데 맞지 제 우리 두베 잖아 야마
1: 어로 시지라 마진라 니라 참매 잘했나 보다
0: 저 우리 알레 시베오레 디 다 있네야야 심디 직 당리지야 그죠 그도를 당리지야다 정원스니데 딘데 베디고 갈소레 시장 보지간리야 아니 to has seen this hoje bio mari di pencha jana nge pet ni de sam de khogi nyamang zu ba du se je ta khaban yo mari ye yun de ba ji ting san nang sing ji ting de ko kar so re ji se ju se ji da ji se yo maro an de pencha jana dung ri so chim de me me long du na ju ri ta ko lu de su na ne ho ya ta yin ko lu de su a ji ding am da de ji ma ren de ta ka re ta ka de che ka do
1: su se si ri ta
0: no 다네 팅사 지 로준주가 지 나들이 님부디 존유여 봐. 님아 지게 군주다 지부지간도 지게 군주도 빨롱 쇼지르디. 엔디 데 거제서 엔디
1: 니즈디 데 테제스 텐초 마리스.
0: 남자 저 말에 띵은 주 간주네 신조 말에 띵데 체시스데 띵아다 저메 간다 마데 되서 잘랐단 되면가 간다 드링 온다 리스트에 딱 달려 켄수 탑시 갈다 띵아다 저메 간다 가서 그게 랩스 소유세 딘제 사람도 숙제면 어레 아니 난전에 뒤뒤 데스는 아니 베겔레네 사제지르 데레 사제지 응암자 마스타 가서 탑시 니그레스 데레레 결혼 연봐 인베스트에서 쓰기도 봤대 너도 체지고로 베겔레 데데든 찍고 가봐라 데차게 믿었어 근데 걔 지금 말이 안주 탑시 니그레 네가 지금 로봇이냐 용구리스 네 로봇이냐 요르 지금 모르는데 까 가르쳐서 사체 아니 간다 탑시 니그 동안 미스니야 되니 다니 남자시죠 치산다 딘제기 직급 대두기 지게 군들이 주 심강 내단 잡지 팅사 아주 지존나 레용도 돼 겐다 쇼스 하바도 로신주는 레용도 직 직전다 직 체시 소면 마준다 다 배사브리 어 체시 고래난 들고 자야리스 아니야 아니 야 직 구딜지 대오데 아니 야연 미 아니 나 직 스그리 다 거리 베니스 네 유나면 거리 간다 소소 급 대두기 남자 주요 말면 디 다가나 아 다가라 한게 아직 다디 누구 쉽지
1: 지세
0: 땡게 요새리 안 쓰세 딘데 소나리 세상에

0: said sim did this ma lulur che tu na ani ko bezun de jwa ji ko kharso re da ne al ke be bezun jwa paralia ta ji ko kharso re legal no ju jwa ta ne yung do ang zgam da ji zu ne jala ke chen bu ji le de ya so de je ba da ji de de ma bu shi bu ji yung do zan zo re de bezun de je ore de le sim kham ti ta sim ma lulur su de ko ti Samuli de Venezuela den de yon sibri a samsang den de tangne ki samlo ti ti gune tangne ki ta chi cho ya ju ne gi na lo ne ke chim sre sha sang du di no che zan ta ting sang ne chi cho ngwe na lo ne chi den de ki khar so da bang da ra ju de ma su ne yong gu du khar sen na chi kong sang da chi den de tue jin ri su du ri gu shi chi jia cha de dong an de du dang ba
1: 레게나 뉴트디게다 땅아 조아 메스 이제 로신주도 레레스제 아니 지가 유고 가바 조도 지바지 자주 탈로 조도 내면은 총계 침부진난 조도 야메나 지 정중캄다 지 가다 니세 진조도 이네 샘디샤마도 야디 나로네 야 남자 라인데 야 저바디 지선 조 샘디샤마도는 구유 가발레 야고 딘데 코 카소르 남자 라니다 샘접소니디
2: ထွန်းတေကြီးပဲဆိုစစ်တယ်။ဒါကလည်းတန်တဲ့ဆုံးဘူးလား။ဒီဆန်ချက်ကင်းရောက်ရတဲ့နမ်ကြီးမကြီးပစ်တာဒေါက်တာရန်ကြီးရွေးနေခါစတဲ့ခုံဆန်တန်ကြီးရဲ့ကျွေးစံဒီဆန်ခုံဆန်မုံကူပါတာ။ဒါကလည်းချက်မလို့ခုံဆန်မုံကူပါ။အန်ဒီဒီပါယူကိုရစီယာတာရင်စီယူကိုမြန်နေခန္ဓာကြုံခါစေကြတဲ့အန်ဒီခုဒီခေါ်ရခုရူဒီနာလောကောရစီကြည့်ဖြဲပစီရပါမိစင်တာစီရာမက်စီလ။ဒါတော့။အန်ဒီတက်တက် kaba. Ran sing sing ku ku kwa yu ne le de. Karsa chin chen da, kile chin chen da, de na lo ne ting sedem ji na lo de namsa ya che goya. Riba, kungsa re de le namsa da ka ryumi ji ji ji kwa yu. Namsa di gyan je ki shu. Kasa ji ji ji ki le ju ba, di shu gu di kende che so. Di rangi tanda namsa da ka chokdom reng singi din zhe yik chi shi chi je gu shu.
0: Да,
2: куку сингси кца кмне кбя меб ча цаджи, жвайгла. Дили дю, гяла тэнги сун бид нэнси, анже че жу дуа мисне, да кибр ся нэ сус ке босэм дю тандэ нэнсэ динжэ тэнди. Ким кор меб ся да нга харэ кэпсэ минду асэм бэ нос бэ.
0: Жи, жи. Цэзан динжэ инжэ зэне, нэ цэмзу чэнэр да. Чило ги та чи ко мала чи нэ тикси чи нэ да ко чизо кёнён динжэ ся да ярла. Да дизу, анзу 교단도 말한데
2: 나 그리고 재미 쇼킹 거
0: 찾아서 맞아 이거 진용 거 된데 찾아서 다 대인도선 다 담바직랑 요데 카츠로제 직 심직 근로지도 그 말씀 내려져 있어 소소 비기 다 디겨야 되네 에 직 심소 다가랑 농 침비는 아니 소소 닝유야 겨르침 우해야 드레서 차도르 바디 아니 심첩 내용 그리 다 이내양 야 같이 뭐 같이 이게 직 지로 그 직능주 여배이네요. 쌤들 룰루 저는 제 여된 교실이요. 오늘 배치지 춥춥나 룰레 양 쌤들 룰루 제제제 여된 교실이 디 정은 비주 망부여리 벤차샤위나 도담 글래가 진단 길라 이네 도담 내는 거리다 아주 등산 직고 갈소래다 직 에 계시게 난 가서 직 릭주 미네든 되게 소소 초하고 만냠주 제윤도 전에 타베티 쇼게네 권다베도 베티 동거면 도와 베그리 따이네야 가지 삼로디 르르 제제 디줄리야 좋아 디주 싱도 마마 줄제 덴제기야 디코 카르소레 따지 딜소소 직다 삼르 두시 진단게 주어지 좋아 따 벤차샤베는 나란주 직 샘칸 고슝루 딘준나로네 디데 제게얼다 에 직 능수다 내수스야 디데 제얼다 능수스는다 아란주 수수바도 때도 초토야 돼. 아, 다 가리 내지. 어. 다다다다다 제고야. 네 자작보. 아니 이제 제수 비어봐. 저와 지금 남자 여봐. 진짜 수지. 능주 진짜 좋아해. 능주 있어야 돼. 다 벤처 안주 때문에 수 때문에 수 통해 줘 말래. 니리 문에 입에 수 동그라. 야 삼려 하고 저 단지 때 아, 때문에 레팅 문에 라는 말이. 이 좋아. 좋아. 뭐 니주디다. 벤처 전 안주 때문에 때도 DMD 오늘 한 말 봐디 이거 이제 닐름 임베네레 아니

0: nilam ka ngune so jo de ni se ngune mar ba ta an zu ta de ni ji chor na lo ni zu mang bu che sem kam ge shung lo mang bu che ta na tin zu yang ju mo mi lam da bu re zi ge da de
1: ge la han de sun ya de ta be cha sha bin chu gu ji ma do byo lo bi na do byo lo bi mo yu ge ne chu ri
0: ze ze ze ze
1: lo be ji be sa su ya de su su nang chu
0: ri de su su pa chen bo sa su be jing sa su be chen ju sa su ta de
1: mo su chen nang an su 개여마리 탁주 체우리 사디 림부가 조고라
0: 맞아 맞아
1: 베이스디야 조조스 추디 조제가 그래 지레기제 추디치 추양 교실로 디 탁주 체아리 랑 등긴 능중 남자들네 지체는 실료도 좋아하는 거
0: 쌤 릴려제는 어 소소 락베간데 바 벼도 벼면도 디다 개체슈 디르바네 엔 디치 추타면 안 줘도 엔 비게 디게 디 담들럼버서네 진제기 차고 쳔블라이스 개여마르와 때는 남자 제비는 다고 예고스데 다고 마게브지 에니 진다도 미톤의 베사르 나 국다서 슈두 시르스
1: 그리지 어 당고 자게 그리
0: 좋아 최선디 코레 유피기 뇽르디 이 조마리 소소 심나로네 뇽르 피길 덴자 소소 심나로네 뇽르 지서브라디 디 두두가 그리
2: 디르샤가 나레기야 따단지 체비네 스스기 록보다 크루 네, 개참 싶으시죠. 배차선은 나 로봇이 유입체 미랑게 딱와르시. 나 뒤 총마서 나 파기 총마서 다 미랑게 CS 등가를 봐. 어. 나 레군의 지지 직스기 나 레군의 니스기 내 능미 딘데르샤 내 쪽 딘데 지기스 러브데디 좀 봐. 나로 스스로 감자디 메네네 정신이 감자 난 거예요.
1: 네 미다 미 파르게 딜 봐. 정신이 파주 삼시체약 두시기.
2: 어, 파게 이제 주디 갈래 딘데 재미용해. 선선이 매매 또 띠게라 숭해 드르셔. 소소소소 쌤 말레 엄마 돌지지. 아니 직소소소소 배차스는 갔다 저와지 미교글 약진이네. 어, 디 딘데 주디 가해 직신는 딘데 지스그래. 아, 당 나데 컨저스 베즈 치고도 나디 마요 뭐 컨저스 치고도 소소소소 정군 감자 싶어. 랑데 해지 매매. 어디 씹을 얘기. 세상 얘기. 도삼당도 뭐 소소 크루다 럭블레 간다 라시블레 세기라 지야 페체스나 간주 겐제스라 냠보 갤라 냠보 도스남 유네 까메시제 데도 좀 딘제 코르 용금이 도가 간다 직파 헬레리스 춘스 아 삼사리스 다레 님에 다양 간주 잡부 잡다 이제 직 시에 데도 좀 봐 김장근의 주리 사장근의 주리 야만레게네 주리 망포 지직 근데스 럭레다 nganzo injig negative sigma right kana jik to kanda tokjo ki do ge kyang kyang lob de zamba susul ke min ne ne rangu chi nga ni mi chi tin de chen kan che chogre nga ani legu ne pis na nga le ga khwa che ga do lo de susul te me gu me ngam da le je ani chi kan des lo re sem ye ju mo thu che ani rangu ki ga le ga mang bu chi kan des lo re ta khanda ma sem lem je chi thu mi lo
1: sem je da yi mu na zu za nu ngo yu ge le ga tak su chi du da di ge yen chi chi du ka bu che go ro ba ka le ga bu che go ro
2: che za o di le nge sam bu da su su su rok pe di de lam ne la o rok bu rok bu ring ga nga re ji sin ne mi da di de ni kan da ne zu pa ju di chi su su ya wo je nyem si che su su su nyem bo ngam ja da kan da ma chi ye di ke chen bu re sa sa ge la di gi ya nga nga ra shu ke si bu te gi nam ju da nga mi ja man ju yo ro ba la nga do chi lo ju ga bu ro ba ji ji su du ma ne ju mang bo je yong go do ga ji sam ju go de ngo ne sam yu le de me ne ju din je le ku go do ga en je yu de mo su su su sem le mo to na su su le kan da kan zam le ji sem sem kam de me go din je cha ye gi nyang go si bu
0: da ra ta ji la gi ran ta da kon su na de pen sa se nge le ge su ju ma be ta nge le ge su ta ji ne nga su su ran le din je gi sem kam gi ga nge chen bo ju nyu yo re nge ma ni ne da ji zo ge ji 기도 냠뇨 망보지 그냥 살지 띵즈는 땅아 띠츠 아다 코 카르소레다 아다 미메즈스니 띠드레지리 네즈드레 용스리 아스 땅기 길라기랑 세약직 테티스 조마르베 띠띠즈 여버체제 땅게 단단다 생만 루디 레가 지요 알바 띠마도 체기 녜손데다 룬디 초소 찍나로레 알람 초소 체가 주시 미 두게 그냥 연구로 봐 아 딜레야 찍 냠베 쿠즘 체네 되고요 말이 문에 직 삼시다 당면다 직 딘데 견두 지도 그 제제 직 년고 딘데서네 딱 녀 당기 뒤로 쉬어야겠다 미메스 스니디나 문에 기도 재미나 존다 망보 준 거 다 직 양마다 보다 직 가르 직 직 내주 담은 망보 준 거 다 된소 양 직 되주 간산 직 제일 니는 시제 아 무슨 디 삼도 뒤에나 벤처션 김산지 나로 임베이나 다 김자노 롤리아 다 미숨시 지여베는 다 직대

0: chuzo chizu temne kone zhugbo do chik yaa mene tarji lakwa zhik yaa mene chamar zhik zhik yaa mene diwa zhik duzo lalu cheche maa deche mida mii para dhawa ngune se chomarwe dili yaa gogin chibi sukduwa taja jan tingsa ina kaji ni yaa di kaba di chek duwa di yaa bebe geshe geshe 냐탕게 주야 그 즉 능주다 내주 니바랄이야 디스 축시 연구하래 성도 나 아직 니즈문에 가레스 라베나 다 즉 디스 타마틱 베서 장장다 뒤도 제모도 베서 드는 즉 디제 손데 요세르 다데 용즈 미리 라 인다 니즈문에 가레스나 장다도 뒤도도 제도나 야고 쉬어지래 다이나 참잔 디스 딘데 제도 매비 내야 야 디베디 뒤도도 제야 ki che tu mida mi para jawa diya gyunde mayomba mi sem na shidi lingja mewa ina an di ya samtang guwa jiri iwa kare che tu di chigi yore ta di su kabri su su uru si tangche samlu yahu che madambi ina nga kakanda nima kashi che su nye sanda nima nguyu gan li ya nguyu chi ta pa yurgu yuwa anzo chi kangbe dhulu nye di re ta jene re ta peke unu zin di 퇴진 급다 계제 미시라 민도 대자단의 스캠들레 아니 페네 리미지 가야 스테로 대지 노르사브르스도 저 지글머리 시즌에 많이 니살로 뜻 남자 시주주 때문에 디 지고 노칼 간산으로 비에 지테테에서 주부도 아니 저셔 전 저셔서 이게 노야 양자 지주케 이게 미겔라 야부스도 타레 겐아니 저 안타디 잠어 그게 추고 가는 게 로봇이 편에 일로도 그랑 미 그랑지 가서 다 샘자 거 버지 미시우든데 민도 안경에 다들렘다 나 감지 고마서 다 레서 와 세세 안테게 나 차는 차차네 능이 계셔 당이 안 하니 안 달아 싶지
1: 감자 진짜
0: 아니 겸네 대냥미도 이제 겨우 지수스는 스님도 아니네 nga nyi paasu kemura jay shoochung unay rey maishime tenyali kemi nusu nga samdo li
2: samchi rungu ki inja le yungi nga mchaa su su machay samdo li
0: ane chik tati nye jalo dinti chaa su chik nga mchaa rishu chik tani miti su shak shak shak chay ure
1: chiga chik shu kinti igor ba nyi nyamdo le agda chika
0: chinsa nga tiji samdo shibish kwa su nga dikzir si teja ya ane unay chay na gyablu mini mindu yane chay chawan kuyo mindu nga nyi dinti 제고야 민도 아 세상 오늘 미스니에디 직 가소레 직 심소 등진스니에디 거리 녜네 데리스 매비네 디 도아디 맞지 다 계속 응응 고야 주드네 직 디주양 직 노야 순데다 직 요세르 선상에 디 디급 디디즈네 디 제토유나 네즈디 베지티그스 직고 가소레 응응저라야지 용고야지 민도한테 오늘 쉬고 삼단 쉬네 하고 저
2: 당도 경원전 라 송이에 데모 디네르바 다 나리야 나레기 그래서 다당 송머를 딘제 토네 딘제 슌데 총 다르케스 임능 아주 로 춘주 딘줄라 진네 레가 체 카보리 니네야 레가로 구급다 녀마다 신 망으로 친구를 봐 만주지 어 디메네 레야 레가 신다 니 스브르 봐 디 인도 좀 봐 녜 기타 만주 랍제 이네레 야므는 간주 김다 이네레 딘제 슌데 총스다 만주 도스 송예 민도 김다 망부지 개요 말에 레가 디메네 신다 시체 초브리 딘제 망부 송도 다 진네 챘나 디 근데 부글 샘소다 야구르 말 니네 챘는 게 샘불 다 근데 슬로르 니네 수수기 레가디 치토보다 바 쿄토비나 디랑 그 전달이 섬기 니네 레가디 랑 그 카바 노구도 야면 근데 시제 군도 당구구도 근데 시제 디 용 붙이구도 디 니네 샘불 총선의 수수 전달이 섬기 니네 디 디레 도디 근데 슬로르 간주지 남사 마주네 케어 말이 제부겸 신다지 니그리 시에 디게 섬불 nganzu lo chunju gi samlo dangda mangbu chil gyundo thi ru la kai sin je samgi o leg de mene ke yo mari nga de bajine khanda chi ni gre khanda ta nganzu dan dar ke sig ral chi so yak bu re nga khanda nga tok sin ni thi gi mari se ji yo mari be o din je gi ta dan su ga che zang ye samlo nge la su su leg de ta khanda chi thu ba da ha ge yu ring gu chi kyo so na di rang gi jun da re samgi ne zu leg chi thon ba da ga lam sa nga chi gi me nga thung gi si ye di gi jema rang lega jigla chimbun dagara nga nezu di laa sikru baal o di nge sambala da khanda nga zulo chunju yungu nye shen gyundo dangu ee shiri shasamgi la
3: Sanchala, jik chen kiraan yang 급급了 먹기부터 급급了 양갈래카베 내추딘제 투유기지 年三八 我点点刚爱点点 追途日 三边能够是开不赢呢 七龙几个 牛月的春江滩 羊呢 车头吹个 心心的张家庭 人意所说讲 人意了点点尽头不是生病 且咋 我们从娘头 所说 一起难度 第零的成绩是不是 当年难看 变不拉是
4: 생글링게 미군 기응의 미경의 세야니 미군 튼 라와타 미군 연가 체로 침벌의 총회 의미경의 기리지를 쓰고시 안주 남샤 균도 통배 의미경의디 진에 된자 줄 남샤 도미도 봐 니네 된자 통고 가보다 고타기군 침미도 봐 숨네 미순 직제 차창고 미봐 시네 미순 직제 초라시 없다 야면의 폐미도 줘봐 안에 Kangbar mi parlawe gyuje chene jesu chia. Chune mi sun langkor ki dolam shatong mi do ba. Dune yang la tha chue mi so gi mi le nang chung xio ba. Yene tama tha mi pi ju chi mi jo be sa jar nang mi to tama tin bu da tama ru du kheng jung du yu ba. Bune lo kheng jung du chi ba. Lo gui ning bu mu tu pi ju chi ba. Ya lo ki ting nu le ge we lo che pi ju chi ba so.
5: 红都学别美军的经验顾不贴的云都通知了谁这里没水前辈俺做云都从未提起没批准杨武东局成功难度了美军的文明经验推马他蓝心古处积极服了卡巴的家规备成功养拿下
4: 谈的你毕竟去出自救不到大事
6: 迪卡尔尼，迪卡尔尼，尊重龙亲年轻猎工，还给龙亲一。尊重他，龙亲对白。作为北京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土，米泽英烈对卡尔冲。恰巧白马党从别。
7: 中日古在端木地，先看全国天界区，眼望级别四十步。增重塘龙井对开了。增重塘龙井对开。早上天边三朝天界公康上，顶地推给龙井级的前期难度，多开了协助七零万级级站不的。 前不渐渐的那修大那些，平常没嘛比准坑的比准难为，票据那些人都纪念去不都特别尊重人民年纪压去，许多单面给登记接不得，平常呢，他的票据龙井给改追当全部是尊重人民年纪压去，许多单面给登记接不得，总把不多开了协助七零万件呢。
8: 记录七栋出格古迹合并落入，将德龙图、叶岸王仓样不同，用邓春年的三十个冲不同。公路处呢，就是把了票据一次两岸当接不了江南市。公路江岸呢，面区领土罗钦大马西里冲突两岸流松的，自己过入一日拿走，战斗杨建美任务用作，代表了宁美区路接了罗松江南市。 多个的协助七零万件企业，解剖他上个今年说不全个的，带来那么各种准备改善加速。明晚破了我孙男多件，王娟美男件件几个，我吃了十个字总盘的，加之吃物总给总盘，盘上呢是兄弟重口，这边高粱件件感谢用我的，他把都空气高粱可能龙松就说皮难用心。 让他们甘愿多聚集吧，咱们出几个七六的，记录七栋团结，住住人松路工作不是。多个的协助七零万件呢，退入交界边票据编制交易处呢，年长限度七万，总理开展性一百的。空气明晚多聚的，许多单面给登记，三届给中日给你现在，亚克尔盖当票据你现在去，你可打住三届隔离成为直播西北所，咱们那月情。 대군기 추네 신우 담이기 뜸규다
7: 明王道具你你给个钱拿图给查当学金新都钱不约不是学能大名给登具接不得你多个的协助此人完结期故学女推书价值持不总给总部能人物站面就多个这些人都做不难行年级特殊的给人们写别登具人物的呢别米里给做了江苏前边南给为东出外进而去拆食的登具提能 总把别孙杨电别当兵忙不够呢民俗年堂预计增重三别吃过说内蒙平松错过恩松新区域吧马赛采取了他恩居南接的年级不大可听是吧那位别给大家平松错过忙的接不接给总一天落不不去一万超多不穷啊马赛总去的明那平均零没有堂预计增重乔瓦团结刚行了准备大瓦说
6: 책제냥아기토니치바다. 제체 튼당 참배 겐남장 냠시기 제네 응바르 춘바르 제라 책제남 책가 딩동 지리 대야 책바르 저춘기 책가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뜸베 냥아기 자외 수균 떴네 책가 멍뇽 지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메 로메 숑튼기 주구 양바르 크르베 리키 퓨유바시 샴라 헨게네 도가르십 중 세린 관계 기잠바다
7: 前把建材拉起学大难行贫穷美马必军康内必军难为培给内兄人路及增助人们一起拆洗银吧学能大美给登具借吧培诺内堂的培盖农村给该主党团班总之文参堂扎内杨军学不提留着给不提先若能铁学能大美恩巴尔嘎的先给别了大给农事剧本你心度内门银别 其他人我心头对吧就玩家文章给力提大孙那么一边来我们把它读起来了多的给我们的这位解读就把当前的情报解读念念没吧历史历史三一大不解抗击人对其心大给教现就是拼凑他的四百年年年年给教育没法多那我本地给个办活计
6: 就是新结巴的你得给罪先让大错对我将西大四季朝月冬月浪不起这位新的人情爬寻的沙瓦克上努比七扎索马藏没把大给盘罪给变就是来讲去了那位路萨大也不是没给那么修呢你们让过切别擦去的古路给中尝试他了没得别继续提大人都投入
7: 尊堂差不多有种而结的先而出马拉下应急穷足勤温心七行出动间每个根据人把讲图性人是怕马各图去吧啦落把大当各部沉寂岁对别几股图给拿去吧村民你去他大帮我去结为行了地别沙平你用我的表给把别七行这不缺我没把明白意 连接路面团的一段子每个来了千步路抗拒吧这是四十四档差不容易不是娘大那么存在意得说你为农民用脚蹦虽然没人切不进去这一趟共把长档查理给农业没事其他直播间也大念书几句来了去抗性每个穷人就这样论尽地母三界 规矩给农业米色清淡卡托瑞团桌给我进的七十七十四了七八拿难度自己住了学校的门女将甚至宁波美丽宁波女儿临时给予个人规矩经微信碰杯更多年代吧一大运送拉着龙外错人工几码动物没法做确给南面南面马年别 桑布亲戚几股军错行大都西区年纪人心气人居做木对了专材路是 최당 튐베 땀 갸친부 옥용월 제바나 대다 탐제 가왓 규비 이뉴발 교대 태모 자르신 치마사니 메다부 가신첼로 빅바방 개와 두포 최민방 파유발 기도 시 탐제시 개외 신이 최기 원주 레강 담배 최기 뒤지 고개 토발 규비 미끼외 계류 대다 이 넘버 두신 10월 교대 슈니 제외 졸바 갸치와 당 제디 나와 봄된도 칠 도발리 뒤티네 송디 추신기 기스 장바다 방남 델라 꾀디 추종외 개불 졸바시 대다르 슈누 티니 진벌라 초도 바외 로와보 칼라 찰기 진도부 랑바 니미 동비 랑덴기 초 배초 주발라 주지주외베 로와보 망신 Дебатчива туме жива ешен лекан лакбар цокбар зебалли. Жишинна, джентонки көба чимпун намки юче римпучида, көйда, сэда, норда, джуйжигда, тада, лангбуда, пашюнда сокба чанчо нючинки дюкуттар сэмешинба тэян тонбар невада. Панцю лонжуки тэртан тэмба намкян ювар нева тонве шуну и рэпту макане. Тани нуа по намки жива читар каня синчи танг месеси лоччон чаншимбар небана тенна чимбула топа пеменьюкула сопа женсинчи сетанго чава танг чава мэйнбе не мисимба гивэлэла чикту накбе марунба гаси та чикту джиди шинью цепа ла чесу иммарангне ебкебу ниме лоччу калава тер сонни суэба Мета пеки сесу тамсуси, чэмпю чила вангуру чубэнчи, малю кивю цуки кючуба, сада шину дами чангденте, цумин дугбе чунбю гючусан. Сенци юкю чуруэ чуянчун, мата гэнчу нэмба нацуа ки, канки кэси лала нива тон. Тангпу пэчин тэньер бунцуа ки, вангду чурба нава бумдэкап, хэми чурбе кэмба тэянгни, Гюнэ гюбар чэла чикар чин. Тэнэ нэнчэ вангши манаян. Рангэ чорцу нючэн дюгюйтэр. Зэба мэбэ пангзу чуа намгян. Тонла нэва лай мэсэ сам ши сэбэ. Тэда ки чамата. Ян чурвэ цэду чуба мэрикбар самшин. Шэнэ зэба ла моцарту чунэ ебки мэба. Имаху цэнчу юндэнчэ. Имаху нэнчэ цауа дэн. Имаху лапчэн чуба дэн. Чуаги шину тамжиэга бэдан юнде цуаги гэн. Тэйи чуба лабучи чесу иран дадуэту. Тури сэдэ дючир мин негур чагбэ чирмала. Нэнчэ ванги шину дэ джинла чуаду бавар чур. Тэла гэвар мэдадэ даги гэсэ сэнгэ чир чуэла мэшэ тугиэгэ тамжа дэнбу дэдаргэ. Тани тэлэ чир чуаде чамэ рибэ зинамгэ гэла цуэмбар дамэга. Зимбалани ранги су тонла чими нямчи ру си сумбе. Нау марумба тида чуйсин нингмега вар чуне. Нарьян беме нюгу те бему цу те лагба джинне тамче тэци дигечи джабаши. Ла сиксу су чимпу чуаги кубанла джубе саи вангчуги едуэн мирун папчуга зуар риксам гонсикке. Сада чуаги тамжале гэва лани чигдана Пому циту метуати чуи сукчэншин чанне чагбе туги ганги су чэла нива тобе ци тэни хэшин юнэгян. Метуати ла рикзинбе нюку дэмбар кюрба на шуну дами тангэм су чэне чэпу гэси ла вангуру тамжа мэчэна ше су митагбу ла намба туми чэшин. Ранки пому циту метуати ла ян ебсе янчэ ла цэмбар кэшикбе циги гюваши. Тэцэ помутэнэ шуну цэпа ла чэсу чагбэ чир нди нямду самба. Ла шуну ди. Нда ёо ма ла чидара чава хинту нзавэ нинг нявар чэна ни джибар мэчэ ла. Кэдэ тэда мина ябсэ нэгэ барду чама джуко нямне. Такбэ чир нудчик ябгэбу нэвэ джанга ngabu джогбэ цэ. Помутэ мэнгэнбар ёнгдэ шуну дине бэ нэнбар дэнва ла сонва лэ. Шуну самдэн ла нэбэ тонгнэ, нжикшин тэпдэ, дагэ ебчэ ту дэам ши чубэ, мэба, ndi laksu, wana pomo kyu tuyen jingir, teri ngoza tang chi yu ki zui le dea di.

0: 俺做轮椅龙兄呀，心疼嘛，让你给个这边来。
1: 我这给我去嘛。今天天刚冷呀，街道起雪的，咋的？最新的说不定做了大。
0: 累死罢了，这钱能开了多少个月的？
1: 哦，相当老总了。天雪你个大，舍不得拖上来，给土边的拉车子大。
0: 徐三。
1: 哦，给上不起了钥匙。
0: 嗯。
1: 没事的，轮在拉车的没不嘛事。
0: 是是。
1: 啊，哦，你也看我徐斌，舍不得来拖呗。如果不用做嘞，几个月大？
0: 俺家里当然生计。
1: 好了，现在学过巧了，俺们那几个月是。接着，轮在龙兄里呀，也吐的吐。
0: 他大些。
1: 好了。
0: 哦，俺从南山大窝的老庄里呀住的。
1: 哦。
0: 俺前日看不门过呀，跟着徐斌。
1: 好了。
0: 可那去年当然送能计。
1: 哦。
0: 太不哪里呢？今天是快到完。
1: 日大了，乡长了。等到俺走，大年夜我去吃烟穷不赢了，年前呢，是个千不给多的生病。
0: 徐三，
1: 新忙子的边穷呢，而你，年六月年三得来，偏个嘛是完了。前子，俺姐妹，家里呀，家叫胡大兄弟的。
0: 累死，完了。
1: 哦。
0: 当大人，等俺下过手。
1: 哦。
0: 老崔见了崔姐呢，真是命多。我连没钱能行穷事。等一年嘞，忙过事业，我会欣然起意。
1: 乡长啦，大爹干药嘛是。崔明的车，崔大人的主要钱数吧。上面落个几吨药药啥的，我呢扛不住吧。
0: 累死罢了。
2: 天都起，雷军堂在女娃。村的吃鱼土，新鲜就吃几个酸梅巴铁大酱，前面奶奶怎么不怎么来，我就买不到。一个洋车来月经，孙奶奶的对看天柱，人称给车管细细都管不到。听我一起给看别来去不到，忙做忙不息给胡新疆买把球不接，前那样。看到了，现在龙雄给杨兴加起来十几吨多，拉起来给兄妹八点给孙秀买不到。拉子里去顶呢，俺阿妈拉去十瓦西拉，确实不讲七点途径。接了七栋古旧出租一个楼，俺阿妈拉新北密码公司杀鸡安源天岗给主任了当天中午时，连年托九百人谈不入，俺阿妈拉去公司当天气若卡给连七百操心工作难务嘛些，他同天气若卡支持行动，经常支持行了片面公司是不如。过去天气冷的，村的气候加干的，中午给上午没那样，拉车的给上午约把铁团呢。村子龙雄土，拉车等呢，上午约把三线切住它。拉车了，干脆我给你松动系统线给杀拖不入，接拖不当。这那么细了，铁站对面干部了，擦窗当天树扛都样接拖不当。你杀爬着见了接拖不当，松拉车的接上了。金牌主角不当，细节给云天觉得，俺做孙子龙兄弟，怕在些气味，他们当参谋家舅舅认不得人，拉起了灯呢，参叙引路索，忙做了可跟龙骨羊奶羊肚那我是。
3: 我是主任堂怎么来批给？鸦片难打。
0: 大爷，俺给他你送不送阿药？没得。
3: 我是。
4: 今天送难打。
3: 今天送难贵嘛？
4: 主任来，鸦片难打。
0: 有
4: 收的。来休息去那的，
0: 到休息室的嘛，是的。
4: 想俺去哪？
0: 想俺去哪？我听他去第三餐的南山中医。
4: 来是。
3: 不是，你要到休息的，主任那个公司吃上过南餐没着了。
0: 我的，你吃上过的隔壁，今天是一起接个协议，你上面还可不休息下雨？
3: 来是。
4: 那钱呢？要不其他钱不着？
3: 来着呢。
4: 上面落个垃圾的表呀，就要接单了。
0: 大看的，研究员呢，可以给你吃上协议。几单钱的上面能够养是定给？
3: 赢得赢，赢得赢！拉这得表的，说是看不起你啊，偏到远去读书了。
0: 七三七，但轮子没推荐两个月呢。天龙堂咱们一般土交出交过啊，天龙堂咱们就得约水定的新租房子去的哩。嗯，团结荣啊，算不几个月拉这等呢，职业是得要买的。荣啊，现在场面俺们都得过的是乐意。哦，俺很多看来你啥生意的呀？别对手有的。
3: 我是肯定肯定。
0: 나 지금 치도 기라니기 수수 보고 있네 루담브리
4: 네 보면 저가
3: 배소 이게 맛있다
0: 배소 뜻음도 맛있다 뭐 틀량한 주의 탄대 팔도 냥배 동예디에 마집 치오리
3: 문해질
0: 자치 신이가 미베긴게 만주튼 집에 끄도다 나 주 세명 양고 전부 줘 인캉보야 캉우창은 대례에 열어 대오리 퓨싱통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진고 쪼그르부
3: 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 中央用过的。
4: 我那日，那次得土不赢呢，地摊接济再几个是吧？再预备许个急忙按走，突然给日家天天点走干了呀，就说个卓玛瓜用过日。
3: 我那日，
4: 头东什么的日路忙着说求日是吧？
3: 我那日，
0: 看你个写不当然是，俺去那次的要是得土不赢呢，俺俩就任意的准备。你给你呀，龙珠七个月嘛是，台湾不热不热的呀，偏个是吧？
4: 是是。
3: 我那是。
0: 很多其他人啥子你给俺呀，给不要点这钱吧呀？我这什么的呢？其他人的呀，也是死人的。
3: 我
4: 这，
3: 你这
4: 送到
3: 哪里
4: 住
3: 人了？
4: 哎呀，就定个了。
3: 哦。
4: 他这个字呢，俺俩去拉顺天可最熬不着啊。
3: 看的，辛苦出在上吗？拉顺走就用不着。
4: 他说的。上班的人做没给不得，吃饭过节我不知道。
3: 姐姐，我这怎么去啊？别走，别走，让年少时给不起。那兄弟，你忙我辛苦。
4: 哎呦，不急，别了别了，那可是这边呀。那这辛苦咱们没吃下，就点给了。
3: 哦，
4: 给我洗个别的。
3: 好家伙，
4: 那这辛苦见那么多，
3: 看来
4: 见面呢。
3: 那这个辛苦很多哎。
4: 哦，
3: 我这。大姨，你别傻下，点点在那工天龙街干不着。
4: 我其他店也认识，可是你们刚接班，连钱我们都不接下，他还叫人。
3: 大杨家出去了，可彭博年当就不结婚了。俺从吧，俺当九个月才能行。俺最杨家出工出工，算租个租个去了。我的，别说那年少时的事，点做年轻，可理解啊。你拿个瓶，你来接去。
4: 阿姐，啥地吃大桌下？叫大江妹到了桃子，你大妈进进去的。
3: 阿是，我儿子弄不得，我了你吃到江江是吧？我的吃不着。哎，大娘也是给不起。我的苏能大不多。
4: 能大不多。
3: 哦。
4: 哎呀，大西呢？那些用作做的小。
3: 这些这些，对的。我让这婆们热心别给，岂不羞恥的话？
4: 我是下，
3: 那这点呀，送给要求的，是吧？
4: 赢的赢，弟，俺做那外菜是不热心人？
3: 是是。
4: 哎，我去，那羊被杀下，他把羊来拿去，就点给了，要去的，婆们热心点送给去的。婆们弟，你
3: 别了，别你先别
4: 了。
3: 切了，
4: 那我居然没给我切呢！哎呀，他爹你也不买那心。
3: 大舅子，大舅子，我这可是要救你的舅子。爹，我要你扛起救你，起来，你爹。爹了，爹，俺这高兴就多头马的。爹了，爹，我叫你舅子。俺家那个什么兄弟来了，天龙就来娘救的，没给他注意。
1: 最大，大不过是新工二十九大，解码新工是个队长嘛，他做新生九十九小时。
0: 日日，新卡谈过的个得差别呢，看做送件钱就能打折。看到新得差别几里啊？当年也不企业的呢，开心不起来是。
1: 你开心了。
0: 看做要兄弟呢，健身旅游他，两个朋友里啊，下心旅游送了不？你这是蛮惬意，他都没开心的，其他里对待你。 도리야 니메카 카리야 아르키 까비스다 끼유네 겐스는 부자미네 요 말이 왔다 밑에 손에 신체어리니
1: 닥다리 닥다리 장사 신뒤 좋나 좋으비 장계 송송망나 차베니가 제체마 다딜레 타당한주 앙 당고데 신수 덥시 당고도와
0: 슈자 자가탄 정무
5: 死亡了所吹的几个拥有所在呢也并得想开些的呀若干那若虚撒当然就是说连开心级别了马上做铁针钢筋要买他的能够铁针机要买他的人不定真的这里这是我的你别给他爹呀洗回来可以要买的就到啊哎那要的洗的那然做钢筋的要的拉筋的要的这样的就不定真的你刚才定这几里呀开些期末都不考虑的
6: Tek
0: mebi ni gebe tan chakwa kuje o cho ri.
6: Ne nao yori shi.
0: Ta di tia li ya duke ge ma yon da.
1: Ta duke ma yon da.
0: Ma ran zu chue di qie mang chou di la zi yin za. La zi ni xing sun gui wu si shu di. Di ka ba yu mi ki lan zu king ge yor ba. Ba jim la ga king ge yu be la.
1: Oh, xiang dan la. Nga mu ma ran zu lung be pu yin zo ya. Ta do qi ki nu yor.
0: Shu za.
1: Be na, se zi shu chong zu la so ba. La zi.
0: 多是忙哟哦大钱的出租车中写下主主的哦新水艺术呢嗯控制龙的古地产出租车节女主车求的女主车是呢俺最全的皮塞呀欧阳求的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2: 와다 또 교체다 자점다 지워 라소켈 지마 싱르 추젠 디치르 응을 니슈 유구 유르푸 추바다 대지 싱순 족치 요퓨 잠네 싱쿵 추 롱슝기 산니 제도지엔 김바테 조르당 장면 꽤나 돌라 토안에 락바니크 지징 믹나 까마 차팅팅치 싱쿵 텐저 직점 주어량 초주 직사 굴기유 네 아마라기 차 유마 균진 김바테 할람 귀미 두바라 공기 싱쿵 주어다 싱순 온젠다 싱순 주버서 창마 차 예바 직부로 땡 괴바 태균 미래 퓨중기 냉돕식을 때네 둠네야 강달 신두네 뜸민딜라 딱바르 셰퓨살 주네 죽귀기 여진 윤티웨 등과 골라 차라 추간 템바 태균 샤로 줄 냉궁기 퇴수 뱀이 카시에기 조르다 장마샤네 탑두 죽바다 하얀다 콩마르 출랑디 자괴와시 자괴네 롱슝두 차이 지심 강사튜 창매 련삼샤네 제동 박사체 공세 전에 내 첨부 수치 콘츠 양자를 내가 치고주 콘츠 행순 딥긴 롭종 치긴다 롭종 치긴 행순 딥긴 체
6: 샹장라 다 로친 지금에 사시다 도도지기 다 가져봐
0: 왔다 키라스 모엘이야 로니 생이 량아 윤디 창매 수수 나네 조다 리마 가리 유트 키슈 아
4: 라 타양 가리 치고 있으라 내가 치사야 지와 다 리마 키슈 에
0: 키라스 뛰다 나란주 롱슝시 까까 지민두게니
6: 가르냥이 봐 가려래네
0: 롱부 까까 차에디 나란주 롱베 살이야 파제시 침부 유베 다지 사 파제제리야 지시킹 마지
4: 제자년 신의 최대 전에 최요 마리 다가 나스게 유 머신에 리마 조아니 다 디와랴 조아 가려래라
0: 아미님라 파세 뉴좀 류기 파즈 좀 세스스 여줘부
6: 他这没有时间，心思一提特别激动呢。俺这上班是去哪里？叫他日妈开的又去啊？哪里啊？没比那橄榄店里啊，多爱狗。看他是你去啊？蒙牛里啊，爹爹干么结婚的？妈妈的爹子哪里的？就刚个新调子，忙多个这回来。既然俺是初中，我懂了就多些，这不啥主意了。
2: 俺这龙巴呀，心思事业的那不说不定，你看有的。
6: 现在这，
2: 现在俺这冷冻起咱买起的，永远是在要买的。俺昨夜特西的嘛，到现在要买的。我呀，到萝卜都不太用啊。出国错，人刚铁龙给车都当面了绿灯，光木两层下呢，让给出国表白主题，看出国旅师傅太外冻呢。 수수 추구 인바 못 취가 왔다. 레미츠 고류 쉐보양 페두 기츠네 추구 랑기 파마 모츠 가웬나 벤츠인 기 미글다와 양나 민네 뷰바 깽우 취득 지바 양나 벤츠인 동기 테두 치지 신의 소수 추구 소수의 팀들 지구용 기계 민망부 시기니 대동 양내 때무 때지 되버다 힘드버남 깨톱규 임바라 콘소 이 미치 대두용의 아말라장 톡셈 첨내 매버첩치 통매 뒤수 자가다 정무 기추 신두 상와 텔레 깨톱기 빼 바로 지나야 라츠 텐조니 대가 추주강 채와 뷰밀라 감양 마감바 치순 강윤 참미 재외나 전립 규시부양 순슈다 채와 난
0: 진짜 그냥 가고 문내죠 더 좋아 마담 제가 체브레 예글로더니 게임도 그란수 살롱 격스다 예글로더 그뒤 기억이 아 린지룽 숨 티론티 그뒤 고도 브레 아 뭐지 거기 상장상 좀 내 말이 왜 가셔라 제비나 호랑겐 라차야 대지 지송기 대샤 뭐지 너 미쳤 땡기 엽자
5: 왜 고모 가서 나왔어
0: 아무나 네 씨다 다만 주가래 딘제 겹제 대비 라지 티주는 실만시 딘제 란시제 대기 너디 가르쳐 미나라
5: 고모 냥아 쓰네 라는 쉬머 중에 현지 농슝리야 자야고 김어 토바 신지다 가봐 깨도 그래 미고고에 담녀디 줘야 라이치 마치시 온거 내가 좀 애비 딘제 딘리야 되미기 미츠 촐라 단제 가르치가 딘제 스마 슈스 온거
0: 아무라 땅아란 주 촐라 딘제 가르니 소리 님은 칸 치마 탄 텔로 깽깽시 강배 지난 카라 치비니 치마 탄 텔리 깽깽시 너 딘제 예신게 수요 토부 민도
5: 다디에 란리야 리카이 요 마리 마란주 당고네 계속 넣어버리 다 답시 요 말이
0: 암라 테로스 년이는 염충리야 톱수치긴 던지식 란시 계시 기란 염중 체제 쇼는 디인갑주치기 안시샤 계시 아주 또 탄데임시 이비는 디인갑주치 표 말이 마 샹자 인자 마 긴지 교리
5: 다 되는 기란 계시 이시기 나시
7: 워다 레니 칙송진 란시샤 다가 잡혀 오주 살 디간데 지급 해르시도 다 차샤 배드 차샤 다이나 겨비하시다 대민도 닝제
0: 아멘 지도 기란스 카검 중에 카검나 아멘 추세가 진초 기란스 년제 마뒤 아 야로쇼 니에웨 포르 윤데 미스와 기란스 코문 용에 코 중에 아멘 지도소
7: 마네 뇽마 라르샤 남쇼에네 신리 아이게지 세제디기 뇨마 가야 제베 레가 라레 마레 뇨마 체조지기 딜레가레 밤에 대제 조이 자 귀시 자
4: 조가 조가 아지 다 있는 범디 랑게 차고야 추용조 라첼리 겹제 가르쳐가 아 대주디나 대주랑이샤 나이나 추상무 칠로 쉬어샤 아지 아차 자고야 용조 라지를 겹차샤 아니 미 갈동그래 아 고모 범라 쉬어다 미 갈동그래 제
8: 아니 라지도 주 교즈 기로치엔의 숨기
4: 아지 범은 디이나 주딘 중에 쇼게 앙아브네 란제 다 링부살을 랭가지미 뛰어다 중주 중니 탄다 감제 요마리 머신에 랑기 근중다 럭중 추수모를 쇼나 근데 제가 아
8: 빨라
3: 아지 어머 가르쳐줘 멍은씨 멍은씨 아지 뺏어 랑을 쓰유
4: 아지 가치유 나 기란게 아지 신난다 네 범디 자고야 추창문 라지를 깁시야
3: 아지
4: 땅아 동기로가 밀려야 자칸 드레스코에 오래 아
8: 빨라 기란 씨다
3: 가르도
8: 라세 지워당샤
3: 가래 지워당샤 에 오지 나 오늘 지워당샤 배소 란뜨다 범디 미 노라 拉斯丁走我那去我当的话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가남 서공 감사 샴르디안에 까망에 생큐 녀전 쇼키 계청키 리뷰 뉴스 포세 대외 퀴키 최교블레트 겐송 차치 지체니 쇼 고닌키 토르니소 최악하게 럭급도 쇼키 지대 미미 넘추타 태불 넘추 루카 고여동 첸해 탑스 두메 럭급미나 직체타 콩위 유협체 가괴니콜통샤 럭급도 쇼키 초중카괴타 립크요카괴키 최교블레트 주신회 계청가골교배 갸람니지추 용수킬회 최악하게 럭급도 쇼키 럭결체배 탐의 강내 상신회부타 타데판 돌균 포괴 슝람 퀸질니 탕청충추 뉴스체신회 대탕 첩시 쳐카키 강서울 최소 이슈 접시 파사 매발 더십 세린 최신휴 추비뷰 더십 세린 최배 정시 설수 령원 벌신하 강서울 충의 기가균 림신 충토 조신휴 탄대철 추비뷰 체내 캡 직소 체내 개청키 리뷰 뉴스 포괴 기가설 딱제 세린 최신휴부터 최진해 강서울 추계 균도를 딱제 최신휴하 강서울 카쇼소 믹세키 내출하는 추위 매규를 수경 카쇼 포민태 딱세 체린 체구기 협제 체레케베 사괴발 모조 체벌신나 강수연의 퇴연 탁수 체벌 질당 창해 텁시 니 유부대 지니 추유 주대 강수 생규 대인부타 니네 바르셀 등규 대인부제 타대창 추골 체제 강수 장토 교미토바 마세 지니웨 니가 유발대 추유 주외 차긴 소미 바르셀 폐제체 니콜키 지니웨 니가 유부제 추비부위니 세대내키 락세체무화 전후신키 타드더시 체린키 조치기규 추위매규투 럭규기레퇴인축캔휴배 딱세체린타 다동르디니 추위매규기레퇴인축캔수 댄장르겐린치기규 균댄탈 강수상부인치 니니숨타 추창무상투부타 추위규체타 추울수진투부치 안추무퇴티 럭규기레퇴인배처 이느캬 안추괴동부 척두텁출디니 타매추시식 댄괴시송부지 체레케베 우주낭퇴 타팅퇴베 켜주이 딤네 지주이키 뇌스퇴베 텐히 균댄키 더십세린의 디에나 가치 독삼휴 대금센히 켜룸키 켜기치회 쌍위키 더십세린 말라키 용수 더십세린 제독김해 니네 레통양사탄 켜룸키 돈베 귀토 더십세린 제카부협제 추비부위니 세대네키 락제체무화 전후신키 초기토 사용기 럽균타 송갈강솔대체 미보망외 퀴토 크인탄 상위네 더십세린 제국이 유해체 송진
3: 나모 체지 만류 신되나
4: 까망의 선조로 세바테
2: 지체니 슈꾸닝키 쇼바 체기 뉴스의 토탄부타 예컨 미스의 럭급슈키 앙동체비 중퀴 뉴급루카 스촌 미션 럭급지 캡주카 감토 최급주카키 무퇴티 계청가구의 지주이키 뇌스러구이토 최급기 레퇴인 배신휘바타 루미스 강의 캐도 세티 조니 캡콘수 랩시엘 체신휘바지 지체니 슈꾸닝키 토렌수 펜종 미션 럭급지 캡주카키 지디 미미 넘추 세티 뇌체 디웨 퀴토 교켄 체주주카카라 럭급문소 굽주타 계휘바지 계청성토 지주이키 뇌스퇴치 苍美巧气了刚一切腿巧是苍剑的若狗切别孙上塔别大内那是破归途若狗为所积极泥腿途而定接心村把切心学者给冲总给冲冲电梯冲凶总和唐浪写许苦芒不破皮不塔唐浪色气气若狗难修天塔芒错错儿秋塔得地图不所扩顿起给给不塔感觉困色不所气节约前辈陆基雷地准学者
5: 之前你是给你听阿车中华美丽集团所谓独戏电速起居主体独戏呢克莱不加以我的所从过马前期文学创作我的社会图操不着结果社会卡起克莱不电视前呢你们来全面他你们图配给东特别的西兄堂克莱推荐起不他推荐平时你们来起别来的对的南昌团结前呢网上给拥抱套了大学不着
2: 基础减送卡以著名协学卡级滚退积累团比村让全球秘书听控他基础减送听起亏空权威盲区

자스탄 딘베 센조 탄 차조 링게 링게 공감사 탄남 링게 네 민지 칸시베 닌지 딘베 유쿠 탈 헨두 생구츠베 리젠디니 차진신 리스니메토 쿠지슈야키 파나멘 칸시베 리젠디리 딘데 인디즈마이네 따티링게 리젠나로리아 난츠 페랑교조 민지 칸 치네디카키 봄슈 멤버 겐 빠살라 딘지슈유르

0: 我们就是了，这个的呢，是那了，但我们就看到过过那在不，车子在堵那，那都看到高不赢呗，那，呃，可能这个是停车时候那这个多呢，嗯，就跟空中的那，对呀，那这修不对呀，那级别往在那，直接到，嗯，停车室有了呢，那我们就到推进那级别那的呀，还得开就要的是，嗯，级别。 담을 제베 딱 볼까 매번매로 집에 초주가 티치 대소 치다로 봐 통금 고네소 베벌 샤상은도 엄지지기 문에 샤면내리 집에 왕제 내이나 자 어디게로다 온도 통금 고고네소 주치야 디 개진부지리 샤나 먼저 집에 왕제 임빈다 넘규 임빈다 디르만 그래 레베 레친티네 군부 응 류용을 개베 왕제 왕 왕제 원들레 주베 언디 카레스나 체진 두네치아나 자
1: 丁丁打车接接，那这规矩东西，一门那这，这个车么，往这车边直接，那嗯，地开的监控过了，当我做老来往的老，到什么到设计这边团来了吧，往这配给的到得不了，直接跑到中国端，嗯，地这个一门那地推了，当我做面具到开个面具到肯几天了呢，太多钱不能偏差也不去团呀，那你不得吃香槟了，那当我做地开。
2: 七百王子的米干巴达曼扎，你，阿布的莫说呢，当年了隔壁隔壁，陪住登记登记起哈，俺这个开住许多呢，哦，王子奶奶啊，他们跟这住院病奶奶的面具姐姐，年年好过，奶奶他跟这一年年好过，这面具那边呢，俺们平给也不去通用过呢。
3: 嗯，那是那是，听这印度这边呢，当然那就七百王子下的呢，米干给王子他们这玩米色给开住店吧，他第一年两个呢。 就那些坑路子右边的两个咱们许多土边呢，也蛮就吃了呀，偏到有不拉少天了呀，大都是俺们自家给设计设计的那所，那咱就旁边那来军土七百王在查克给领域了，他旁边的那个咱就七不堂七他女婿，然后咱就推荐那来写作那老了呀，没些不过拉不着呀，那军人不是多的嘞，那旁边的呢，他说你听，听他妈当咱就几百军人那这边呢。
1: 他给跟唐国的这些修车的这边了，
3: 现在印度怎么办呢？旁边军土七百王在查克里亚，他另一点这几得些七个四十三兵呢，让地铁里啊，得些七路七趟，跟这预备铁里啊，俺们这两个模特，谁知哪个拿手印了？
1: 这是
3: 那，
1: 他现在是想让做推军做运兵的，七百四十七百万家个推了一队，不过年纪大，但你年纪大的就是嘛，年纪大的，这我才对不要嘛，乱。
3: 是是，
1: 第一就是嘛，旁边他能就学这七百王，可能王在那里。 忙不济，这是能就学这学学跟听不起来的多呢。
3: 那
1: 是第一个呢，因为呢，当我们做整理确定整组的因为呢，他罗松给框给，可能当我们做那边，可能查给的。 家这个就是其他老师们看了，这是他主，他自己要检测过的，所以的话呢，这，你呢，当我做停住了，因为呢，谈到我做。 ASD 是的，级别的，一亩个还是一亩那这是一单，你也谈到这是兄弟的个都是，这就是嘛，级别几，农业基地不像那样，我都是么子多。第一，那这第，嗯，看来不加的，他出不就是了，你不记着这那年多呢？那第二年了，因为呢，他我做级别这几个那这那这都都东家经营，这是那那这忙不起，呃，嗯，他第二项第一个了，旁边同那提对什么？
3: 他们同他亲不亲，那个多。那是，嗯，怎么确定这做那着？你们这个做七八天，这连做那着？嗯，怎么连给我有个你们？当我做几扎几百多万，电脑了，几扎电脑开始背下来是呢？你七八的，他们推给他，楼梯的，这是他几扎几百那些？电脑里面呢，当我做老来过是呢？他手机七八天那罗松不多的，因为呢，嗯。 不过的呀，当旁边人吧都同他去过呀，民政啊，民政啊，电脑了，看着来是呢，俺记不得，嗯，看着说的，绿皮的哈，的呢，你，当不过的呀，当俺就出去的，出去扩展去啊，俺的呢，苏北的送到的给扩展去啊，俺。
1: gyundu yinbu yin bugu deya da nganzu da anlen lo ya da bugu deya gante lukure bugu tsu jike je chudu pa len yu be nze se anlen yu ba nne ne bugu deya da chunju kutu ne lopchon nze ki kukab ji kare da deya mitze nga dinze suku tuwa di na lo li yinbu bugu kom ne je longa budo da losun budo nganzu kare libe chadki yakshu di yindu sumba di gangi da nganzu pame dige tolo tamzi yaku nambi yina nne bugdi da libe chadki dige yaku yoya nne di kare mitze chenbu shi tuyongi za di na lo li yinbu tuyo ne do kare yindu sumba pame da kante lukure di gala kashe cha dinte che deba kashe shudu da di wana mikze thangbo di cha shiamna da bu di sukshi de thangdi da mikze thangbo di zikdo wana da bu sukshi de thangdi kante sresna ane di chumo di bu ko debe kutu ne da nganzu tuyun tuto tuto che che takche che ya chumo di andi ne bu di nje sida namgyu yinba yina di chi du suma kare ngongo ke bu zay chani da nganzu dangwa meri ngoro ngongo ke bgebe yaorwa tuju takta takta chi je ngongo ke bgebe ya da nganzu kashe pam kashe ke ngongo ke dige tuto mgeb je bu chanpa chi ge ngongo ke bge ji chi ge se nje sungu dwa da yin le na zi mong bu chi ngongo ke bdi ngongo che tu gorwa andi di che andi gala ngongo ke ble nje takta takta tuto gebe ya tonana ya andi ne bugu nje da di zi naba daga na du samba da bugu haje neng ju shio je na za chenpo chi xia chi be lo zai dang je za chenpo kio je nimu kashi chi ne tona ma che je an bugu di lo zai chi je nje su yungu duwa andi du samba bugu di zi na du ne pa me tona che men ju na ya andi ne da nga bugu jibu nyar kion chi nye ki da jibu nyar kion chi xie nye na ale kiran ki kar su re lu sim ni jo di dang chi yinbo je nje xie na bugu di chad ki da nje gan la da lu bu chad ki di gan la yaku yungu duwa na ne tujun yinbin na dangan zu tsuju di yinbin na da sargi jibe tu ne dangan zu da kare mayu nushu tenya ruhan da mayu nushu tenya de yangan zu tona shibjin nangu du di ne dirisha da ngan zu tujun de ne doga nu yu de de du sumba bu kaxe kare woma jikche woma di du sumba nje da nazi nje nagi sebu da nje chaya nje chigi si je yang su su rangzam ge ame woma ma je ya ente chi gon ni di chi du suma dan woma si du suma ame woma si du suma chi bu di gon ne chen chu gyu yak shu de man
2: ji ji la
1: che san da di ga le yin ba na pa me yin ji min ji a wo a ka le ame woma je ya di ne nam gyu wo me ri da ente je ya da na nga chu nam gyu di che sa da ni da wo chu du yin ge ne da du ba la ka le ka la ente je kli kli je yin gu ruan
2: ji ji
1: di ga le yin na chu gyu da di ge gang ge gang ji ton na na ya ni bu gu le kare su ya je su le du ko che jin bu yo ro jin bu che jin bu di tu tu tak tak tak che di lu gu do min do yin ji min ji ton na na ya ji ri xian
2: na
1: si ne sun bu de cha xia men na dang zu bu gu de ya tuigun je si nyabe gu du su ma kashe pa mu kashe ge da bu mu de du su ge dang de ngu gu ngu chen bu chi je an je si neng gu du wa da yin ne le kyo nang gi bu gu di da da kare jiwa da di jiha di da kare su re
2: nyur chi mur bala
1: ji din du samba bugu tobe ina ja bugu kare ni po me ina ja bugu debo me ina le bugu namsa ta phame namsa ta tu stage o ta di dig ma te tu ta di to sha nje sam ta kiran ke se bomu ji le cha cha jam na ta kiran ta jo zu ya lu tu tu de be de me cha ba ban
2: ji ji le
1: din du samba bugu su su nya ya ta nje ne di ga le yin bu na bugu ta tu tu ta ta ta bugu ka ri le bi ne le de ya le han ta nje ta namsa ande bugu di kharsu re bugu lenda ande kyunya
2: na
1: sigan ta sibde ya cha sham ta ngju namgyu de thangan di bugu de thangan na ta ande sungyo che ya ta di na ngju ji lu ji sim ro ban lu ga la cha sham na namgyu de ta bu cha dam da ande za li yin be na ni namsa da pa me nyen ne thon je de ge ga ngu pa chu du za ma sha ya di ne na sim khan thon ni bugu don ge chen bu da ga de da ande me me che bugu si di ngan ne sha sha 네 먼저 퇴근 이면은 나리네 장제 오체 부데스들이 구류들이 장제 되보지체 파마 이분의 파마 언제다 시글 회명은 부디냐는 양도원 아니 당가부터 차샴나 당은주 부고야 춘주구드네 부고야 두스톤다 두스미르제 부고게지세 부고야 당은 경은주 언제 그래 집에 이제 팁 이제 다 부고다 님볼로야 다 부고다 저와주야디 아니 다 조지 리동원
2: 네세
1: 두스리샤다 부고 이제 냐베 규림 나로를 차샤빈 기랑게 응위 망보치 제제 부고디 랍자 당은주 가시 저저반스 이제 등고도 조마리스 다 부고 이제 그래 이제 다 부고 이제 마데티스 준비네데 기랑게 남사데야 알렐로야 다다 이제 간다 그냥 나 컨트롤 그래 틈새야 혼나 그래 원제 숨고도만
2: 레세는
1: 밤에 밤 남기다 딘제 간다 직 돈나나로 나셔야이
2: 레세를 더 떨듯이 쉬면 권리야 암질하게 두스 세진남 규제 진행의 밤에 집에 왕제 살기기 태리야 돈나나 곱자마세 뒤다남 부근에 당한 주 집에 가라선 지심타 집에 디타 라소리아 동심냠기기 돈에 다 밤 소소 있는 추구탄냠도다 내주 망부지 탁주치야 탄탄의 주 샘정에야 라소텔이야 토나난 우리 세슈고 리즈발레 디자마세 당난주 지베 왕제 내 자마세다 지베 나자 망부지 요르라 다 딘제 치도 자마노 쿄요네 다 지베 왕제 리기 나자 임베슈고야 다디 나츠 이나자 야멘 나난주 균도 내념도 초아게베 규림 나로리야 년다 컨디션 등기바 라소텔이야 다 암즈라가 도스드마 디세스 겨라나 슈인
1: 레세 다수스르샤 다운조 지베몬제 나즈스 스포 인도스마다 그래 나츠기 케바 친부조린
2: 나스
1: 부부 단다 그래 서키 지베 둘리임비나 온조마 제두스마 부부데 균쇼교야면 튀경기 가르소레 언제 랭기기 내윤교
2: 나스
1: 레베나로 차 척제룽제기 나즈네야 언네 레베나로 착쇼야 언디네 리규기 나즈 언제 나야게 디스토망요린
2: 근데
1: 로 그래 디네 이제 로 숨보도 임빈다 보고 찾 레베 찾기 디 그래 조지 인도서 뭐 아니 간다 디버로 가르 통 망 요레스 비서 마다 먼저 넘기 집에 내네 집에 찾기 나자 아니 그래 집에 이제 다 먼저 단데 집에 지디비 나자 라서 거 아니 개체셔야 이제 고부 진짜 이게 야 나자 이제 통 망 요레 아니 또 로 숨네 로 추고 버로 임은다 부디 잘해 딘데 간 조진 두스마 부응은 주다 집에 딴네 딘데 로브나 집에 딴네 딘데 집에 가셰 임분 디 카레 로브중 단데 세만네 니치도 원제 야 통망지 요린
2: 네세
1: 다산도 로추네 제 로춥시 버로 인두스마 다 부구데 로브 도와 로브중 침베 로브제 침베 규림 나로 임나 지조기 나자 파메 임나 자 겐라 임나 자 수소 싱그 뉴슈 침부 주인 두스마 아야 어두 집에 닝롱 나제 소론은 제다 야 집에 야 딴네 소론 제다 야면 타카제 야 같이 이제 집에 당은 줄래 된게 이제 나제 손이 되냐 당은 좀 균도 임비나 내도 가는 데스 통망 요린
2: 아니
1: 다 디게 나로네 차샴나다 부부대야 이제 디인 뜻마 파메다 년다 근절로 인지 민지기 직 돈한 첨부지 나온 그린
2: 나스
1: 년다 대야 근절로 점다 원주 점니 최진 전주기 연제게 다 산에 추기 다 멍시디게 강게 두루난제 땅원주 부구 카시에 갸저 주 갸저 굽주 부구 주토 주토리스 언제 스타스 디소스 도안 근절로 그래 차르기기 언제 미체스와 미체디나로 차샴나 다부 변나 차샴나 두스야 쪽쪽이 제대 투야디 근데 다워 숨다 님게네 다 다갸치 추츠지 다워 숨다 님게스 바데두르 다갸치 굽주나 다워 고다 님니스 인제네 두스 제도 우레스 제제 안당은 조야 라야 임나 자 두스 꼭주 개비야 임나 자 콤부 개비야 임나 자 디게 강가 미체스 도한다 디 찬용 제미나 다워 추루 부디야 쪽쪽이 제대 다워 dune bugdi ya just kurtu lan tu da wa ge da ni meng nga swa ne bu gok tru ge da ti chan yong ge chan ne chen kya chu gup ju bu ti ge kang ga din je ge khar su re din de che thu re sung dwa an din lo le da ya kya chi xi zi jing ge zu bu ka xie yang gok tru je ge tun ge che me ge nian de yo re ya ti kang ga 도스체는 나지 요리 쓰고 말인 디야 군대기 양부 가시 갸체 시스제 엔데스 디 다른 곡도 먹게 봐 디나로 샤샤면 당원주 다워 사제 튜네 다워 숨부부도 이면 군대에는 부 고야 갸야 밀다야 게무게야 강라기 인제다 강라도 구두 섬아 그래 찬용제제 구루반 디나로 년다 가르월에서는 부카제 배고만 데스케블도 수 육제 대대년제 부카제인분은 강부지 락부지 주고 두스 배주단 딱 하루스로 구교단제 대 님보 배주만다 무체 나서 숨리 레비네 부카제 임은 미르 이제 미동을 야우지제 마대 체야 부카제 임은 이제 최된다지 제 주도 부 배착 부차제 대야 카제 임은 배냐는 걸 제제 대대야 이제 같은 중에 더월레 더 인터넷 사제네 더 숨고 버루기 년데 지리도 건다 더 신에 더 추버루니 임은 부디다 넘겨 가지고 알로게비아 임은나자 야 본데 소수 카레 장고 되는 이제 살락부 파주 두스 니보 리제데 두스 니보 창제데 데르와 소수도 발 잘라 주야 아니 게임게야 두스 커투 커투 란투야 두스 데투야 이제 지 체투르완다 년데 근데 소레스는 다다 워 출리네네 소수 두스 알로 게모 두제 락베 주무디 임비네레 베 나롤 베 십지 뒤제데 락부치기 이제 스틱 두스 락부 같이 두네 직베 두스 락부베 주무 두스 나르 꿈제데데 이제 나와 출루 임비네 그래 쪽쪽 지제 야고 지제 데모 두야 뜻이 님데 지제 돈 딘제 부 임비네 부 녜바도 판매 돈나 난제 돌 맹가가다 돌 단년다 유배시고 그냥 강가 나저리 있고 말이 그냥 하모고고 두스 봐 인지 민지 대야 돈나지 난제 두스 딱지를 배야 돼 개첨부지리션
2: 나스 디네니즈 마이 남질하게다 조디는 부고야 두스 투윤키이다 지부현타마저웨 왕제 개최슈네미도 야면의 지루치다이나자 기시에다이나자 딘제스닥다 마데베급리야 예바르도 투도도 맹가리아 페이지 예니컨데 시멘테리아 딱제신나미네 야고르 송고르발라 메비니 야슈타 유비능나 좀메드무스네 충도네 세체이네 나즈데야라 티친베 딱제지 요야 타타는 시 면주 테리네레 담마자 스님도 야면은 응은이야 면주 투제네 자기 투야리네레 편도 유비딘데 시르발라
1: 지시한 다디르시한 부부 그래 밤에 독선 년대디에 총투스 뭐 밤에 가시게 더 부부디 간데 년대디 나와시면 이제 부 치료 진짜 다 조리 선도 가시 멤버 가시 부
2: 경제 샤르발
1: 이제 부 이제 다 수수 부 라고 참은 요구 두스마야 부대야 교민도 글리글리 또 차 조리 진짜 다디 지두스마 인지 민지 14 지제 시고야다 아니 계속 년대 유협이 있나 레키나 대야 멘카칼 진짜 언제 직시 고야 디 개체무 시부르시아나
2: 나스 딘제 인디스 바이나 다 튀균네 갸지 센조스 튀균네 다 당는 생각나 저 파무츠 이나 주구 당난 저 튀균기 치단 지로간에 딕스닥다 마데베급리아 예바르투 이선난 고야다 다 크레스네 다 케 칭마리 삼상게 딘제 길로 마케 바이나 튜도리아 민주나야 단 튜도리아 딱제는 규 정규 쉬어야 딘제 지 딘네 양난 저 콘리아 다 암질하게 소나소 왕제 네디 당난 저 나가 미지고 망부탄다 딘제 주요리 이내레 당난 저 트링키 리세나로 차샤비네레 지베 왕제 네디 조 딘데지 셰야 인두자 마이나 지베 왕제 네디 푀기 소아직베 문에 차샤비네 양면주 치단 치루 근저제 주요나라
1: 다 두스르 샹다 온조 지베 왕제네디 온조 자가기네 다디 소자가블리 케베 룽규에 제 지미르도 원
2: 나스
1: 자강 네디다 레벨레 중에다 강마 우경로스네 강마 요마라 디단 제 농소 교회 소소가베 네그민 안디미나 난 난저 튜네데 저거다 언가조 레교 언가조 커미 요라 소고 안데기 첸치 치즈는 샤샴나 셔루 셔루 추규라 소고 제웨 언가조 장바 보와 감바 샤와 징바 안데기다 독스 칸젤로브레 네다딘데 퇴용고도 원
2: 나스
1: 디나노노 차샤미나야 먼저 자간에 주고 말이 먼저 야 디카레 롱네기 나저 망부지레야 먼저 왕전에 디다저 워요리 먼저 탄데 집에 그래 지디그네 디 먼저 롱네기 니슈 탐바 다 리크고네 예노 롱네 니슈 탐바요란 디나노기 리치 먼저 롱네 니슈 탐바야 lungne chukchu thamba che che ya ngzu lungne di ga ne cha wen na ri gi ga han che su su ne ge kon ne che che ya ngzu lungne gi yin bi ne lungne ri chukchu si gi go ran
2: le sel
1: tu se ri chan ta ngzu pe so ri ge ga ne cha sha ne men ju te le cha sha ne tu gyu yin ne chu bu ge ya chu bu si gen de se lo gu re se na ta ngzu chi bu ni ju ge le yin ne chu bu di nam gyu de se chi bu ni ju ge le tu sum ba ne lulu kuni chia kuni chia di jibo ya lusimni kyo chatke ya ko chonya che du kuni chi goranda anzu chupe chupe di indu sama da zu zu zu chupe de longa lu ya da nje gan pen do yo ra indu sama anzu tu gyun yin bi na ne do ga la da chi luk da man cha gi anzu jiba ya nje se chupe ge bia an di ne di ne di anzu yuk chu che je ya anzu kre sing mi ga la yuk be yuk 被拒的这个人又不

0: 바이나 다 디테일이 안 믹스긴 적은 거 개세 맵체 이내래다 두스 나스티 두삼삼 지르네 기랑게 당통만의 두스스미아디 개체머리스 거르발 다 이내래다 난주 탄데카레스는 루춘 슈누 슈네민도 집 망부지리 이내래다 파먼기에 사척 유나 근데 지금 하면은 쿠리오 지용 그딘데 지금 유나다 난주 집 가셔 있는 다 깨지세 가브 큰 맵체르발 수수 강배수르디나 주제대 고독스만 남사 기회하다 물어지다 파마나 계시는 맵딘 저기 심감다 다든지 갈래 갖고 제용 동안 딘데 집에 균님 날로리아다야 오늘 저 왕제 내신에면도 야면 보고 마티 딘데 유도서 마이나 나야 아주 김다 지금은 차샤위는 다 망부지를 심 날로를 감자 용시디다 아자 주미르 발 티베간다 키랑게 콘소소는 시치제 파마소소 있는래 감자 차부지 차야지 뭐도 지기다 보고 딘데 집도 좀 소소 마실류 채무도 딘데 중구르 발 딘데 연도 갤라게다 다른 있는 거나 주 집자 맛에 나도 김나수군에 있는 레슨감 컨디스 키우래. 아마 한번 보고 니 체제 컨디스 체제다. 디더비는 줄이야 도스다. 나도 대간의 주변의 면도 있네. 다이면은 주 탁주 컨디스 체나. 야구 입에 대려게라게. 먼저야 도스다. 최고 스토너나 쇼인.
1: 레세. 다들 쓰러셔 집에 나도 망부지를 당 아래다 내도 가는 염시 제부규 염시 제부제나 다들 쓰러셔 그래 파문카시에 대시아 인분 다 단단 건주 그래 단데 ASD 나자 다 단데 나도 부규 그래 단내 대인분 나자 망부지 이제서 가르소래다 수수 단데 건주야 단데디 나 나자데야다 건주 가르소래 락도 카바지야다 이제다 저것이 주요리 송구동안 아니 내래 파마카지 엔데르샤 부어야 두스다 가르소레 마지 부고 마치르 뭐 수술롱젠 데세
0: 야
1: 수술년레 가르소레 년레 부글잘 마지야 다 탄데 응치게다 가만히 있는래 알레 부고 부글잘레 주 수술 마지야 데 당부지 셰르
0: 동안
1: 년레 수술 주베야 지
0: 수술 뱃데 주발 지지
1: 근데 디르샤는 가르소레 다 탄데 부고 카시 엔데스다 파만다 엔데 다 저야 오 좀 어떻게 해야 돼? 다 심주 체부 체면은 보고디다 튀김이면은 고마이면은 루제나든 저 망주지야 보수 수부터 갈래 칼주위는 다 왕전네
0: 문다 망스트
1: 왕전네 망부지 망고 체토도
0: 디가네
1: 파마다 저 텐습주야 딜레야
0: 야드레스
1: 야드레야 왕드레샤나
0: 레셀 딘제 인도스 마이너 리젠게 주도 다게라게 이네레 셉시라 소나소 당나즈 푸구지 디단치 베규림 나로리아 푸구소소 이네레 디단 살론다 친데 여비갱야 리즈발레 딘제 인도스 마가나즈 파마초 이네 징네 코야나야 탕크레스나 셈게 체즈나야 푸고야 심고 망즈나야 달롭종게 장제다 라소 강게 체베 규림 나로 이네레 베티 랑게 조미도 갱야 말럽시제 데야라 섬시 체제 다 소소 라브라 주도 이네레 롭종 토리아 가가 망다 지웅구르발 다가는 신체 부구 대야래 이내래 따따그라브 갈래 용구 유두 자만에 키랑게 동심 냠게기 토네 다 부대야 냠도 강에딜레 칸제 추이탑 차고래 디테일이야 섬시 유브남 블레다 그래서 태가 주구디 조민도 다 갱갱 딘데 송야 제비는 부대 림신 림신 게제 셰르 가메야다 따따가 심미신다 다 파수 지지체 가메 라소기 능주 딘데 퉁구디 자만에 조딩나 주 파마츠 이내래 디테일이야 도구나야디 개점시 리송고지 발레 레셀 세계남초 참대례등한 주 파나멘칸 시베 대동 리젠디 순삼다 하시기 리젠기 주도 있는 괴물 리젠데야 숙지 개교난 캔키 표현 교조 면지 칸기 우지 다 면디 레스비요 당내 시팅디 리젠기 된슈 군주 개마산라 제리아 라야 뉴네 그지 체체 주아인일기라
1: 리세 소제다
0: 러러 대사마세 있는 것이 발솜 통화 줄리젠리아 도구난갱기 갸지 센조링게 다 차조링게 소이네레 탕줄리젠 독센시나 마뉴네 그진치스 쉐슈아이 딘제자마세 있는 다 쿠미르와 이네레 랭게 남부초 투타 남부군도네 르디심기 타 당내시 카레스네 다 두베 차와 강달이야 다 제상 미야기 저와 딘제지 슈브자마세 있는 랭게 손네 미치리 다 르디심기 용베 제시민트 양내 양도 주균이 저바기라 레세 네 티딘기 레젠디 슈잠다 하시니 남은 게 슈덴자고
1: 슈덴자
0: 러

0: Arzong, Longzhou Rawe Tunle Linki Dinshire Gyugab, Yugzhi Chi Gyajang Tang, Borxing Le Nyugu Biuxin Yubshi. Yuminamji Teda Le Chu Dongwa Tang Lui Gyamne, Chizub Gina Beking. Longzhou Rawe Dinshi Zugzhu Nang Shukin, Hongzhi Yuyi. Tegara Chengdub Tang Tindub, Chui Tun Rengxin Chiwa Cheki Sanne Tike Xingsun Gising Chebele, Saja Xingji Xingsun, Dongzhin Chi Mane To Tang. Sun Tse Mawe, Netun Tajue Tupu Masi, Mangzo Tse Ta Nisar Lega Chibu Tang, Lakze Chungwe Lede Kyang Junhu. Taja, Jogba Tiwe Mangwe, Xin Sun Tunle, Sobar Kyurde, Kimji Gwazane, Le Shu Dienpo, Nungkyur Tupu, Chishibshi. Chengxi Sarchu Le Nubi Chishu Dinshin, Jilu Nidong Gyami Nishu Zerru Le Jinda Tangbu Ne, Jinda Ngabe Tse Sumji Sojin Nin Para, Zong Yonggi Nungkyur Le Zha Zog Junle, Mangzo Le Yonbap Goro Tse Dunja Jeju Kheju Raba Le Guji Chibu Tang, Tienang Chujie Tang, Nge Le Gyur Goro, Chi Nikya Sumchu Zam Chungwa Tang, Xingsun Zongne Gorti Ngapja Ngapju Nga Zam Chungyubzi. Jengkam Leksu Songla Nguikuk Jidididu Kyurde, Mangzuo Ki Jengkam Ki Toporo Lado Tamporo Songyubzi.
1: Singilinge Kongdu Senchubu Tini Gojyo To, Chamtang Ngonjang Ki Gen, Jengkam Rimudar Zi Shikwebe, Ngari Sogyu Gar Zong Ki Jengkam Ki Mengshi Dendu Tangwe Gorki, Nguijiri.
2: Ache Utu Ki Gopsu, Tangtang Sishung Ki Shumi Shok Gyorfyu. Cerita tunbi kone nego kisi cikgu.
0: Selagi siapa mahu senjur kundi kunci licenki jadian sebagai cerita sebagai nangcenki nanti kan ni ber kaujat tu mini ki juga si kubi tinjau si ni tu sokin.
1: Sebagai ni senki sejak tinjau ki cuma angla jemuan so cuchin juga ni tu kan ki ni sen lakju asalnya wajah cincin tu cuchin yupsi. 서범미 시동 숨겨잠 신배 사퇴 초모 대원소 어리 탄잠 토담 닝라루가 초몽앙라 림의 탄잠악동 칸키 지루예동 굴로네 디걸 제송체디 콩도기 지리 야타 제주케지 신배 탄잠 넘디라 토담 치바타 대최네 지리 이슈정이니 추도기 겐참 넘디 인신 악동 칸기 미만년도배 로망리 닌직달 제송체네 사제티 튜디 송신엽시 초계 예동 강진로 예동 죽숨뢰 도구벌 조신 민알 디갈 제송친계 미만년도바 장옌롱탕 왕원종니례 미징 콩니게 셈바 직도 튜네 초모디 송신치 태양탕보 겐캄송용 사튜규디 예순청부고내어 주시나 초몽앙라링뢰 겐캄 하장 냠신인배 모깁 라소 하장 제이카부지 예퇴 미만년도배 당신 장외 리추 롱숨디 숨경 약부 제바티 탄잠 숨경 제바탄 캐지 냠진 인배 문진 지기회 진다 듄배 체 니슈 니닌 키 치조 장옌롱 꼴잉러 조급 유고와시키 녀디타 추숨케디 촌잠토 조와 통화타 테마르 캄사 디니 긴캄 숨경 큐 인배 냐진부 소아기 팀게 제주 비미초지 유고와텔 티네 카체 괴배 카달럽지치 심지어 그외 럽지 최대한 남아 틴데 예동 관계 레드 조급 다도 체규 탈루촌토 예동 관계 미만년도배 꼴인체급 랑갈 장무부타 폐기 슈니서 송종 석자 랑갈 송외 튼기 니슈라 신도 토부타 타주양 체규 망초 체급 콩주 응규링부 시주타 체리 시제 제시에 근급 체대 사퇴 석자 타 자지신 송종 후타 체신치 Riki Sokja Mema Gyopchu Chayuti Mima Nyendoba Nibu Niri Ledun Chu Chebe Tunchung Shik Tiweri. Jilu Nyedo Nyenga Lue Dao Gyebar Zhang Yanlong Ta Lero Ki Damrar Goryin Chi Gup. Gengrin Na Chungchung Go Zhashi Pum Pato Bar Rangsar Gowa Gyemne Yueba Tongwe Kongyi Ki Chetu Tegar Gyune Sibar Degup Chungchung Go Zhati Shokbar Megyun Po Yuebari. 提及 Kongzu Chungchung Go Zhati Semnenga Nyedun Kangdu Chine Dado Shibsa Chebe Rinpe chakki chungde, rangar pur tupji chomul jam tuye ne yangwe parna yingso shokze momsu juyu. Lo teta rin, nindam ne tong tupe yundo gor lingab, zhang yin long ki taja chomul ngangla rinmyo genkam ngarwe yadu rushindu, chaju nguma le beidu songwa, tinga ya titir tu nebe riu ta yang rin ki ngondang ge yunggidu ji siyemshi. Nibu yugur siyopshu lai, Chan Mijobe Chonjam Ki Pupzu Gorne Shuna, Yagani Chomong Angla Rimu Zi Shu Ki Tuzi Yinbe, Yeyun Sanye Kagi Yuguwa Mangda Jik Tegar Yongwe Yi Wang Gu Yu. Yuguwa Mangwe Tuzi Gup Nyetun Yang Chewa Shintu Chishin. Nyin Jigle Yuguwe Rokyo Rishu Teng Juzhan Jowani Yundian Yinshin Techu. Jindang Abye Chi Nishu Dunye

0: 단단히 비진키 치즈집시 닥다지
1: 생겔링게 디링기 변종시라시베 지리레세낭 슈젠로저바 피노라딘디슈유 겐피노라니 지로식동급제급주 거직로로 비징 중앙미리글로빙네 튜바타 다자 변종롱티니디네 공수 이규르타 좀디타 트브디타 조정소기 차리는 신슈 콩갱아지소 네부시부타 규진시바 메토뉴치 징우시바 라미기 륜드가람 파괴양시바소 퓨익르규네 비준탄데 비나네 갸지록마베 그즈신부터비 티링레제나 겐피노라기 이규르키 사슴남시기 문저타 이규르키 사슴드벌레 당부타니에다지 규당고네 지디나기지
2: 디링기 로젠디 링중 듀리오세야지 낭로라 만네는 남에가면 루직 낭로라 무숄리 레카 마체나 그숄리 사마랑리 민싱에 주송요레 다른 신디 잡부지에니 주버근리기 송지기 낭로라 무괴베 까와 마체나 그숄웨 주버툽드 메시지 어떤지 주송요레 진짜지게 애니 디링 안주 로젠디 응 잡 수제 안주 로젠디 고추기 인스체 가레시스나 나란조기 다 이규 이규 생애들아 퇴섬 곰숨 남다 키제 강에 나서 캐세 지약이 그림 잡으지 차기와리 다 퇴섬 곰숨디 남다 마키베 이나 아니 키란 메지지 이규 첸 휴비이네 휴데 간다를 로자오 첸데지 차 투기와 말이 다 오나 퇴섬 곰숨 남다 키에서나 편도 잡으지 가리 요레스스나 나란조디 끼럽게 낭로라 퇴바 띠무 메시 쯤이긴 근불라서 메긴 노기초 근도 몽베 자좀 천지초 탑주 명아 땜벌 초지초 풍벌 결정 민규 자오인 네바메 반양에 내기메 네바 침비 풍좀 풍기초 자당 배단 뜰기 초장인 여럽 남단 채나 깨기초 초지능나 개박가와 줄르스 제제 송제 퇴베 평윤규 쯧디라 베디 튼젠 침부 주탐바 송난제 퇴바승에 디갸 침부 차수나 평윤 침부 든지 민저와 주탐바 요리스제 퇴중기 시럽디 개박이나 아니 미디 컨트 체크 요레스나 최다 시신 규어 생에 된지 차야 요레스체 계시 계란 로자와치 제바 나야 퇴중기 시럽디 마게비나 아니 미디 컨트 체크 요레스스나 개불루기 된주 서식 경우에 개난로라 송 된지 요르바 추이 체점 강화이 분버지오 토버신 퇴중 알게 체와르 구루왕타 힌두 가와인 세제 오 된지 송제 미퇴가 중중 알게 차부 된줄라 남균파 협치 잡으러지 슈삼 지구 잡으러지 제삼네 디 체크하고 싶어 차야기 어 딘레지 송요아리 디 추이 체점 강화이 분버지월 토버스 뒷잠바 주매방기 디 짜르사디 가바 잡으러스네 야가기 남의 초하기 기단지라 잡으리 경유탈 디 잡으지 나란조 표기 링니엘레 추자리 용디 남주 초야 낭로라 슈디 분배 낭로지 지외강 키그 말바 나란조 가바 키그레스 순나 초섬 낭로지 엔 개바 키그르바 제장 디 나란주 초월 자용디 참배 난주베디 추초송 체가지 키제 아니 침바 인수나 좀신 주제제 나란주 콤바에 담심 체비어라 추의 체가지 아니 제단 망체 포체 나란주 그 속고 용조 련간 수레라 타나 류기 난기 통한 유주로 속바디게 주제 추도스 초송 체가 기게 미디 내바능시 속부마데 된데 속으로 다 이내야 난주 추초송 디딱다 강 키제 아니 침바이나 소수 속부에는 초디 초업 인수나 콤바격 뒤에 갸대부 유범하세 엔 가르요레스나 콤베 딕주어드 뒤인체 양주기 냠잡으르지라 리약이 잉잡으르지라 취하요르바 제잔디 나란족이 표기 쇼피시에게 낭로리 가르요레스나 초숨 개불러 그루에 뚝드레야다 센단스 방만 빵도 냐루에 냠상에다 시더스 제제 어딘지 송요르바 당나 신사자 리시에게 낭로리 추첸다도 고조지 갸수 고조 걸러줘 송제 다 드린 이 귤권 자제시에 국 유두 로자와 천대지 체발라 앙 당부 창고야 자긴디 가르차고도스나 갸진 퇴바 망도 제체 정이 시작 근주에 잡부지 차바체야 돼 다 로자와 그 자긴 당부지 차비와 이내야 등상 아란족이다 이 규칭에 된족이 망로를 대용두 망치와 그 지둥기 교연디 가르차고도스나 퇴자디 충 자다 취제 빼디머스베 따게 아니 퇴자 충중 척두 참바 아니 얘기 교두 참바 온강에 당부디 퇴자 충차베 원게 아니 강의 채용도 아 제가 아니 얘기 좀 듣고 좀 먼저 결제 맨날 등산 안 하고 차제 낭로라 다 차제 길로 가려 그랬으나 뻔뻔 주생에 된다 루노 주생에 된다 상반 주생에 된다 어디 된지 주 차제 망부지 차용 거리 단에 된소 통두 전바 나란 주 표게 그 차제 낭로리 디단 하람 자차와지 가려 그랬으나 접종긴 대단 신윤배 대스 차제 tanya tinte pyoge nanglo la di zhujiu qianbu yuwa re. Yudiu canba benben zu singe di zui di chikyu be desi qian gyuna yawu du si xiu beinbe. Nga ran zogi kaji karisi yuwa re zina. De di singe sa ta ta ta jenbu de di sa jia le ma xi ku ma re. Che zang yin ji min ji benben zu singe zu di rik le gyu gre si che che. Ini chikyu be rik si che che. Udu si uzu gyun jen ge je zhabur chi nam re. Ine yang kong nam begi di yin ji min ji rikli gyogo yu desi gyuna nobrisi yagi gyumzengu xie duyu canba dagdaran matiya genji sungyongu duga. Kari sungyu arisi na kwanzu sa dada da jengbu dedi sajal manshi kuu maresi dinze sungbari. Tengen dola nga ranzu pyogeyi nangli dea yungdi sa dada da jengbu dedi sajal jekbo menba tarun rikdan, tsoadan, rik tsenla sokba dinze ki tuenda mangbuji li jugu yuari. Pena nga ranzu namgyun tsoya na nganzu kal dagwa ja deba desen siyal sokba, ladim midi siyal sokba, disi siyal sokba. Debyun siyaar sokba, tsangbal hayi dezoada, nagalluyi dezoada, segar dezoada. Sama dinte yudu, en amu ngaran zogi gyagya nanglo kiki gongqing tuansi ngayi tsu pyoge li gyurnan duyu tsamba, didu kongzi gongxin dezoada, gyurya di, di nanglo la, ngayi pyoge nanglo la, tsangbal hayi dezoada, nagalluyi dezoada, segar dezoada, dinte yubba kienzaan gongqing tuansi ngayi di, gongxin dezoada, gyurishin barba. Daga nangxin, lasin degye siyaar sokba. Gadaan dengan siyaa sokba, chamchoo dengan siyaa sokba, kanchoo dengan siyaa sokba, tsemaan didyun siyaa sokba, benden tsangba dixi siyaa. Tana gibu chimbu chwaadu gyubba tindrela da chedyo rabar chidyu chwale nambar gewe de siyaa sokba. Tadu nga ranzo ki gendun chumbi ki song nangloa la rangdi rikla shimba garbyo dang cheche rangdi riks jardangchik songyo arba. Daga nangxin nga ranzo ki lingzhung ki muni yuki nangloa la changchibi ata lumyo ki lujik nangloa la gar songyo arasana tu tiring pamyo bataati fo jati ting la ngum juin che che jati sung yore, rang dis che che. Sa ta ta ta jengbu de di nini jati tuen mangbu la jukbe ki tanya chi yindu zamba jukba xindu ne yangbu re di nini nga ran zu ki tante lo zawa tenzu tukya chung cha che tenzu ma kim che zu si tong zang yin chi mi chi riksu gyugo yu si dindze ki gyurdan di cha barba. Daga nang xin tenza nga ran zu ki tongya chung cha we da jik tukya chung cha we da jik kane tuen yung duwa se su na tenza nga zu tanya nga zu ki yi gyu nang che yung du tanya saba kare chesune oda di dingen le zawane gyur mesha chen gyurgen tangbo di sosu yinshaksha gyanggyan chigi wari. Tengu dola nganzu ta ngamyo ge enu xiong tenzu da xiong mogo wari. Tengsan ge tsenri la sokba ge riklam saba tenzu xiong we tengu dola nganzu kongla gyurgen zawane meba mari gyurgen mengyul madyo bachi dagba yonggi wari. Benna tsoya nang dagba tu deba nganzu tena tanya saba re samsang mangpochi tengu dola longabju chukju kongne gendun chunbe ki se gitangma la sokbe nanglo la nga sasa nebe di yana inji raan la de, yana farensi ge la de, yana singa la la sokba geri yishenda mangpochi la de che koran kardu kardu tsu gyur na yuwar di nganzo di haa magu che che eni karchi gyur sana gyage nangla lebrwa e nganzo tanda gyage nema shi gyur shing meza o sosu gyur gen ang tangbo di yinsha chen dosu gyur che eni gyurdan dagda ma deba mangpo chung gyur ta kong nambe gyurba tenzo dagda de yu na mene ngayana nganzo yu kong di jeshi drabur chi de che eni tila pe deba yina eni tene tanya tenzo gyurdan tenzo shugula yaur gandze dangi duge dangu gu duge deba yina eni nganzo gyurya di yaur yaur dhraya chwarba che zan inchi minchi ngayana tuba chenpu gu gu du ngayangi beja shenpa ta shu mokwa re yi gyurran la kowa ki dante ki ngayangi lozawa gyurishaba tenzo inchi minchi nganzo ki mi duyun la kanta tenma chik tonga che ya di ke chenpu che gu duwa che zan tuya chenpu mena eni yi ki gyurdan di hajan ki tabgyobu drabu che gu yuwari. Pena nga ranzu ki tante gyage nangloa ki tingsan ki lixin singe di ngayoni nga ranzu ki pyuyi nang karas gyuru yarisina jibas gyuru yorba. Ta tine zhungbu zirin doji la sokwa ki sung nangloa la yang di rikshi isi gyuru na yorba. Tine shokdun la sokwa ki sung nangloa la juishi isi che che. Simchung ki nangloa de juishi singe yorba. O di tila jaha che juishi isi che. Lixin da huhuan singe di la juishi gyangbyo isi che che gyuru na yori. Ta che zan dosi gyuru da mangbo yorba tenzu cha zan eni nganzu ha koba yina. Tine Tiki durwa zhabarasi tang, eni yangyi kagi yaga tuwa ti gangra tenbib chi tukurba. Daga nangxin gyage nangloa ki renwen singa jorba, tuwa maa tuyo su nganzu ki cek zuyo nangloa la, kandresi gyuru yorasi na, ji zuyo ki ringne nang zuyo na cwa si che che, ta zhishe ki cuy tu gyuru na yori. Tine di ring cha xa samdi ka xe ki dup debu che che, min ne lu si che che gyuru xa yorba. Ta na ti le kyang dup de ka chi karisi gyuru yorasi na, renwen zhuyi singa di cuy di mi cuy ring lu si che che, wo tu si gyuru xa yori. Ta tenzu gyurdaan tenzu chazan lo gyayi raan dunshi gyurche tomaa ki tanya tenzu yongsani pane pa nukchoo ki gyayi tenzu gyayi gyurcha bachiri chazan dagda degi mintu gongche gorong bionzhu lo sokwa ki farensi gyayi raan lo go dunshi 탄다기 작게는 그러면 생애티 쳇티 공기 정신이 스체제 나란속의 표역이 남역이다 남배역이 뒤낭로라 정신이 장만 스체제 심지 정신 왜 세웠으냐게 어떤 저기 이게 되면게 이식이 내리 생애 주어봐 어디로 자지 교나바티라 아니 풍지를 쏘고게 토론체 각야체 제제 어떤 저기 탄다 식흉기다 주바 자친부 짓는 게 요래 응 안 줘 로자와지 인선은 당연히 된서 토티 마타리아 이게 교단 멘저와티게 알아 로저 로자지 상미 김바지 구구여봐 디마킨소나 아니 키랑게 이규기 나로 휴야게다 마타세 자긴디에 만좀 잡아 책도 제자 다 로자와지 제고 중소나 안 당부 당부 참고야디 퇴자 친부 거야 퇴중기 시럽 개바치야디 개진 부책 두스지 다오나 계란 퇴자 친부 차소나 아니 베디 로자와지 자지 책을 베스나 디엔에 봐요 말레스 가르세소나 줌메 밤기 개불로기 된주 서식경의 개행의 난로라 딘데스 숨여봐 퇴배 된다 지직도 직배 남네 제제디 삼중에 봐 많이 나 퇴로 앞에서 내주자 숨여래 다가능신 자배주게 송지게 난로라 마주샤베 퇴바디 메펜스지 퇴바 전부 유네디 마주스나 편도 말해 마메샤베 서신디 메펜 마쉬샤베 따부디 메펜스지 어디능신 레스제제 퇴중기 시럽 개배 강라 다둥 가르고 알았으나 섬중기 시럽 개바지 고기두스 섬중기 시럽 개소나는 가르쳐 요알았으나 삼다 저도 취바시 용기리 제제 계란게 녜네 롭저 롭저 롭저 심바 디기 아니 소소르 바 당제 당제 디도 노르도 지고베 좀젠 가르 노르웨 좀젠 가르 어 텐줄레 20제 슈글셈 낭로라 엔 테숨 더고지 메바지 잡아치 고요르 바 디츠어진 아란족이 인지기다 디체니리 바와 전 로켓스에 있다. 등산 아란주 제비나 인지 기체니 리벤나 로네. 주다 치슈 잡르디 디르바 냠냠링 로바스에 체. 백엔에 체. 아니 휴먼에 체. 로켓 생한테 주스도 야야게 당제 냠냠링 로기 원생이 리바 로켓스 체체 단다. 시슝기 남시에서 담낭에 들 로켓 봐. 공기 아니 벨로알라 자리용디 벨로아스에 있다. 안주 퇴삼치야 난 로기 퇴자체로 땅에 탑시 조디 벨로아들 봐. 제자 벨로아 기니 아니 레버 시제 마주 급적 고된 시바잠인데 섬시 전나 시네 엔 베팀 난게 시자 러심바 테남 나란주 능력이 시자 교토그레스체 아다 나란주 지단기 퇴바 야친 부스여바디 소소라 레베 난로라 마주 급제 망부지 고된 시바잠시레스 다 디게 원에 장내기 펜토베 응어부지 소고위나 인지 민지 섬시 체제 섬중기 엔 시렙디게 바 제고그레스 오 딘데 숨여바 제상 다 오늘 장례기 개바 잡으르지다 로자와 잡으 차고구요나 퇴삼 예보 디 인지민지 람다 캐르고구요리 디 캐르토스나 은 제땅 간주 개바 잡으르지다 시럽지엔 잡으르지 차두그리스체 다 오늘 퇴삼 니 여수나 아니 로자와 잡자 체그리베스나 디엥 예바 요마르스 디 강라 더둥 가르고 아레스에서나 퇴삼 니 다르침버지기 더둥 아란족이 심지엔 장랑기 귀를 예배게다 Nyamun tuksum yorba, tenzu jom tuki riasana, jom tuki mara. Nyamun tuksum di jom mato na, ene mezi shepo bedi, shenbenki chawa zhubiyaki, mezi tuandan tenbaji chi tuki riasana, chi tuki mara. Chazan kira, ene lozawa chua tu kyurbaji, dan gibu chua tu kyurbaji la, kyur tuki mara. Chazan di gangla tadun karak gugudosana, gomchungki shirab singeji gugudos. Gomchungki shirab singeji, chungsuna ene karacha gresana, gomda nyamun mibas, cheche, nyamun 독숨이어바다 되자시단 띠무숨 곰베다 잡티 카르트야 요르스스나 녀모 독숨부디 되자시단 띠무숨부디 뽕토 그레스 디빵토베 간다도 가르치도 그레스스나 곰다 개주직 나라소게 디기 켭다다부 로산 덴베 겐젠키 차르랭은다와 독주기 능로라 최제 방배 텐조르 텐유자스 제제 직된 최제 방소나 엔 키랑 메즈디 튜니단 덴바치 차그레스 디네 지주미르 레베기 송지기 능로리 최제 방배 기베 니마샤 디지털 추계 봉식 빼다점 추계 봉라 러지캉라식 오교 점신들라 러지캉라식 점신 견뎌니들라 강기로와라 식스 체제 직된 추계의 방송은 아니 계란 원의 장례기 기변님한테 시작을 했어 다 곰중기 실업 개발 제발라고 디게 방국도 직된 추계 추계 체제 영인 가르를 했었으나 아란족의 시진기 난로와라 직된 캠바 니에다 많이 당 대담에디 년다 명예당 뛰매지자 직진 취재부 다기 이유멤버 권용주 제재 등 아란졸라 남긴 노르롱주라 속바 니에비나가 디마니나 마가체 디와르브르 주는가 마데오르브르 주는 마가체 엔소솔라 계제 니에브르브르 시행에 두는가 마니에바 시행에 두는 마가 뛰라당에 두스는가 메라동게 두는 마가체제 어딘데기 소소 dōbē chōwa shīs chī dāng, mā dōbē chōwa shīs chī gēbū tī gē ane dōbē chōwa shībō tī pā sōsō gāwē yū rāb rā tsī, mā dōbē chōwa shībō tī mā gāwē yū rā tsī jē, ane chak dāng yī kī rī sū jē jē, kā jī lā chā, kā jī lā dāng, wā tīn dē chā yōng dū tsā mbā kio rāng gī mē zī shēbō tī tī gē gī yuā rāb rā tsī chā jē, shīn pēn chū bīyā gī gī bū chīn bū tīn dē chā tūg yuā mā rī lā, chē jī chīn bū yuā tūg yuā mā rī sī, chē zā ane dī gāng lā rūpa gōn lī gī sōng jīg nāng rā lā, rāngi ngē mōng zhāo tū nā sāngyē tēmbā tēyī lā nā yu sī chē chē tā rūpa gōng lī gī sōng sā tī kāpā sōng bā rē sī sū nā chū lī jā jē sōng bā rā yīnā yāng tī ngā zui tāndā rāng rāng sō sō kī rūpa yā kī chā wā tāng lāk bā dō tī rīng tē kāp sū pā bā yīnā yī gyū lī jā jē shū bā yīnā jī gyū rā bī nā yī gyū lī jā sū nā rāngi ngē mōng zhāo tū nā yīnā lō zē chīn lī tēyī lā nā nē sī nē jī gyū rā yā mē nā ngā rāng zū kī tā tāndā ngā zui kī lēng kē chē shū tī kā rē sē sū nā pio kī jī zō shē pō tī gō kio nē tīng rēp jī yā nā gyū tō pā chē yā tī rā bā lāk bā tū ngā zū yī gyū chī ngā tī zō lēng kē chē shū tī tī chā kī yū tī pio kī jī zō shē pō gō kio nē tīng rēp jī yā nā gyū pā chē bē kī tā lēng kē tī rū kō chūng sū nā chā kī nā pō kā rā chā kū tū sū nā ngā lā rāng kī ngā mō rā wā tī tī kō kū tū sū chā zā rāng kī ngā mō rā wā tū nā u nā dukchū tēyī lā nā nē sēnē chī kī wārbā pio unā kī dukchū pio unā kī dukchū tī kārā sē sū nā pio kī jī zō shī pō gō kū nē tīng rīp jī yā nā gyū tū bā chī yā kī tī chīn lē chā pūr tī nē tī lā bā nē yuā rī sī wā tū sī chā nē chī kī wārbā chā zā nē tī gāng lā tīng sāng kā shē kā rī sī yuā rī sī nā jīg tīng chū kē sī ngā tī bāng sū nā nē ngā rāng sāng mā chū bā chā mā rī bā sī ngā rāng sū tāndā jīg tīng yā pū kiong mā tū yā tī jīg tīng chū kē tī bāng zāng chē pā rī chā zā jīg tīng sī lū yā pū kiong gu gu yu nā nē lā jīg tīng chū kē lā yā pū rē shīng bā chē gu gu tū sī tīng chē sū ngā yuā rī tī lēng rā pū tī lā tīng rā pī cēn rī kē pā tā ngā rāng sū tū pio kē lū tūng kūr chē nā chō wē sēr tō chī sī kī rī pā kia kē kō rāng sī sā kō jī kē kī kē kī tī chī wā rī pā rā rāng chā shā sū nā āñi sī tāng sī kī rī pā āñi sī tāng kī kā rī sūng yuā rī sī nā dāng yī kō nē chā kō nē chē wā tāng xīn tū tāng rī kū tāng lēng kī kī chā tāng chē kī wāng wā lē tār wā tāng kē chī tsam lā jī kwa tāng mī kē rī kō nē kia lē chē tī sām lū tīng nē chāng yu lā tāng zī chē kī rī kā chua kyu jī tūp chē chē nāng sīm kī rāng wāng tāng xī wā nye bā chē kua kī tū sī tā kī pū chīmbu chī chē kua chūng sū na dī kī chē kua kī tū sī tū ngā dzū kōng kī xū bā kī jīk tīng chū kē bāng kua kī tū sī ngā tī tāk tā chū yā rā bā chē zāng tī nē tā tū jīk tīng chū kē bōng mō bōng sī ngā tī kā rī chē kua tū sī na mī kāng shī kī lō zhōng kī tsē tō mē kī tā kē bā chūng jī chī chē kua yā rā lo zhōng sī tū kia kia chē na xī wā yā rā bā wadā kui xī wā yā kī tsē shī tō lū rī mā shī chū dāng jīk tīng yī kī anī sān zām yī wā chī yā kio nī mā rā bā kā rī sī sū na ngā rā tsū jīk tīng chū kia bōng tōng yā kī kīmbā yā rā kīmbā chua tū kio bā mā bō chī kī jīk tīng chū kia tī bāng tū yā rā chū kia kī dām kī nāng lō rā tsū bē chū bā yī mā bō shī rā yā rā wadā ā yīn sī dāng lā sōk bā kī dzam bū līng dī kāng lā chū yōng wā kī cēn rī kē jīn dā gyū zē kē bā dā Ani zumri kia jinda, suwa rikwa kia jinda, samlu kia jinda, chepsi kia jinda, lopsu kia jinda sokwa ki, labjingi kibu mangpuchi, thoma niran chikdin chukia di lo dangal dianche. Ani khonzu karche yuwarisna, genru didabla pen toa togengi kibu chotu kubatin de chabarwa. Tile doa je tingsa nganzu mangpuchi kita, tuasam nida tarchimbari di shugulu kumchung shirib di maakibche, mimo to sumdan chikdin chukia di lo matongza chabarwa. 제전 주법연례기 송지기 낭로라 심 취계기 크브 장현니가 풍조스 계란기 셈바티 직진 취계기 욕부차수나 제와차수나 아니 계란소소의 풍조그리 미셴바의 풍조그리스 제제 딘제 송여바 제전 안수다 천대기 로자와지 지구 중소나 표다 시신 규와 삼다 조도 취바 아니 곰다 뉴모 메바 디게 숨 요마 제고고요리 디게 숨 중소나 아니 계란 가르쳐 그랬으나 밑 뒤중 척시 진생에 뒤차 도요래 뒤촌 척시 진생에 뒤차서는 인결한 가르치도 그래서나 루지 심지기 메마라 샴디 엄마 슈토긴 차조요래 제산 밑 뒤쳐딜라 나란족이 벽에 난로네 나무네 가르치기 그래서나 연된진스 제제 밑이명다 연된진스 명다요래 연된진생에 뒤 만족 벽에 경감의 수여체나 민난게 푸다 민난게 당세 민난게 접초 담바잡지요래 디콩 잡부디 가바 두고고도 세소나 사게 벤지다게 rime ten ju ki nang lo la, nga ran zu pyo ki nga myo ki suye che na, kukuru shiu ku se mi, chua tu kyurba minra wa chu yo res. Yewe ma ze chukpu ti ge, ane rinpa chabar ji yewe yin su ne, rinpa ye ya yo res. Yudu yu tsamba ti la, nga zu kur ti shiu ya di, minra tsa che ya yo res, che che tinre tsu sung yo re. Di kan re tsu re su na, kongi di sung yo rba. Yon ten shi rab labar rik, naso nor ki che wa chu, rim shin kya bar shiu ben na, kuru wang ta de yin shi sung. Yondian jian la tebe kur shirab jian la lukchi be, lebe gen la chage di, riki gen la shise so, nasu gen la nyingur ki, norki gen la ngoke kur se 제고르 쇼야 그릭멘다 툴리 쇼쿠도스 간조다 표현 하면 쇠체나 이내야 이게 제고 쇼루 쇼다 이게 정말이 가려스나 미디게다 세시 잡티 데뷔와 말이스 다 셴바티게 간조 드린데 슈츠가 말이 조 드린데 급 슈퍼버 저와 여바지 가르책도스나 연대전다 시럽전생에디 개바디 쇼쿠도가 디난로네다 세트라티 연대전생에디 샤야 가르레세스나 연대 연대생에 고랑 간조 표게 난로라 생이샥 뒤참바 교 개발원라 되네 중에 제부 개발원라 아니 연대스 그랬지. 오늘 뒤 교 개발전디 가르레스스나 연대 탐제 준주지 조싱 제제 연대 생에디 글로디니 기기월에서는 준주르된 기기리 마시 닝르든 도르 잡으라질 때에서나 연대 기기마레스. 오늘 가르치 그랬으나 시럽게 두 그랬어. 제자 닝르 도르 땡에서 시럽전치도 차도 그여디 연대 전체 말했어. 오늘 준주 준주 생에디 아니 가르스 그랬으나 전 관계라 좋아고 제제 전주 생에디 개외래라 좋아 주빠디라 전주 시그레스 제제 결한게 토마그 근롱 코라 현라 폐하게 근롱지 키제 애는 딜 호다베다 쇼비는 딜 전주 시그레스 소수 기부 갸과 차야다 야면은 소수 기부 갸과 차야 미유 세부 딘저라 메나야 간다리 현라 폐하게 로잡으라지 세부 메바체 애는 호다바다 제바딜 가르스그레스나 닝르이다 도그리스그리스 어떤 닝르이 도그리를 땐제 중바딜라 가르스그리스는 시럽스그리 어디 유에바딜라 미딜라 시럽지엔스그리스 제제 어딘데 손으로 봐 제자 만주 그 지구이슈스 연대엔젠다 시럽지엔스겐디 개바디 가르스는 연대엔젠다 대배굴 시럽지엔다 룩치베 손으로 봐 연대엔젠다 대배굴 세트유산 봐 연대엔젠스겐디라 결한 배들려게 초그리 개바디 세트유산 봐다 배들려게 초그리 쓰그리 봐 시럽지엔다 룩치스 유산 봐 연대전단 실업전이 군이기 튐베 차트 가려야했으나 연대전대 퇴삼니 다르친 버리 실업전대 퇴삼니 다르친 버리 이내야 실업전란 대백굴스 마송야드 가려야했으나 실업전대 금중기 실업계 유명된 아주 시마심치리 곰다 녀모메바디 차 유명된 아주 시토요 말봐 제장 아니 실업전대라 르베지게나 르 주박에 주베 출료세야디 차야기 니가 유대버지라 다 연대전 시디 좀바고 퇴섬 곰숨거기 바르도 침바지 인디 베들르게 초부여리스 제제 어떤지 송부여바 제자 문에 전에게 로자와 제자치 최고 도수나 아니 가발레 구여스나 퇴섬 곰숨기 바달 숨바 시디 좀바고 연대전 차고도 대자수나 아니 로자와 제자차야기 차긴 개체시도 좀바레스 다티네 디린데 다주 거기 된다지 디숄라 다 주용도가 평상 아란 속에 기겐 기겐 생에디 추 뒤용 뒤잠바 동강 기규 대바 망보지기 두두인 겐스 디터가 가점 겐나 겐스 지제 아란 속 위상 그 랑아문에 겐스 러브 유어 겐나 겐스 러브 유어디 겐 생에디 로겐블 마시 드루마레스 제제 베디 소수 퇴자 총차제 디 표계기 죽버디 신도네 고토발 직도가 되면 또 알라 단다 사뱅기 송딜라 대용디 겐싱에디 죽선 넘버 멘트와 가주도스는 다가라는 주도가 연대기 겐바 시럽기 겐바 러비 겐바 리기 겐바 나수 겐바 너기 겐바 시튜 참바 디 겐바디 전다 걸러주고 그랬으나 현례 채웠다 현례 표주 중과다 현례 캐도 팍바 현례 락바 어 딘저기 겐겐싱에디 자칙 되망불로 죽버기 딘저기 타니야지 인디 겐싱에디 겐 생애디 낭로알라 기겐니가 된다 차찬 수취 투구요리디 딩상가지기 디 조단디 마신자 기겐 생애디 긴 더워가짐 긴나 긴 스티고구두 겐 생애디 나수 겐발 마시 주마레스 체제 디샤 로바 겐에 주어봐 디 등에 돌라 대정신기 타취야 잡으러 차용기두 제산 당안조 챈댕기 로자와 체발라 문주의 차긴 잡으디 가르차구도 세수나 퇴삼 곰숨 남라 결심바치구두 스체 다오는 아란조 표고 루규경라 아니 퇴삼 곰숨 남다 캐제 제질러부치 샤토겐기 기부 담바든제 수도 수요레스에서나 다 시킨도 망부 요레디 이내야 문세 퇴슈 잡으러지 단다 수요레스나 종가바 잡으러지 요르바 종가바 요레스 슈고야 가레스나 코랑랑게 똑주 랑남 잡 쳇디 똑주 된리 마싱에 줘르바 디낭로기 코랑게 소솔로 가르숨 요레스나 당부르자진 퇴바 망도 제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르샤 탐마르 닌젠군도 냠슬랑 근장 덴바이게베 체동의 최디 삼신 드만링낸다 그진치오 지진 김베트르스 딘데지 송샤요리 다디치 기케벤 디스르디 중세 쥐체 당부르자진 퇴바 만도제 파르도슝루 탐제 담바르샤 탐마르 닌젠군도 냠슬랑 디닌로산게베 남다르긴스 체제 종가베 고치 제남 10부디 직제 쇼로카 지긴낭 듀베 마체 전다가는 주자용디 중가배기 고치 쳇부터 튀면돌아 퇴 삼곰 숨기 난로라 문디게 숨 뱉티냠린 체체 남라 켈체 아니 고치 쳇부터 수 켜샤 생은 잡을 지간 법용 거 문딘데 긴디 참바 천댕게 로자와지 최고 중수나 문주 차긴 잡을 디게 치슈지 가르고도 쓰스나 퇴 삼곰 숨디 남라 켈신 바치 고도 쓰자 다 오늘 퇴 삼곰 숨디 남라 아니 컨데스 켈그르베스 킬루 켈단 잡을지 컨데스 요레스스나 군단 템베 쯤에기 추신 된주기 난로라 진짜 중요하다. 동계 공부 신부의 도주지주 매주달 퇴성 공부 제질라 띵배 주양 숨도 숨스체체 퇴성 공숨디다 나란주 토만이네 최초적으로지 유아레스나 디 유아마리스 제장고 퇴성 공숨 남다 캐단디라 면의 정답제고 정답제주 삼바 토면 퇴수 가르치고도 세수나 벳 신신 발도 균에 참 균에 마셔체 벳디 간달 계란야 니세바네 공 많이 발도 다시 유제 땅제 아니 퇴성 공숨디 남다 ketan dipa lup kukuyori. Tene ene jima ootsi shin yung du tsamba ene gabri gabri jang, gabri gabri yang chilomi du yuksha che chokiris. Tene je la ene dati kerangi tsowe ki kumshi cha, kerangi tsowe cha she drap cha tsa yung du tsamba ene gangzun di tyosan kumsun dipa lamli ketan di jang kwaya yuwa mara. Rangshin ki kerang ene ya shoga nye sebne kum manye pa tu kerangi tsowe nang ku nyembu dre yung giris. Che zan di dan ин гаранцу ки гамё ки ке тонгге чондан де джаборис ке тонгге чонду гамё ина бети микке машин кенчи ке шимба читю замба томе тюсу кё мелине ба симже чуйнан рол па чи цу чи читю замба бети симсим дерба ке чи машин бекло масина лёсона кома чусуп тевче шиян инга ёрба татине ко ке не робца чи шин юнду замба ин габри габри сим габри габри лё тиц тиц ке ка тукту замба лёша янго гангла дэн цу чу чу замба ini ya meline sim cheche o tusi chesun ten ko ker ker tugres che ta shugul ani ke bet shin cha cha suna en da du meline sim che pa su chi ko ya yo mar ba che zan tyo sum kom sum di lam la ke lu ke ta di ge tong ge jang ba nang shin cheche rim ba sum zha bu re chi chen zho ko ge du che ta di ge di ngan zu yi gyu ki lo za wa la chang gyu be ngan zhu cha kin zha bu re chi cha yung du tene ta di ring di gup su pa be jo cha zo di kar che gu su na ngan zu ki yi gyu ki lam che bu la pa yaguchi jaya yungtu yikyu singe di rissa rinpo zhavara chi sum zhavu chi zhogo kuduus. Chi kare yasi na tanya dajaya gyuruwa sasi chikche. Nipa di kare chak duus na ngadun juba gyuruwa sasi. Sumba di tuanzen sarka gyuruwa sasi cheche sa rinpo sum zhavara chak yuari. Ta namgyu nganzu yuki yikyu rikbe shunglu zhavu tenzu nanglo la tinje kor sunge yuwa maari. Kare yasi na nganzu namgyu yikyu kor duksi xeba tsamgi beti angu zi chenggu zhanzha ta goza bungba zhanzha xebe pe nangxin cheche yikyu ki zadun sumdan tep tamba xe dan tonan chi kui pa xis cheche xe xaxa cheba mashi yiki pake nguma yakvu chen gyurdu yikyu chi tuki tanya da che gyurdu dan ngakdun juba gyurdu dan tuanzen saka gyurdu sum jikba zhabarji zi yuari diya kaa meba zhabarji zi kare zi na nganzu la yikyu ki lege nanglo la che tu samba ne dun tiki tu jikla che yungu yuari chebe ma zi ko kandari beti ta che ju du ini lüüd chima nanshi nyambu ka cheta meba zhabarji chega yuari di gangla daru tiki sum di ngama ngama di chima chibe mangshi zhabarja chima chima tiki ngama ngama la zubdun chiga yudu ka pa beti che tuya meba chega yuari bena ngaranzo gita tanya da che gyurdan di kari chega yuari sisuna ngadun juba gyuya mangshi chega yuari ngadun juba gyuya di ini tunzen saka gyuya ki mangshi chega yuari yaa gub la ngadzu tanya da che kajik gyurdu kyune gyur mashim dedu samba tanya koran tam madep che yagi ngadun juba di suna ngadun juba jodan gane di na tanya di gyur shingen drap chaya yaa gabri juba kashi kandis gyune yagu yungi mindu na di tsue di ini tunzen shibu koran yane yangdu deba yin suna ini juba di gyurdan ya minra waji nye ya drapu che che chima chima di ngama ngama la zubdun che tuya u dindra chi chegu yuari che zan dindra yindu mangbu chiga samba la tanya da che gyurdan da ngadun juba gyurdan da tunzen saka gyurdan sombu di jigwa jigyan drapur chi la gongba shiga yuari yine yang da tuasam gomsum di lamla ke che ini yigyu ki chawa la gyun rinpu shugen chigi deba yina ne dun te sombu di takju chi du zamba takju rimjel maashi tu jikja la takju chi tuya gura yuwa maari. Kare se suna kondzu sumgi takju chidan la keba samji mekev yuwaari. Tanya da che gyurtan ki takju chidan dike ki che ngakdun juba ki nyadun takju chil chingna che tuk yuwa maari. Bena nga ranzu ki yikyu ki tup tamba shi singe juwaarba. Di nang loa ki dregyu si tu dra zembar shoya di gyagya nang chen na yin yi singe dirba. Di nga ranzu ki gyu nang loa la langlin nang yung gyurdu tsamba chibar shibu chigi pa jazenbar shokdub yuwa marba. Tewa ene tunzen shibu ta ene tsamba jazenbar shashin yaguna yuwa marba. Midi tsamba so ki negabla takju chidan menja yindu digi egi netun takju chidan di jag yuwa maris. Che zan sasum ki namsha si tindres cha yungi duus cha. Ta wana hikyu ki sasum ki namsha yuwa chi ya di yangi kaba kaba ne haku duus si tu tsamba toma hikyu tsenyi shak du nera jik haku yuwari. Tine namgyu nga zu yikyu rikwe shunglo nangwa la yikyu ki tzadyun dan yikyu tseshi si shaya jorba o tilat diya su ne ko sasung namsha yueba chi hakwaya yorib. Daga nangshi nga ranzu ki yikyu ki ta tongwa gyube chaklin si garba nga ranzu ki namgyu shedan shena yikyu ki langlin korea nangwa la pa nyamshi yakwa chi tiyo tzamba yikyu tila sasung namsha jorba chi yaya yueba chi rangshin ki shenya jorib. Ta tine yikyu ki tseni gangne ane tila sasung namsha yaya yueba jorba chi kandis hakwaya yorib si na yikyu singa koran tseni xeak tui tsamba, ikkyu xeba di geri kangxi ki tsumbar chepe nang tuyen tang, che rin tang, si chui sum ma gaya wa tang, ko de wa tang, nyam gaya tang tenpa chee ki kone yang gyar geri xeanxi ki tsumbar chepe langgen ki cha ju jila sikir ee sikir. Dea ta cha

냠주주어바디 만주 퓨리드 드그마리 오딘데 인디스바 디게 냠주디게 다가나시 안에 드럽게 냠주주어바 비나가란주 드럽 공매게 로럽 제주 백업게 냠주디다 구주 백업 타바도 니도 신사 백업게 냠주든소 인터뷰와 말바 급 그뒤 좀디 마좀디 드럽 가게 급로 튼두게 원디 드럽 디게 냠주디게 디 수 얘기 강라도 통해요 말디 이내하고 좀디 나로로 슈글 과야요 바 디게 수 결심 받쳐야 돼. 개침 부처가 요래서 지주 이쪽 생이 고려하는 걸로 되게 자장 챙겨 봐. 남된다 체진다 시주지. 근데 이게 주 교류에 매이다 마개와 제보면 봐. 아니 부일 갈대와 디강라 다른 가려요래서 수나 냠케단 된 봐. 냠케된 봐 시주 좀 받아. 거기기 마좀기 좀 뒤나로하게 여부디게 제차 되게 자장 냠부추 부이랑 레도 가지고 요래서 인도 좀 봐. 아니 이 교생한테 사진 뭐 숨잡을지 마치는은 아니 남사 카투카투라 이규 토마 고츠바니 규르투바지 마레스 제제 이규 생이 고란 때네 이규 생한테라 사숨기 남샤 잡아 유브지 하고 도스제 다니바티 이규 기자된다 이규 세시스 남경 아주 이규 리베숑로 나시아스 저바 딜라 때네 아니 만주 이규 딜라 사숨기 남샤 유브지 하고야 도스 다 오늘 전부링 지된기 지단 아주 이규 기자된다 세시스한테 건저질레 시야 요르스나 다팅 안주 표역이 남기 시작단도 중세 면라지오래 전부링 지된 지에서는 제단지나 튼디 죽숨 양면은 튼디 제숨스 제제 딘저지 강 법용 요르바 타바도 캐나기 옌푸기다 공바티 라 차샤용 용디 좀바 제단오 신다 야싱에티 아니 안주 표게 강내 지류 튼디 제숨단 튼디 죽숨 잡아지 강 법용 요르 당아란소 표역이 남여기 단다 자주 법리기 제바 튼조게 제바티라 아니 샤야고 숨샤요르디네 튼디 죽숨 라스기와 말바 마시 잡으르지요르디 다이네 양자튼 숨부디 퇴섬 곰숨 남라 제제 아니 이주 랑린 쇼겐지 대비나 디게 자튼라 한 척이와 말이 되면돌 디게 숨 가르쳐도스나 이규 기사림 숨 야면나 이규기 야 게림 제야기 게림 숨 잡으르쳐도스 마시 디게 숨 림냐라 간수 수지게 리토 말이 녀 튠버 잡으르지규 데네 추제 토르토르디 튠베 강다 데보 잡으르지규 토리 데네 추제 토르토르디 삼바 튠버 마세 대부 마세 제보 숨고 줄토요리스 다디마 중세 개버잡 체비나 가르스 요리스나 이교 기사 당불레베게 에네 로자와 된주 타니에다 제 교단디 야부르지 신체 마이기 된된다 튠버지 줄토요리디 이내한테 부일 추 고대부 용마용단 제보 용마용생이 시에도야 메브지 다 이교 기사 니벌레베 로자와 된주 에네 타니에다 제 교단디 신베 강라 더룬 악된주바 교단디 예신제 마이기 된된다 마게베 마체 더룬 부일레 대부르시 교토 다 이내 안고 교마디 제부 유에메디 다루시에 마도부치 차교 다 이교기사 숨벌레베 아닐로 자오자 된주 타니에다 제 교단디에 신 디강라 낙된 주바 교단디에 신 디강라 다룬 전생사계 교로디에 신 차용두 참바 콘주 교남바디 컨대 차교였으나 마이기 땡듄다에 마게바 부일레 대부 디강라 아니 마이 릉아웨다 지난 상송기 진다 다디낭로 지베린단라 소바 아니 심바게 진다 망보치 아니 부익 나로라츠 차장규르투바 딘데 차기와레스 오디 인디우잠바 이규기 자든 숨생에디 퇴근토라 이규기 사림바 숨 야메나 이규기 게림 숨 잡르치 차기투스 제제 이규기 체니 고란라 데넬레 체니다 이규기 자든 데스네 이규라 아니 사림바 숨 잡르치 야요바 나조럽츠 통토야지 요레 데네다 이규기 통화 규베 차린 시비간에 데스네 아니 이규생에디 사림바 숨 잡르치 야요바지 근데 사고 요레세스나 제당 안주다 이규기 라그린제 진용매바 학바도 퇴섬 곰숨 남라 체제 이규 라그린 진용매 껴지기 남자 이규 리베숑로 잡으르지 장가 최선에 공기 위지 잡으르지 마시 퇴용어마 그게 펜토바지 제신토고요 제장 안주기 내게 나로네 개체슛 가르쳐도서나 이규기디 퇴섬 곰숨 남라 체제 아니 이규 라그린 쇼야디 개체슛 차고요래 제장 안주 표기 담비 나로네 카시에 추이부 라그린 서게 티버스에디 이규기 라그린 자료는 참부시라 요리 당는 신 자르메기 라친기 녀아빠 게디스게 저바 게드스 자게체나 오 공기 포스티싱에기 되가기 녀아 저바 디낭로라 가르송 요레스나 직베 슝루 괴니 깜도아티 세소 준바 코난 튜다도 무신 장어 다 자올라 세제 두 메시티싱에티 카야체 직베 슝루 싱에티 에니 베디바게 온 베티레스타 도아디 세소하기 체주 메바 딘데지리 오늘 장례 세수하게 캐주 유대바디 가르쳐도 세수나 아니 라렌디레스 라렌디 캐치그레스 디엔 안주다 이귤 자르스나 아니 딱다 대겐 잡을 체요리 제장 안주
다 이규간라 지역 개체 쇼티 가르치도 쓰는

신도네 망포레 타나 카시엘라 갸카쿠란 링고요 할럼 타니 갸자 샹에딘데 요르바 베난 아란조게 니마 잡아치 차샤스나 먼저 코레 난로라 에니 니마라 대튜인 딱보 따장제 낭지 민둠 에니 치투를 속바 민 하장 망고 요르바 다는 신 때니 왕도 요리 다는 신 에니 샹바 유게 그 왕게 제 니마 승에 고라라 푀게 코레 난로라 배지 타니 민멘라 갸자 요르바 다 되게 애니 아랑주 뜻시름디 강내백이 전부링기 미리 망부티게기 단다 낭로알라 내백게리 쇠마 가주여서나 나도네 조동 파지여서요 봐 게리지제 낭로알라 니마 고란다 명면자 자즈여서나 애니티 신도네 망부책도가 세상 안주 니마 체코르다베 타니 조단티게 용수하고지 만주 신바 제발라 문에 장내게 서주 토백이 리베 바오다브르지 나마시 만주 신다메 미디 참바 타니 생에티 조단 용수하고지 만주 신도 말레스 당능신디 탄년생인데 조단디 카코 임바치 가네하고도스나 탄년 탄년생인데 체니 시작되네랑 안 졸업자하고 그랬어. 오늘 탄년생인데 체니 근데 시작했으나 탄년이 체니니 시주 죽순거 창화디 탄년이 체니인스 제제. 탄년생이 고려 낭로라 신바 죄바 죽버 숨 차여스. 빈난 안 졸려 낭로라 거기 가와리 삼상기 딘데기 탄년이 자리야 줘봐. 대체 뒤선 봐. 아니 가와 전부링기 가와 용서 오늘에서 가와지 신도 멘자와 장리디 타니 디로르 체드엔 질 켜비하기 민주여바 어디 디가와리 삼발로 차리아디 디직 참디와리 다는 신에니 소소소 미리 소소 깨는로니 카를럽이야 요르세스나 에니 가와인 가와 디가와 시제 자드냐 요리 변한 알아서 다 인수나 다스 제제 자드냐 요르바 변한 알아서 표게 능로라 다스 시디 참바다 에니 오이만조 남중기 현달 주야로 소박이 어디 과야요리 Kyaagay nanglo la maas lep chan tiyu chanpa o changma di chel kod tuk yore. Inji kyaay nanglo horse lep tiyu chanpa indi changma ki di chel kuk yore. Tuyengay to la zambulingi da changma da riri xindu changma menchatsa menchatsa yore di kod jil pa ming di tanya di lepa changma ki jil kod tu ya jor pa. O di juye singe re. Da dine ane jukba si tiyu chanpa di kod piju chaya yore pa. Di yore pa. Benna ngaranzu kawa cha xa suna di kawa yin samna suyo loy nangla chari yong tiyu chanpa in ko ya kimgi ndongde yaagi lakjalbagi piju chaya yore. O dindra yin tiyu chanpa tanya chigi nanglo la xie ju juksumga changtogu yore si tiyu chanpa ko nubwa di samgi mikyab chiyo yore pa. O dindra yin tiyu chanpa chenyi kurang shakdang kurang nanglo le piusum chokpo dindra re. A dine darun tanya la ma yeso na tanya la yuwa kari yore se na mingi tanya dan, cigi tanya dan, dokbe tanya si cheche sumji yungyo yore pa. Ta dokbe tanya si tiyu takin semla dus chariya yuebe ki tanya dir pa. Yani namgyu nga zu tanya tanya si tiyu halam mingi tanya ma si cigi tanya dan, dokbe tanya si ngay di nawa kura yungyo yore ma ri. Tegun to la tanya la mingi tanya, cigi tanya, dokbe tanya sumji ya yore. Daga nangxi mingi tanya korea nanglo la yewa yinna kari yore se na ngo kangne ye yung du dekye ke ming dan jinru ke ming si nye ye ya che yor ba. Dekye ke ming si du zamba ene beto gyumzen la sok ba ma dem che. Ngo bu Koran chun ba che ya ke ming ji thoma nye ne da xaab di la ene dekye es che. Benna sa dan, chu dan, me dan, lung la sok ba ta ten zu la be xe ya na yo ma re, gyumzen xe ya yo ma re. Ine ya nga mo ne nga ran zu ke me be ma du si da che xa e ngan zu di pe ju che tuk yor ba. Dekye ke tanya la sok ba ten zu ngan zu nam gyu yi gyu chi duye shira kaba ke yo ma re. Ngo kato kato kato gyu xa na chi yor ba. Ta tine dekye ke tanya menba tarun chi kari yor se na jindrup ke tanya se nga chi yor es. Jindrup ke tanya di ming di ene ngay bu kanya runga chi la ta. Ko chunpa chi ya chi tu yamena pe chabla xia, yamena kola gyunze nge chen chi char chi di xie sung chi da xia kyo yin tu chanpa. Oda di nga zu namgyun yi kyu kyan tu tu yini chung se kar chuk yore. Pe na xing de si ya, xing ki chom chi sui kolo sui, di la yini da da chi toma tu su chuk yi tu yini xing de xing de. Shuk la yini di taru nyok cha char chi lingu kya ya di la xing de si kriba, che che ku ming ku daga di kri. Daga na xing gu chu si ya, guwa li sui peka chu di la gu chu. Da ten zu li gyunze chabla chi la yam pe chabla chi xia ya yi tu. O di ki chaydila karisi yuwarisina jindrup ki ming sikiriz chay. Ta jindrup ki ming di eni nganzu yi gyu chi tu kakshu chabdi yuwa jindrup ming kang tu yuwari. Karayasa suna jindrup ming la taru nangsi ki maa yewa yin suna karayi ya yuwarisina jawa gyumzen tu chay ne takpa tan jawa gyumzen tu chay ne takpa dogba gyumzen tu chay ne takpa si chewa sumla yi ya yuwarba. Jawa gyumzen tu chay ne takpa si ngayadi penna karayasa suna namgyun ta suygyun ki peshaktan chay suna chamsi kiwu kachin nanya la singi sikiriz chay chay. Ko kachinpo na nyanya ina mingdo la singi sitayung di ko drabu du si yorba, drawa gyumzen tu chene takwa. Taga na xin dogwa gyumzen tu chene takwa kari yorsi na mi debo soku chunchun tindre la ko dobjen sitaxia ba, mi shezi nakbu tindre la geri sitaxia ba. O tenzu dogwa ko tuyengu le takda doa chen chabu chorba,
당신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받들이 만낭세 예수나 숙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자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치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저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자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세세 망보지 예야 용결. 뺀나 자 자와 겸전도 전에 딱 가려서나 말한족이 바르젤로 속받은 줄 남긴 밤스야. 밤스 뺀나 라밤스야. 그게 밤스여자 자 자와 겸전 전에 다샤. 숙 자와 겸전도 제가 딜레 만낭세 예수나 숙다다 입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카도 자와 겸전도 전에 딱 봐. 치중 라서 봐 자와 겸전도 전에 다샤. 뺀나 말한 줄 제분도 림분도 생겼던 소 그 수입 자부 그게 그 입 제분 봐 자부 단 림부치 뿜부 자부 도 전에 수입 자와 겸전도 전에 다샤 붙이 봐. 다 카도 자와 겸전도 전에 다샤 봐. 뺀나 염로 용주스야 마밤 용주스야 춤보 용주스야 된 소 그게 초디 카도 아디 자부 도 쓰기 얼마시 초디 난로라 아니 유망부 도 쓰기 얼마 봐. 카도 자와 겸전도 전에 다샤. 다가는 신 가려서 치중 라서 봐 된 제 겸제도 전 다 가려서나 민나 전부 된들 여도스 다시야 다들은 자와 겸제도 전에 딱 봤던 제와 겸제도 전 딱 봤는 니네 제비나 자와 겸제도 전에 다시야부터 다른 중세 줄대요 딜레견 중세 각과도 가려서나 제와 겸제도 전에 딱 봤대 제와 겸제도 전에 딱 봤으니까 이어 낭세 예수나 다른 니지야요 니 가려서나 다직지단 대충지스니야요 다직지라 예수나 시지야요 디낭세 변화 가려서나 지민 치자라 딱 봤던 치자가 민지라 딱 봐. 유가 민유진라 딱 봤던 유진가 민유라 딱 봐서 제제 희이야요. 지민 치자라 딱 봤을 때 근데 제스스나 나란주 남기 민미생에디 미포모 상맥이 견슈 상맥이 지민제디 이내야 난주 가브리게지 셰디 좀 봐. 미 독자 셰브지 두스디 디 미디 컬러 코그레스나 지다 기바 달마 하면은 딱 샤신 봐. 딘데질로 구글이 맛이 미 독자 셰브지 두스디 페메질로 제 구요 말. 아니 제단 제소는 견과탄 부구 춘중리에 구구 말해. 제산 니기 미디 가레스스나 미스네 지명제디 고 치자를 따지 지명 치자를 단 어두스 차대죠. 다디네 치자가 명지를 따봐 가르여서나 벽을 접종 당부 접종 니버세야게 접종 접종 생기디 접종 찍라 가주여서나 로 죽주여봐 죽주의 낭로하게 로 당부디 명을 접종 시기봐 이내 양고 다 접종 찍시 뒤선봐 로 죽주 십유 명을 로 당부디 명디 튜버 체제 아니 치자가 명지를 봐 다샤브르바 마시 셰 푀기 나란주게 접종 지기 로 축축 상마 소소소소소 명레레 요르바 페나 로 탕보딜라 가르스 그르스나 접종 로니바딜라 남주 로숨바딜라 카르보 접종 남주 카르보 로시바딜라 람니 롱아바딜라 인가라스 제제 제제제 명레레 요르디 이내야 남주 안주 코실디가 럽고기디 에니 축축 거디 시디라 콜라 명시 바지미디 에니 셰라기 명질 따제 문 접종 탕부스 제제 어두스 대요르바 다티네 유기민 유젠의 토바 가르여레스 세수나 만주 단다 초연한 요체 하얀 상자 세야가 하얀 생에디 당 아주 자게 능로 류 생에디 서브베디 하얀 디 지시작샤 지요 되는 돌라디 갸나게 먹게 호비기 유 하얀 생에 줘봐 오 티네 토마스 요체 에네 별라야 내용 뒤 선바 유기민 구 자라고로 토지 하얀 상자 세체 당 아주 자라고랑 민라 하얀 인샤 세체 유기민 유젠의 차바 내세 되시 좀 원진 저봐 다티네 유젠기 민 유를 토바 가르여레스스나 나란주 벽에 능로라 라사 쪽라 칸게 라사 생의 명디파 슈르 유지를 토하제 엔코 카리카리 가르차브레스나 라사스 차로 디게디 다룬 가르차 용거르스나 다 직직 명차도 가 디 멤버 다룬 가르여레스스나 제 종직 명생하지 제 종직 명생에지 조 치슈디 뒤강에 다 용거리 제 종직 생에들 이와 체스나 가르여레스나 규밍 제부르 다바지단 제부밍 규르 다바치요 규밍 제부르 다바 가르여레스나 니메 웨셀라 간주 니마스기 빼나 니마 노브리즈라 샤샤 니마 캉발레 샤샤 스티 니마 오만 남게 통 대요르티 니메 제뷰 쳇디다 외디 캉베즈르 개바티라 만주 니마 캉발레 샤샤 스그르바 어디 가르에서나 규밍 제불다바 제뷰밍 줄다바 가르여르스스노 만주 남규 메당 약신라 미신다 퓨신세고 문에 제소는 신데 고 슈구기 제부 가르차브치고 여르스나 메당야 차브치고 유디콜라 미신다 퓨신 사바도 디치기 타니간로 추자르 용디삼바 남규 만주 중어가 조야콜라 중어가 침바스는 세수미디 영어가 조인스여바 어제 영어는 인티그리티브 말베 세야서 차고고요리 문에서는 덴지간에 제나 다가나시 덴주도 속바틴들 민덕도 참바 저지 지기고네 딱바치다 저자 덴기고네 딱바스야 니지 이야체거리 뺀난 숨주바단 개돈바단 붐러 생한테서 저지 지기고네 따바 직제쇼로가 숨주여자 숨주바 개돈여자 개돈바 직제쇼로가 붐여자 하는 붐스다샤
저자 퇴행권에 따셔 봐 가려 그랬으나 변화 시진스 야 소바 룹진스 야 소바 진주스 야 소바

0: 그래서 그 낭경기 차네 다시 하고 봐. 어딘지 인주 참바 그 탄에 명 딱딱한테 떨루 남에 나서 유튜 보다 되게 용서 좋고 같이 마신 비기나 얘는 탄에 다시 교단디 약고 이 신송 세야디 먼저 스텝 채워 잡고 채워 가려. 다도 먼저 초와 낭로 자 용디 직딘 남도 하고 관계 다시 봐. 경에 벌째로 속바 되게 봐. 도야 채도 다시 하베 민케 잡든 제 망부 열 봐. 변한 알아서 소가 줄에 인수나 매장지 부기 제부로 하장 로도나 얘는 쇼를 부기 까마까지 아니 까마 상계유나 상계 상주유나 상주 상주유나 상주 상주유는 까마까지 아니 냐갈 개체 냐가토유나 냐토 진짜지 전부링기 미리 참말라 랑랑게 미리 대 남도하고 왕게 아니 경에 발제를 쏘고 도야치도 민당당 남에나 저 치단디 전부링 지준을 유협치리 재장 안주 이규 지두 참바 미리 크기 개강의 추주니 디기 아니 남도 지로 잡디 마신소나 안주 이 디기 타니 가지 주 표결로 줄 마신 차고요. 재장 디야 개체 부지차 디강라 아니 타니 다제 교회 등 안주 남균 로자와 단다 지기 직흉 내가 진행된 주 체포 다시아버 때 대해서나 단위에디 닝지부 제체요 말이 평소 적부 체요 말이 재산 안주 망조하게 단위에디 주 닝지부 근데 스택도 다야디 개침부 시라 체도 끝나 자게 능로하게 시펜싱에디 쳇디라 나무나무네 자나게라 안주 추자야게 다세게 민라 이즈스기로 고 벽에네 이즈시아요리 되고 싶시 제지 송장 그 민고 이투스 제제 망조하게 이투스요 당 안조게 로자외 쳇된 주 추잠다 탁치 제제야 진제 민라다 그여디 망조하게 캐낭 잡디 이즈다 이주스 제제 차대요 제상 다 난주 남규기 타냐 다제로 속받은 주 교투 참바이 메마기 칸이 주이 메마기 라니 세리인스 샤스죠 왔다메제 오틸라테제 냠시지야데 개진 부르셈기도 올라서다 되니 아니 디링기 롭젠디 낭로라 이규기 사숨기 남시에게 응은주 잡으르지다 아니 디 낭로하기다 사숨 낭로하네 사탕보 타니에다 제 귤단디 낭로하게 아니 도르텐 잡으르지다 도르티 잡으르지 중수 아니 디마 개벌 쉬고 중수나 아니 고란라 타니에 최와단 타니에 야르와 타니에 뛰어봐서 제제 딘제 마망불로 예제 계시에 쉬어야 요리 다가나시 아니 앞뒤집어 귤단 고란 찰라탕와 직제 전세사가 교와 귤단 찰라탕와시 망부 요리티 인디 참바티링기 편종 샤자 시바티 낭로라 이교게 사숨게 남시에게 응원조 잡으리지다 타니에 다제 교야디 도뒤지 시바인 워터체나
1: 생기는게 디링키 편종 샤자 시베 체디리 전 슈차 레전디 십제 친구는 게 바상 지는 라타 저죽 디수 타 전용 슈긴 된전 노부인 링게 슈딘 자고
2: 페이다 타마 좀 세죠 후치
3: 아지 안상 카발로다 타서버
4: Pomo, what's a good chicken? Joe, what you come on, you're tender. You're going to get it.
5: La Chagana, a cabalu, tomati show, Roni. Majibone, Chagandina, tomatini, Majibone, Jimmy Doni, Ajara, Jubuna, Ponto Tamaya, Tamati, Siglada. Majibola, Tamati, you tell me, you can eat. Pomo, Jujo Tamatins are draw you, Ungo.
4: What's Chiran in Jangani?
6: Yabo. 아들아 뭔가 소야 다르다. 나 다만 몇 개 없애시.
5: 아지다. 저니. 야야. 다만 몇 개 없시디.
7: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영의 닥다시.
8: You're listening to the program is Hello Xizang.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Music Shangri-La,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from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Tsling Tiki. In this edition, I woul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about the Tibetan Horse Racing Festival, a vibrant celebration deeply rooted in the culture heritage of Xizang, showcases the region's love for horses and its rich traditional sporting events. So please stay with me for 60 minutes. You're listening to the program is Hello Xizang. In this edition, I woul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about the Tibetan Horse Racing Festival, a vibrant celebration deeply rooted in the culture heritage of Xizang. Recently, the 2026 Nangqu Horse Racing Festival opened at the Kaisar Race Course in Nangqu City of Xizang Autonomous Region, which sits at an altitude of 4,500 meters. Art troops from Nangqu's 11 counties and districts, along with equestrian teams from Sichuan, Chongwen, and Yunnan provinces, as well as Xizang, performed at the opening ceremony.

0: 迪克尔尼任重龙旗年轻烈供来见龙旗仪
1: 绝屯尺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2: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诺皮微信地内钱
1: 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平穷龙城年轻烈户特爱龙城去
2: 生居滚对滚穷西别来钱银
3: 你对三个月梦西不能
4: 够去给他
5: 三个月也看明在当中
4: 三个月今年多年送了配给也最
6: 三个月滚对滚穷
3: 在当地被新建超过连接公共设施，它的连接呢，新建速度被列进第二。第二，平江龙城建设连工票价龙城区三角滚对滚中设备其实列进第十。俺那天的列进年终收款变超新。
4: 三个连接，俺列进年终收款第几年？天地三角滚对滚中设备列进哪那么错？决定作为车站设备能进彻底续约。
3: 三个一，我了那么错决定作为车站设备能进的，谁能有不修？
4: 昨年七个杨永塔比桥，第不第年？提炸三步棋，
1: 三军滚对滚枪立前去，决定作为提炸难前。
4: 三个连接，听敌决定作为提炸西边难前呐。我用了国旧图，长塘安江去见健康日暮大子谢奎别，我这首歌改了总去健康的梦溪电图单位过去安置认真收音。
3: 因为那些人改了总去拖到派出所，结果不是将我救了七八天，他怎么去？健康定价送件电动动画堂，杀掉错对融为重叠堂，重叠对比，同进前是开进了自我堂。我送念对堂，最是念归他用，今我去切过切绝堂，重叠堂重叠，我就如不再投入动画所去来这了，激动归地动画借钱呢。前年我们十八米系统，我比较新别，长堂图。我将全新的皮皮，天下堂部三里堂屯别，我就如去拖长四归图，我将全新的别过来续备呢。噶儿总。新的科普充电器，强日我就是南昌老大的七月图，新鲜大把日子，德中堂热锅器送酒婆拆大了这杯激情。南昌器经过李淑君器那柜图过了七八千的，新鲜器检查了那组新投入革新器。况且他家新鲜存在价值解决前额前全全投不堂，结果是将我就是堂健康严肃度过了全体各地堂和堂对呢，噶儿总器健康考虑落了心来做中心有这些不是。我讲拖长水龙管不通，滚腿人哇，社区闲吧，天不点忙了，吃就牛哇，龙钱样样当我接济，啥家铁都不如军心当年算拖把解决你，这龙是谁？啥都如军心给找我出轨呢？挨把的土，村里堂屯别国内跌不过，噶儿种人种屯工堂拿来砸当主器，拉在起么哇，顶兵器。三年天开，村里堂屯别昂，新村第八堂，秋堂对内第卷点开，十九里九，大用十家街吃的，那么酿酒吃酒了，他用钱呢？拖长社会图村里堂屯别，我觉得他不那么些，确实钱也不是。军心日的心，点表昂，早我做不堂，我将去家军军钱没把他吃了送来，噶儿总给我将梦想二位点都钱也不是。明年派了总用所人之节目呢，那时候我就母体集团股东学生心里，创得起国宋学生堂创建的机灵，卓然增长。我将看见贫穷地区土地，杀掉健康错掉成为创建的事，吃过呢人性温松所就是也不是。你把麻辣点别就用起切具机关呢，空用拖动盘内学呢，全新做把呢。国中把食堂制度填把的解决呢，他们没有提议。三个科目重叠，足球长些点内数，之前那座点表昂考虑起不堂。作为足球人不行，长些切不久，唐僧徒就先学习。另外那些人，噶儿总去日久能行，秋子切莫接，实际进去松江堂，麻辣就用他用切的，把做国酒堂健康拉索，考虑就用切了，激动各地堂的。健康考虑车线力动的确用拖动牌的就进入各地当业绩。转到我在退休时呢，苏州领起双耳可隐形，结果以提高了听闻康萨的概念帮不忙些，他同这个专业忙不休，这些不是。况且三年提高前段距离车距变呢，偏面我所准十九学生上些车不通，这个俺准备打的看不九学生习惯，每我做这送学生去啥叫可用于这些不是。 다자 땡에 괜히 라와티 긴감기 원장 구도 조신 민의 조선동 초계 선배 매도타 민의 주치 직타 초동 학점기 자지신기 진정 나서유 예투 미도 랍도 신의 윤종 학벌 세배 타고로 망초기 교유 약수수 교류엽시 괜히 퇴근소 교류바타 조주 당장 도교류바 배미 사자 매도 동자 교바소 긴감 조정래 종외 중도티 원장 리롱추 응원바다 마세 다동 망초기 균딘 초외추 냠제장 토비엽시 섬 健康 망핀 장도 제베티 변조로 링당도 교류의 권의 수비이나 가르종도 준신담내 강사라 원장기 견바마세 망조기 초양 기도성유 가르종기 긴감속조타 멍초 바바라 송태체조 타용체디 우주르레테낭 신조바 레미리 뒤디 장도 피제추 망조를 편제토바타 외빈 토바라 체육시 가르종 동조자외 퇴레링키 딘실의 교급 육지치 자장탕 벌신의 유구비신육시 유민함지 대다라 추동화탄 류잡네 제주기나베킹 동조라외 딘시조주낭 쇼킹 홍지유이 대가라 정두탕 딘두 최퇴정신 치워체기 산내티게 신순기신 제발에 사자신기 신순 동진기 마네토탄 순세마외 내튼 타죄토부마세 망조최 타니사를 내가 치부탄 락제총외 레디경 준휴 다자 조바 티웨 망웨 싱순 튜레 소바르 교디 김지 고사네 레슈 덴보 문주르 토비 지시엽시 정시 사르슈레 뉴베 체슈 딘신 제로 니동 겸미 뉴슈 자주르 진다 당분에 진당 앞에 체 숨지 소진님 바라 정용기 우주르 레저 족줄레 망조르 용법 고르 체 뒹게 제주 개주 라바르 구디 제바타 대낭 추제타 녜레 규르 고로 티 니게 숨지 잠 정화타 싱순 종네 고르 티 응압제 응급중에 응아잠 총엽시 겐감 렉소 송라 무국 지디디도 줄대 망초기 긴캄기 도포로 라도 탐포로 송엽시
4: 생글링게 공도 센트부디니 고주토 참당 원장기 겐 긴캄 리무달지 시크회베 응아리서교 갈송기 긴캄기 멍시 댄도 당외 골기 무지지
7: 아치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기 슈미석 결휴 체리타 튜비권에 늘고기 세체구
3: Selagi, Shamla Motu, Sanjur Gundu Gunjun Lizenki, Judenzo, Chirashibi Nanzenki, Nadunka Niba, Gojetu, Mini Chi, Chuga, Si Kubi, Tinsumsi, Nidu Shugin.
4: Shopi Nishinki, Sigat, Tindoki, Tomo, Nangla Jimungo, So Chushin, Chuga, Nidunkanki, Nisun, Lokju, Nasane, or Chimchin To, Choshin Yupshi. Sabami, Shedon Sumja Zam Simbe, Sadu Tomo Ting Warso. 我的 Tanzam Todam Ningla Ruga, Tomong Angla Rimu, Tanzam Lakdon Kanki, Jilun Yedong Gulone, Digger, Jesung Chedi, Kongdogi, Jili Gata, Jesu Chedi Simbe, Tanzam Lem Dila, Todam Chibata, Tetune, Jili Nishu Zengini, Chudoki, Gensam Lem Di Yinsing, Lakdon Kanki, Miman Yendobe, Lomang Rin, Nin Chikdar, Jesung Chene, Sajati, Tudi, Sungshin Yupshi. 初给你的康记录你的就是了到古本周星明儿第二节送请给你们年多吧张眼龙堂王文中你来美景空你给先把嫉妒推捏从不得送行去天阳唐波健康松用杀去古地年孙情不过年我就许呢从不安拉人们健康哈将年先银别我给拉索哈将其卡不及你对你们年多别 唐行张为日出龙松的松中亚不切不提唐藏松中切不谈开机年金银别文金起机月今的顿别切你说年银起其中张彦龙过硬了主个如果我是给你的他出松切的村长托着我通我他天马看上的你健康松中去银别你要怎么说给听给切去别米巧去如果我天天看切给别看他乐着切 甚至可以为立足车顿给那么停着你都看起来都住个大度车一月他路村头你都看给迷茫年多别过人起个然而强无不谈培给熊年所松用索家然而松为团结你说他先到头不谈他就养切月盲错车个控制能有人被西剧他前日写着这些肯读切的撒退索家谈杂志性松用或大其心起 日记索家面们约不住切就提明明年到吧你比你日来顿车车别吞雄行提为日记录年多年个略到一半张彦龙谈列着给当面过应起个经人呢冲冲过这西坡坡坡坡让三个过境内约不同为空你给车头提个月内西坡得个冲冲过这提小坡面军坡约不日 Tiji Kongzu Chungchung Gota Tisam Nenga Nidung Kangdu Tine Tato Shibsa Chibbe Rinbe Chagi Chungde Rangar Pur Tupji Tsomu Jam Tugene Yangwe Parna Yingsu Shokze Momsu Juyu Loti Darin Nindam Ne Tong Tupbe Yundo Gor Lingup Zhang Yen Longki Taja Tsomu Ngangla Rinmu Genkam Ngarwe Yadu Jushindu Chaju Ngumale Beidu Songwa Tenga Yatidir To Nebe Riu Ta Yang Rinki Ngondang Ge Yungidu Ji Siemshi 你不如果学习来参与这边从长期合作过年时呢压根你从蒙安的人物在学习团队营业也用三年卡给如果我忙大吉铁杆永远以往古月如果我忙为团队给你的样成为新土七星您记了如果为若有这些听主张者你云点言行提出今天我别请你说对你 롱업주라심베 如果我想对体外力不熟悉从蒙昂的人们坦诚我当看起如果年多来团别当出席切不谈前中区及主管年团抗中年年多来团结学习特色如果我极度切学习三公所背提出自你说这批人设计年想对学位冷露老大前年前中区都年多设计月不谈冷具图过年月吧若局里学大连月不接切不是孙不坦诚电送 明年给各地三站独领给关联许呢明年给三百几度地呢从我颠簸送罗送去三个人类别张彦龙呢从我心灵的言行记录你都给罗罗莫蹦了兄弟从我昂的人们特送阿东康托来个人永远除给你都看组织空铁杆儿与人家对齐行冷露有趣马界空推最他这次空铁从我昂的人们电送前年罗作业终于不是
8: 汤马铁杆立队出汤罗没别马赛将需要抗辩难你这一年没别他恰不合队提不养是几个月通知他云点作为铁这边出仓马错铁点归不他云去洛阳你女洛索了点归几月他在拆建亚都亲呢春秋张马通就约不他也可不落着年洛铁月借张彦龙去陈述其心铁打的写不是 昨天他三十天二十年空气作为南气恰谢西都九年六米东为这话什么差异罗州站电送你我给玉米塔还将抢不约了玉米忙不是闯不安银三十天的年有人送为我呢六通的民度借张彦龙气铁打写不是 平常坦诚实习及及设计给十不同面给别人蓝水写送记录你到你心里到我几班儿况且人工啊从我们的人物来个七百永久日续签约却今年我让我这所永远没被提高永久度却新型的十不同位十不同中大结果三种谢谢不是 从我们的人民占托抗议几年大二柱塔起初国营了听日念头主义至于了时的蓝国当年国营塔刚当马国营七国民当个七个月三对坦诚苦有用心切为二柱塔明年念头国营七班主国一月铁达尔马切切推中团建车个他去切卡不月时 有人电送给来日推出那几篇记录前的片段计划什么差异云图明年给念头都说我他念头跑不住所切的有时请给没不是王文中给张彦龙呢拍下了卷堂切我他给这许久铁站搞不明我讲我让卡上不月别西个吞呢还将抢不月这些不是 俺村你那儿切别两个你给这切别瞧我清不行明白忙切我你只当去瞧我穷在一面我讲铁杆俺做鬼鬼月别俺村电送也不切鬼是王文中去心秀亲笔铁打写不是明年给出给你端康你村长去民路别落砖谈摊上聚集各地三三独领都不是健康松用他如果玩学学
4: 탄잠 띵송 제체네 서범미 시동 숨게이 사도 민이 심바칙도 지네 초모 송신치
3: 세례기 광도 생초부터니 고제토 민이기 초거시 급에 팀좀 내려주십시오
4: 차자 농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토 민람토 찬이 일라 리롱 알신 제부터 미윤 알신 대외 켜봤니 생글랭게 단다케네 센신벨레젠디니 편종롱트니엔틸레봉 벽에롱트니케 선교르건데 근종시에베 선교르척도레젠리 레젠디 변조라타디기니네 내조총결하선에 랭게츠니람토준신유 샴라생글랭게츠 모투 안조레젠생교르거수슈잉 샴라 선교르건데 근종레젠케 제된소의티다시에베 낭젠케 낭동카 숨버 고제토 참도총결변발종 하즈샹케 레제베 레둡니톤라 타도네 당케 망부총외고 모두슈잉
3: Nyejara, Penjong Chamda Chongjir Bienba Zong, Lhazi Xiangki, Xiongjo Kyuyin Angda, Xidun Lhazi Xieba, Gera Chuyubshi. Teyang, Gangzunne Chijue Barje Jeti, Bar Kyabeji, Chile Lakzele Dine, Nienbar Ningjibu Seba Xingminbara, Kabar Gyumi Barje Le Dine, Xiangtang Chongde Kile Jibbe Gyundinji Lege Namba Bartu Langbashi Yinxin, Gunji Do Gawashi Le, Nindung Teta Le, Chadone Mimangbu, Togurta, Medu Gyakibngang Topyubshi. Jinda Chukwe Chi Nyushunini, Lhazi Xiangki Chija Le Tunba, Bema Kibu, Namjundara, Shortu Barjahsing, Shanki Legenaba Chadotu Kuoshi, Barnang, Shang Dengwiki, Shuji Chiljung Weitang, Shangjang Rinchiwangjeki, Pachabi, Kunku Kimbatang, Shitungang, Lubjungki, Dincha Ledun, Degui Zubji Chinchin Yupshi, Nintunganang Duntang, Jajur Sindu Papchabi, Chadoni Togur Chimbutoba Masi, Nintungla, Medu Chizi, Ti Chotang Gudonsin Yupshi, Tiji Angda Tere, Shirim Lejibi Kuntinki, Lejum Nabati, Bagba Xuene, Jagjo Ki Rilam Gyu, Jolam Ki Ngumi Jingi Chechir Tang, Chunjing La Shibshiri Soju, Sichu Yu Jokji, Tuzang Tu Gyuti, Rokjor Soki, Nechu Barjamni, Gurim Si, Mi Mangbu Siki, Gabuchiki Yubsi. Lhazi Xiangki, Chanyom Sabu Mi Shidong Lhazam Singi Yubitang, Xiang Yongsu Gyundu Minburu Shidong Gyeke Ju Yubatida, Jilin Uyru Gyeke Sumchu Lhazam Ki Sashiri, Kador Tu Dugi Yubsi. Nagongsu Ryutang Chorong Mangwa Masi, Shirim Ki Letun Sajin Mangwa Tang, Lamta Rinwa, Shigun Chiwa Chi, Yubi, Lengin Hajang Ki Jibu Yubsi. Dilo Lo Sumchu Sobye Le Libi, Qiu Zhong Wei, Jilu Nido Gyami Jubshi Loro Bienba Zong Tu Ligar Shuxin, Zong Wu Zanzu Bu Koyun Xingli, Zhu Rin Koyun Tang, Bujang Xuanbara Rimxin Calon Chong Yubsi. Jilu Nido Gyami Nishi Zasum Loro, Lhazi Xiang Dengwi Ki Shuji Gin Kuro Tang, Lojul Hakzam Ki, Shirim Lege Nyamnyon Le, Kongki, Shirim Ki Lejiba Shibara Kuwa Dingsab Lintub Yubsi. Bienbar Zong Ki, Shargu Chenpu Yinbe, Lhazi Xiang Ki, Gyundin Lege Nyugzin Chenpu Yu, Xiang Tu Lege Lo Sum Chirin, Kongki, Xiang Ki, Mika Jiki Nichidi, Tongju Gane Siwa Tang, Zolam Zogchun Chiba, Leishu Baba La Gudi Tongwa Che Chebe, Chawa Ngui Tang, Chawa Sangbo, Ririxin Tuyendo Du Kyo Masi, Miserki Tuyengi Tang, Chowai Chajin Yang, Rimxin Leksu Chin Yubshi. Ngarani Xiang Tang Chongde Ki Le Tuyenba Shikin, Miser Choro, Lega Yuechin Ngazu Cui Cho, Ji Qiu Zhong Wei Yi Shibshi. Kongda Nyam Tu Chomla Chogab, Duyne Yongwe Chogu Cui, Zewa Samyu Kongla Chimi Tongwa Ni, Rang Ki Nengmi Ginrib La Geja Shiba Tang Ni Su Machi. Tangdo Bar Gya Tuyen Ni, Yumichu Xiangki Lege Nezui Tang Mangpin Sichu Chishu Yin, Pedu Shirim Lejiba Changme Tidara Chegu Jiyu, Gyundin Ki Lega Bartu Langba Shigla Mi Mangbo Tianzha Shiki Togur Chetun Kang Yi Mite, Tongmara Qiu Zhong Wei Ya Hangsang Yubshi. Chizu Kongki Mi Mangbo Togur Chetun Ni Lega Tidala Yanzin Jiba Minbara, Satoru Tuita Namba Guntu Lene Dinsung Chikin Lejiba Soro Simdingne Yirang Shuoshi Yinba Xin. Ngazui Xinki Togur Topsamne Lega Cheba Xingmin, Lega cheba tere xinki dingchuo yakbu tomna, ngancui chebe lega norme ba chunggu yu chi xiebshi. Bienbar zongwu yu chicha bu buzhang wangwu xinki, si dunki lhazi geja chueba ni, diwaan xingmin bara, chamdu xiangtang chong de kaki xiongchuo angda ki dueme nambar dine, nezu guwebe chetab jeti chicha chigi yu. Sadoro sakya chile minbor nyongwa tang chongzu kador tu nebe nindong barto lenba ni jujong chedang nyudin shikinba di. Cho jingne mangzo ki siju tang neju tegar sin tuba tang cho xinxingne tewe legwe gwane mangki dolo nyenba tang letun yakbu bi tu bi ngunzin chigi yubshi. 라삼나다니 탑시 약쇼시 지 왕위신 기죄부탕 공기 라즈샹 디니 섬유리 대바라 계좌 추바니 퇴응을 당 퇴쇼시시 정용기 상당 총대조직기 시림 레치바 토다 파르솜토 탑사 당부로 딩송탕 총조탕 퇴장토 규디 사토로 랭긴 조바탕 레기 뷰신유 나와미바라 총제톰니 계좌 추바리 시림 레치바 용기 레조조심 체제를 폐유 레제바 창마 뱀바르키 송니 응원베 딘처바 샤타 인베 나츠 민장티 지점 되바 대점키 계좌 체로 동대유 제주입시 다자 화지향토 차도키 계좌티 처치리 규주치신 유진 江苏탄 浙江 신장소기 차도키 닌차라 이민치신 냠바르제바타 가도괴바 냠린제 제바라 용기입시 화지향기 향티 권잠토 화지향기 차도 유미 시비 청부종리 차도 유미 땅마 주구제디 레튠르 주티 나와라 페바라 거주슈 시 고체니 준부로 수어주신 유입시 폭래 시종리 뱀바르 동기 산에 티게 티다 뷰다 균투 두신 유입시 곰답지마라 슝초 레디레디니 차도 유미 주둔 초배 치디 리진디 망기 뒤로 개개 토돌인 제바타 우유 강이바 대바르토린바 동월한 낭친 제바 망조당 디디 제바제기 레튠 좁당 타종 제바 자제 망조람적 소위

0: 中国人民解放军中央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部军区司令 사동식 인바 수용어리야 차미집식시 먼저 체리 규급 네바르토 럼부티 규급에 코류 조신치라 랑코르적사양미 지 타고르키 중미 대소치신세부탕 사동티 대유림부 폐주 땅미비 림신 괜히 봉사를 교내 망초초로 삼차라 침부총협시 망초기 삼자니 자주비위 구슈인 타자 총계를 되어간탕 총계를 총세입조준치기 주장 유양키 사고바라 공슈 중부에지 아주 산의 사도도 득십 팅마 제바주 코류키 내된 원세 퇴범하세 니골키 쿠중님과라 랑골 조사관비 내된 시도총 등을 쿠중님과 중급 퇴장 망부로 랑골 미비 랑골 조사에 내된 了 삼루당 미두 다자 퇴장 창마라 랑골 예비 랑골 강중도 조바티 균딘 시도 조르휴 제시 남자한테 지로 니동자민이시 접시 류진도 초보라 어준 치고 초보탕 명아라 초제 조보탕 랑골 조사에 알레 리툽시니 죽두 내된 코림 대병아 비신 규시 맞아요 코류기네 된 타주 제거 맛이 다동 망초기 고고 뭐라양 뒹괴 니거치 정민 망치원이 갱군 힘배 삼자라 둘린 치가 창매 참점 치자타 거치에 잡서 식고배 저와 뒹기도 대르디 지린 테레 당진 중우식 칭아 차르고 제거 맛이 다동 류종 요체탕 지배 주지 구양 구디 제리 미자 창마르 코웨 디구기 조싱 링시 준비시 지 남자기 긴고 뜻이 상황기 시비시
1: Rizhuki nuci nyinga lakbe gupsu, kandyo sabab tosar, nyinyu to chugu.
0: Samdele dui pyoge longteng ki sengjur gundu gunchung shebe lezen na chati shubi na dui changma nyiru shuzin biyin. Lezen di zomzhi gingko nima tsirin la tang, shibjira chenggu nangge ni nima tsirin la tang pusan rambdi la nyishi. Lengye, shuni jagola.

0: 화도 이기 지규이 콩아 난주 빛이 찍래야 있는 지 지시유 지규인스 대탕 단다 마옹 남아숨기 토안에 빛이 원발체버리 최선 디급기 빛이 디나는 세외 차와디게 참아라이는 퇴기 캐발을 떼네 단다 마옹 대바 지리지 치버리 최선 차와디 내버 코난인배 켜구마래 단다와 코난인배 켜구마래 마옹 코난인배 켜구마래 차와 릭숨 지리 레그리 쏘카데스나 두드라지 시에베이나 퇴기 캐발을 떼네 야마나 제바보 르니게 지시베 차와디 지규르베 지시마르베 제차버르베 디 퇴기 캐발을 떼네 디네 급디 차와디앙 디 마옹 단다 지리치 지초바지 세세체 치도 제바베 차와유라 차와체밤 제바소하기 된대마지라 남이니바 레스 차와시베 체니디 도구베 금젠디 세세 지기도 우스 남이니바 레스 차와 체니 쥬어투 테라 양 나도 대 제바카지기 나라 딘데 송샤 치바베 차와유라 차와체베 차와유탕 대당 지외 레라 페마토나 니바 인스 딘데스 제시 균바 낭샤 알 제시 균루디 뉴뉴르메도 망부두 제시 균난 디 치바베 차와유라 차와체바 디 차와유탕 대당 지외 레라 펜도 강메바시 괴베 추디 나돌 대낭마데 펜도 메바데 덴베 슈르야이나 펜도 유나 남이 니버 머인바 남이 셴인베 추디 슈르 대낭마데 디컬미 제수머베스나 와랑 안주 샴라 롭중 치에기 남이 시바 괴질야 미제 시바데 리젠디나라 네, 라동의 채, 다시 또 시바디, 시작하듯 슈바인.
1: 단단히, 삐진키, 치즈 쥬든 닥다지.
2: 까망의 생규루.
1: 新疆人家公司三个王阳街内天地革命的三九年的首页七七十五年平常机场街街边女初年街日日内七三九这么着从都机场场地都操心今天街边七女初年内部连我所日日内天北京街平常西子冲街机场总机场改过明年西面塔这娃切边内去十斤团月七七女初年街七日续续出轨牌民主主义浪图学娃塔明阿别西主席出塔这娃切月里
3: Jimmy 中国中国在对职业结合进行自宽了的一般性预备。日光盲部可以用来写他内在藏些高过美丽信息细节切记谈的集中总统及业余国外绿美部。 这些松竹年初为平壮机场街街边女初年街日日女七三九这么着从头同屋这前边行呢女子团结培育车门让院长街人从女子人不谈为得不断察觉他让院长街人从女子人不谈为入教得不断察觉别无从他机场街街边女初年街日日女子得不断入教广东部他敦求广东部组预备
1: 罗斯布坦车业牛斯托丹布车马门卫国同住集团车业东这部塔给和皮用五连年门卫国同住集故事切地牛角给斯塔牛斯集给用牛拉斯列团来夹表切月听个塔塔布车业列团比于南金芝麻塔长街年度中国美水罗表如卡特送基地中国安能所车卡街罗表民呢年度家塔西部西集制作切月塔罗表兰国尼及出租里古塔罗表直接切赞松东古边尼生尼故事切月 谈到秋多汤、甘托、卡多街及独秀念托、女子跑轨地位亏托决心预备。三个月之前，你是过年给和老者朋友陆续参与公司联系到七八星呢。听个朋友机场头团队日日女子车间女士去，老金送来团军特别性预见。谈到老者之初去，老家族东国做不汤，机场长朋友五连开三度准备得对最康汤。

0: 다르기기 센시브디니 펜션롱친 년천리구 표외롱진기 대당로지 태동리체 파남 맹강시티시
1: 신기랭게 드링안주 파라멘강시비 태동리체 티낭 표랑경주 면제칸 치네디가 기쁨주멤버 겐튠주된다라 딘지슈 KC기랑기 도종랑랭기 내도구주진당고르탄 Timin Jay Yuki, Chimbe Nishi Kangrun Golia, Nedun, Gurjanan Gwangbuina, Nazuli Zengi, Tedric Wang, Lego Ye Guji, Chu Ye Sunga Ni Chu Chu Tan, Chu Ye Jing, Dun Dun Gu, Chu Ye Ni Gu, Lego Nangatan, Chu Ye Ni Ye, Chu Dun Dun Jay, Guna Jina, Nazuli Zena, Shuja, Tegar, Bum Shumemba, Gen Tunju Dandalia, Gurjanan Jigri, Tedrinanan Zu Parki, Sheba Jidun Nangeni, Gen Dawajila Yi. Shamia Lizengi, Tedon Kandi Gujaina, Galalia, Jayugi Nishi Golia, Gundishuyi. Titan Chipji, Kesi Central Link to Lizen and Shundu Yubina, Lizengi Tedrik Wang Jaka, Tadamus, Gunan Shogir. Tedrikalaga in Azu Lizenalia, or Tojon Langi, Neotoki, Gordi, or Chichina or
2: Warjela,
1: Senegalia, Toma Gudishua Dinil. That Tojon Langi, Neto, Jintalin Shibaleta, Toma. 도중 시베기 딱 고등지오 말하기라디 니제디 근제스기 나기라
2: 레스레스 다 데리 도중 랑랭네더린다 슈인데 도중스다 허디 망자기 나갈 테인데 요네 도중스 그냥이 가르레 칼사메레 면주 칠 죽부쳐야 된다는 시 면주 근제지 스타 도바시 기그로 발라
1: 제인데
2: 도중스 알렌지 두스 니티들은 제시 슈이나 난조 도스나 도와 또한 또한에 내 담지 마 장배야. 나는 치르만 짐벌치야. 어 진짜 그 탑시스리. 대인도 있다. 딜러지 벽이 소리베 나네 쉬비는 소리 빼네 주시나 로라. 다 셀길리오. 셀세죠. 셀길리오. 남주 안주 저거 셰베 셰라.
1: 어
2: 셰라 셰라. 어디 셀길리오스데 리오 쉬부직 찾아고라. 디 도종 꼴티여리라. 대인도 도종. 슬럽네다. 셀럽네다. 다 튼 디리라. 어 튼지.
1: 튼지. 그래서 다 디나 로리아 다 조디
2: 哦，他都多死了，就什么做的错了，好像是吧？是。听那路呢，种地那里，特别的，哦，哦，可是从错过嘛，写完了，写别的，对不对？是是。举面那里。那他不是写别的，他是写别的，对不对？哦，那是了。这就是苦的了。那是了，是。那给了钱呢？哦，写多方面面呢？哦，多种写别的，哪个领地？跟这一面的，其他的全部写是别的了。是是是。错完了，他错错过写了。是是是。你的团几个人拿去了？ 지당이가란저거나기 락랭 쪽지였어요. 락랭 쪽지에 나오고 다 또 캐치쇼 낭세지 차대요.
1: 레슬레슬.
2: 다디 안주 남주다 미창매 징그리 표기 소리 왜 나올다 님부시 시카레라도 내줘야 님부시 카레라나 세주 면제 시를 봐. 세주 면제 시 나오기 디 맹 콘도레라. 맹 콘도 나올로 소리 변이 주시 나올로 간제 송어서는 맹을 시장 시를 시트니 정치 군의 차근 장반이 스도스노요래.
1: 대인도
2: 정치의 차근 장반이요래. 대난기 정치스인데 공도래. 매일 시장이 나고 정치 공도.
1: 정치 공도.
2: 다디 뒤중을 안저 조가 시야 세디다. 그 세주 매장보다 내 유신다 그 왕기 시야윤도 디리 인지 시야다 제약이 남산면지 마담비나. 아니 그리고 충감쇼 줘야다 송교업 차야다 아니 내 첩실 줘야기 저기 년가 축제면 차용 거로 와.
1: 네.
2: 인데 다래딩 안주 내주 루루스 내야 마미미도 미버체 카부도 야랑 내신님부터 주 있는 주고 어 눈제 그 탑시 망부지 공원도 된제 땅체 아니 랑래 차창보 규제 아니 깡주마 내시마 가라에서는 칠마 시에주야
1: 어 시에주야
2: 재산 뒤면 주 그 탑시 주선자 내라 공원주다 무시다 제주스 제제 고림 용수다 창나만 놓아 진짜 세상 뒤면 다 조답시 인도디 넘구가란 주 시야 그 저거 시에부장 tendreda chigu chun mares.
1: Lesa gira ta. Namgyu transu chogo chiebin ta zoji kala seju dakda mate che chogo chie wor.
2: Re re re.
1: Ani tarin gela su ya dina lo ta dojong ki ta chogo chie din binele. Zodi ne di ya na lo ya. Min par che che ro.
2: Re.
1: Ani ne de ta ni shi de gang cha zang lo chi le ya ma. Dwen par che ya.
2: Re re. Tin de chi ko le.
1: An ne lesa lo lo lo gila. Ta kre su no xie do chung par xi bi na. Ta dojong la len di a che ki ne shi ta. Yamena karasuna chhezi ki towe ne da a chinzi ge ba so da ne shi mang da ji li ya ge ji pyenyu yor che su gor bar da di zo karasuna ge la khanje ji ge to ne ge ngoy yu yu na la
2: da dan de ji zo kyon yong gi da mi mang ge so ha ge dan che yor bar ji zo kong shi to ne shi yu na da chek chung bu ne shi da ge nan shi jin ni se gu jin ni ne shi yor ba an chinzi to bu an cha na shi se to bu den je gi da neshi diji dang aranzu dostele na chizune debi na mi nemeji gyo mindu samsamsi imi ne ta rangi sushi takjegi takjegi jebu tizu nal debi ndu ji dang tezu gyo yob janja redo ta tezu changmalo tegar kardan jewa rosa na ta sejuni dan jewa
1: yore sejuni, ane lesa
2: ne long kienyi chenpe takdu bangsa do dati nga zu chenshi gi yu ne jeshe, nang chung danshe sedan ju lamdi ta mitun puta logba tinte tenche nga rangzu neshi mangbuchi tinsu yungu warwa la
1: zhe
2: kachunda jirang sunya da tetsu lungonze pingiris ta jik katsukane lagu warwa
1: zhe
2: di yunzer seshe shubi na shubi shubi na tata nande neshi teta tamze karasana nganzu pyoji sorgi wengu neshe na tangwa ma shubi singe di kundwa re ma shubi neshi
1: kundwa
2: tangwa ma shubi di ta kwa debuche shubi na nganzu surik na lo shubi na ta tangwa ma shubi nyingwa ma shubi lagu warwa
1: zhe
2: nganzu mangzor ma doje kwa debuche shubi na zoho ta mi kobe na lo metro se ji joro
1: metro
2: ge da se ju war shi ning ge chue joro
1: chue ji
2: de di po da ju man da chim ba da zu chang ma lo da lu gi de me par sun tam je lo metro ge chep de yo re di ni la gua de po da ju man da chim ba de da tam je ge ne ne ani dang ni ji ma de bu che dang ni se dang ma da ning ma se de su su lang ga da bu ge ju je zo ge wa de zu je ma je ma de bu che ani ning ma de mang bu je ya pie yong ning ma pie yong de dan da ci pie xia ci pie xia de zu chang ma lo chang ning ma de da CPU 용 거로
1: 와르발
2: 디즈 루송디 치마치마 카투카투카투 미제 주마두부체 아니 디네 소소소 포주마다 치마 대다 담제 내라 아니 작제 유람제 탐나로 카라에서는 닝마 피제 용 거를 제산다 다 나주 네시 대도를 편하게 준제르지다 편의 튼즈르 쉬 나조데 메트르딜다 메트르지 룽근 주고 부가 차라 대서 담제 다 버세제
1: 어 레스
2: 아니 단다 척지다 진난게 진규로 안차기 나르세 세지 어떤 상물로 다 체도 탁주 단지에는 체크네시 신지 도 척지 도 되다 담지엘다 제주 믹스에 도스
1: 레스
2: 덴부 펜누 덴샤스 네버 데르 드롭 잡 마세 아니 체르기 켈레야 그다 가라서 이렇게 시작이 제 유르 딱제 제주 나로를 때 백돈락 신기 저주 퉁두나 로라 저 상물로기 세신 당제를 마 법토기스 뭐 된제게 대방자도 체열
1: 레스 탄데 공슈와 길라기 체크 내시는 체크스 그대로
2: 체크 해야 되다. 좀 체크인데 내시 땅 하나 좀 체크 망초를 말라빈다. 체크 좀 부서 남자 하고 그래. 체크 해야 되다. 땅 하나 좀 체크시 하나 좀 다 강배 태봉기 측니다. 안다가 난시 락배 주머스 드릴 체크 체크스 다 체크하고 체크
1: 드릴.
2: 디네 대주 라 내줄 총아. 대주 통만이네 대주 능 말해. 저 디카라스는 체크 내시디 규저로 봐.
1: 내지
2: 규디 저도 롱차래.
1: 롱차.
2: 롱차 부분에 용고래. 롱차 주제 용고에 자 롱래 상주 당고래. 세단 통만이네 차 여배서 저 체비나 체크 르 뜸에 발송을 뺏지 철제 주만 줄 하고 싶어 차들이 제가 안 한 듯한데 종세한테 가라를 쓰는 개주 뭐는 원조 맨단체 내시 수두 철버 수두로 봐
1: 철버
2: 두 카발롱 마민비 미버치스 그 원조도 신비나 안 제가 내실 정 당연도 팬도 쉽도 스타는 안 듯 인상 녀선 스니스도와 진규 어디서 장물로다 이완 당세 톱 차제 쉽게 승납제스도 알려져다 이렇게 해서 나별 하즈 내제 맨주 믹스에 맞히는 망부 쉽도와 다 지세 주근 잼셔던 저 맞히 아 되도 알면 다지 맨주 맞히 안 돼 내주 망부 동아 다시 지면 지만 단도 공 쉬야기 체크 넷 저 나로는 독도든 제 샤용체 아니 루브디 코 체크디 체크디 가라르나 루 rūr shūkche, rūr shūkyōndu, nē gyōng shūkche mū shuwa tsāra, nē cīk gyōng jab tsāra wā.
1: Chē zan, tā chēk sī nē rā tsō dī rūba yā bīgē jīk nē gyōng tī wā rā
2: wā. Rē rē rā,
1: lōng
2: tā chū chē, nē tāma tāma nē dē rūba tā nē rā shūk rū nē rē.
1: Lē sī lē sī, tā khuāng lē yā shuwa nē shī gī lā gā tā nē dī chēk zī tō wā tā, tā nē shī qīng zī gē wā sā tā tsō dī khokpen na lor ya jik pige ya zogu mangu sa de jer bar
2: tangin ji ya ni ma mangu phe phe
1: ning mangu phe ji an de ge pige jik xa da da ji ma gyu mo chi bi ji
2: ji
1: be sa ji she du zan ba ani na lor tyeong nu ju kan ga ya gyen chu gor
2: re re la
1: tan de ge khre sun ge la ge sun ya ge de tan de de do jong ge la glen de yin bi ne le zo di di na lor de ge pa zang mo so
2: re re bu ge ta ya ta bu ta ya din de ji
1: re da bu zna zu di na lor ge zo lam de ge re zo
2: re le zo lam de
1: zo lam de ge chi fa lo ma zang mo so gor ra ge la
2: la re la re
1: da che dan dan gyu ngan zu de men gang zu du yin bi ne le cha da ge ji du yin ne le da di se ji di yin ne le pe ka she to da ka she ma 听这个求助过了吧是是所有的地那落给大家拉个等给光学给你们的给刚刚撒呀忙查了是吧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치게

0: 다 디엔에 가서 다 미나 그냥 조셔야 되네래 다 류셰 초스 다 들어와기라 갖고 차야 와기
1: 레레라
0: 어 류셰 초친 볼 교전 다 좋아야 이네래 양 강에 차야 기네 좀 많고 여러 봐 디네야 림신 그래서 다 닝다 레베기 내시 디신 그래서 진이 내 소리야 다 아 진네 직지르 직규 체제 용도 와 다 디볼이야 기라래 야 직 어 디스테시스 나로나 시고
1: 레스 다 된다 믹스에 지랑 좀 타가라리 디글 믹스에 능중 쇼르제 봐
0: 제제
1: 망조 그 능중 쇼르제 어 멤베 비르라 딱제 체인데 수부 딱제 체인데가 침바치 카시에 좀 잡서도 와
0: 어르셔
1: 카시에 침바치 망부도 세도 와
0: 제제
1: 다 대서 담제 가리 있네면에 근데 멤베 더스 랍디 어가 르부도라 다 디민도 나자니 키에민도 마디니 키에민도 아니 내가 다 처하는 게 된데 이게 원세 개민도 진짜 육식도 와
0: 근데
1: 딜 수수 세적도 안에 즉 교주다 습습지 만난 비 있나 단다 개용 총용로 다 미 통결 죽숨 나서 열어 봐.
0: 그래서
1: 때 인도에 난 줬던다. 침부 차고 차야.
0: 어.
1: 어디 내시? 어. 내시디. 내시 간에 죽체쇼 용도고 용거를었으나. 네만고만 있는 거는 저 친세 가부터는 용거로.
0: 진짜 가면 월에
1: 지내는 거. 어, 드네 용거로 와. 다단디 말을. 친세 계제.
0: 친세 계제.
1: 집에는 친세 계제다. 딜러 미망 능중다.
0: 월에.
1: 이 믹스에게 내시를 맞집체. 뒤쪽은 도시 쪽 차지. 두돌 면주 마셔
0: 봐. 디
1: 제만 침부 차고 차지 내시다 잡지 오셔야 돼. 어디다 침부 차고 차야 돼. 어디 뒤엔 휴치 쇼 차대요.
0: 세상
1: 망조 나로다 뒤엔 치쇼도 능주 쇼야 돼. 딜 능주 치.
0: 너무 매 치세.
1: 답에신 로 내시다 부시 임비나 로 쇼치 잡이나 남사 마디아 제 맹한 쪽으로 봐.
0: 워지.
1: 침부스니데 코 꿈부.
0: 워지.
1: 띵네마 유용체.
0: 그렇지.
1: 그 나오미 쏘로 봤어 그래 한 저는. 침배 내시들아 뒤엔 가라르스는 나오미 쏘와.
0: 나오미 쏘.
1: 디 망조 쏘수스는 거 어떤 그랬다. 문에 장기 마디아 차윤데 치차베 내시인데 내주 망부 타용 거로와. 진데 다 딩자 제거기다 지주야 보체. 알 로레 소부닥제 제약이 디수강으로 그 넘루시자 침으로 와. 치윤데 아 소부닥제기 낭들 대제 수수 인지미지 념직다. 처에 대해 규주래대 마치 있는 내주도 하고 와. 재산 단독 공로 기능 쉬는 신다. 좀 치주직 루시 초침 보셔야다. 아 침바 지게 하셔야 돼. 대중력도 사셔야
0: 돼.
1: 다디 난조 볼츠와르 비나로 슈비나 덴베랑 신기 내시 딜 짱베 짱바 덴바 두바 진짜 내시 다 롱지 배경이 열어 봐 진짜 아주 두쌈담 있는 답디 베지 덴베랑 신지리 베지 덴베나로네 다 가시 치시 세워 가시 배경 시에 세워 열어 봐 페지 슉심부 페지 내도 용 거래 딘도 또 좋은 게 다 페지도 다 거시야 페지 다 거시야
0: 페지 다 거시야
1: 어 진짜 이게 답시디 제제 안에 니바 롱지 배경 뇽지기 뇌바스
0: 뇽지치야
1: 뇽지기 뇌바톰이나 안 침베 뇌바디 정신수 소토베 맞아 등이 출신 제토베 제제 침베 치드 주도 걸어 와 주인도 안에 막 네바 수수 문에 세주인 점자 야부체 맞아 면적도 안에 어두 세비나
0: 안에
1: 단대 건강에 대해서 세토레스
0: 제가 언제 러세기라 당원에 길라 소냐 다가라 하시아 나 친지 게야 디네리 미 망고지 능 주시라 와 남경 안주도 와 로고도 스님부 비가 주고 딱제 차도 유네레 소소야 친지 게도 스케치로 와 알레도 스제 안 나와 마담제 소소 유는 나에도 삼제 나와서 등 말고 제가 아니 디 소소 비가 지 어 뒤돌이야 비가 면주 마체다 안 보시고 그래서 친지디 디 그래 내시디 이네레 숙체로 친제
1: 슈로
0: 친부 치고르 교야기 냥그시라
1: 냥그지요 제가 디는 문진디 알레 양타스고레스
0: 러슬러서 다 이네기라 친지 게야기 다디 고 규르디 근데 쳐유나 고 친지 게 아
1: 규디 다 근데 쇼레스나 저디 내가 단다 롱겐디러서
0: 롱겐디러
1: 봐 롱겐디 가바토여스나 나란주 내롱겐이 쳔베닥도 반다 기 쉬어들을 지단지는 두돈 세주시
0: 세주
1: 두단 된다 세주시
0: 다
1: 두단 된세디 케버데다 드링데 믹스기 제세 주 슈크슈야기 터즈세민들라
0: 아
1: 가이스나 디 미스스 원규 셴마도 비지라 와
0: 근데
1: 딜은 안저 파칸 초덥 체고래
0: 저저다
1: 코류다 데줄라 아저 파초업 체고래마도 추디치 도마
0: 와지다
1: 세주 저러와 세주디 랑기 랑나 랑라 왕제유 봐 랑기 저주 단투 봐 저주 셴투야기 있다 내주지로
0: 와
1: 딘데 세주 니들라다 투닥도 첸제
0: 장이
1: 가두이 내들 섭섭시 디사초 디사마초 다 디디링 망자스 다서 내지 사야 메시지어 봐
0: 어
1: 딘데기 안에 저자든 저자든 당한 저 루브 종다라 종다르디 원점 치고야 어 딘데기 믹세기 수수 균도 대당기 삼도 맵체 매잔다 지 나란도 레지문에 세는 닌다르시 배때 추조 망부지 국자 지기 털라
0: 제제제
1: 아 저와 레샤 지기 나로 다가 란 주제 되어 봐 안에 세디 나조 ningu gongmo takaran tando mangbu takaran sagro ba
0: takaran
1: ngon da tando chiu chiu sagro ba sebe ma che dj la kadu tuwa nyin ji den de khwara che lebu lu mi se kujo me che jonda me che nye de wa
0: mo
1: din de che ni men jik son ni son che je jang ngeng jong shuo je ne ne de kale kale kale shuk che che chi yo je ta ta kong shuo ya gi chin ji ge ya an lu shi nang lo de chi so ya
0: chi so ya
1: an tando mi se shuo ya ji ka she ji du ste bin na chi zu ne de bin na lu sha 초침부터 요 말에 잡으시다 요 말에 다 이내 코란 딱제 제인도 코베 나로기 동은 늘주 딩려야 치기 시작해도 죽침 부시오라 착제 나로래 치기 다 망부치 폐대여래
0: 착지
1: 피해서도 다 차 육학부 차대여로 와
0: 차
1: 육학부 차위는 주구주구대 닝다 레벨 나 내시
0: 아니
1: 진이 내시 진짜다 쭉 각보 메즈 메즈지 맨다 제대로 매봐
0: 제대로 매
1: 안 신도네 쭉 각보 내 닝바 어디서 상만도 교주야 있는 것이 저래.
0: 근데 사실
1: 그래. 일단 세는 거랑 세준이 또 와. 세준이로
0: 세세하기라. 다 저도 소외 주제.
1: 혹시 대화 돼.
0: 좋아 양 주제서 몇 가지 걸로 이빈들 다 도와 지 정다디네래. 용처 걸 좋아 길.
1: 제제.
0: 세상 생계 주인네래. 한도 엄지랑 소야는 시제. 다 소소야 신바야 치든 저 여비 마 차샤비나 인지디 남상 타주셔야 돼. 개점 싫어 하더라고.
1: 제제.
0: 제가 디간이야. 어 능중 자원에 체하면 두스.

0: 现在的人最怕那面干西边铁东的人提南朋友让用就面子看七年的干一部署面不跟团主编打了电子学院可是其他人给东中老林给年度规矩人当过他提名这一期请别联系很容易给年度路主当过广播人啊俺最里真给贴这个网站连过也估计初给送俺你出出当初给几个团队过初给你过来过俺个当初给你给出团队这个那些那俺最里真那修建铁杆部署面不跟团主编打了了日南的这个这个俺们最怕的给先把这都能给你见到这些来人了
1: 黄丽那当俺们就拉个迎宾，那俺做给他，亲自给呀，第那段的，我这学生不玩。
0: 是了，俺当俺做给俺的口音给查着，查着黄哥伊那里送给了。
1: 但是
0: 黄哥伊那里，俺们就拉送来他，他个人认识。亲不的伊那里代表的，哦，姑姑姑家认识，联系的很少，过来我们做东姑妈认识。
1: 是是。
0: 加上俺们就拉送伢的，代表的也不是拉送是拉，俺做伊那里的干的呀，托南亲人家送是拉。
1: 是是，托南亲人家。
0: 哦，是不，托这是属于。
1: 是是是，
0: 给了。但下面也给了呀，跟着学员样的给了。
1: 但我面具给拉这题，但点价人是专门的多种。第一肯定有名的，当然第二小军可能有名气，给那个送罗那些。是是是是是是。当然，之所以可能有名呢，他们的芒种先是主要是吧？
0: 是是是。芒种
1: 的写作家给往这托单的有了吧？
0: 是是是。
1: 印度的这些钱的芒种给这是吧？
0: 是。
1: 印度芒种的领导也得就是的，可能是那多种写个那领导吧？
0: 是是是。
1: 写个那领导的，第二个有的偏到有的学院的，芒种上不了个，上不了那路。
0: 看这些历史呢，
1: 到底小军是看这些呢？对，点家人是看这些呢？对，托不起几个吧？
0: 是是是。
1: 对，过来劝你了吧？
0: 劝你。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주신한 어떤 데지 송샤 카도 메스테 제비나 야민을 내가 두기 두기 어 메단제 카도 랑갈 조가 세기 세기 주 아스나 용말 팔 진데 콜 카라스 내가 난저 원중 것이 지주스 제제 그 고름 시자 제 쪽으로 봐 진데 너네 수지제나 된잔데 미치 제스
1: 알레
0: 다디라 아 나란 주다 흉내 진데 진데 핑그리스 잠 마인 봐 더는 신 안 주다 로 Nishulunyewa, tadindegi neto menjo nalwa lo stay indu ki penu yaku yorwa, gencha rangshin yaku yorwa, o tezan ma yinba. Tagana si nga nanzu namju cenzegi, shwa, cenrigi shimchuk yu che, tadila yangni cenrigi ta raju che che, gencha rangshin rito remendo, shorgyon do mendo, shwa, ko dognu, dogshok nubati, gyon dindze shinta kemal gyon sugu yu me ta, sam togo sagarwa, ti indu dezu tol de indu nganzu tanda, Long as in Shirchuni, that is done, you don't. You don't junior Josun Lone, she said, you give up in Namja, Chichung Jam and the Lambre.
1: Let's
0: delay in the answer to the Shimju saying to the Zuna came in, but the Anchana or Jun so we made that day into Tindeta, Shirjun Jitan to your marriage.
1: Oh, this
0: Nanda Chuan,
1: that
0: is the Dinja Jun may be Mungsi the Karasana, Chick the Tanda Konshuagi, Tojon Shakalan tea. Tēlē rōng dā mē rōng sēyā chōr dā. Nē shī, nē bā yū sēyā lā mēn chū tē chē chōg rā sēn chō mā rō.
1: Chō mā yō
0: chē. Chē zā ngā chū chō dā mē chōg dām sē tī mēn bē chī lē mēn bē yā wā chē tā pō rō bā.
1: Rē rē rē.
0: Kē sī tī tsū shīn dām chū yā wā gyab yī nā gyab nē chū tā lā mā rō bā.
1: Rē kī lā.
0: Chē zā ngā shūng nā lō lā kār tēyā rō sēn nā yīn jī dūn dē rōng dā mē rōng nē shī tī yā wā chē tē shō sē.
1: Lā sē lā sē.
0: Hō mā tū bī jī lā rā tī chī kī dē wī nā uchū chē chē ā nā gyab lō lā Shorjuan tuyan xa,
1: nga
0: jika juan jeb xa sikirwa.
1: Zhe zhe zhe.
0: Chetan wo tizu, ne zhu di jirtan, nga zhu lang lian cengden qe na, Shorjuan di miksa meb tindra ziris. An dili indi, chu zhe nye jen gui be, meba tsu yin jik dan gu gu rima to, an nebe rangar, rangar sikirwa.
1: So zhu da,
0: kadu duwa jik ne men shi tabxi da, nga pwame ge chogwa xe ya, men ju chi ge yin su labxi, nal du kadu da ya, zhe xe na, zawa ne yung ma
1: ris.
0: Xe indi, cengden ki chile menbe, Nyongwa nye jen tenbe, ne tog nyongwa, nye jen tenbe, chile menbe. Ane, ten tengi menjo ki gyurim di gyuje.
1: Tante,
0: menjo di shebi na, shindu ne tenja dan tenbe chiris.
1: Lasi, lasi.
0: Wadi shuye.
1: Lasi ki la. Kanta kanta lo re, de tenja rangshin di yinile gilagda, ne tog liya lo, tomma, ne tog jungi lo niya rwa.
0: Shayal dos,
1: deyinde. Ekam nensim seze, deyin du zamba yinile, de tenja rangshin di yuwa che. Ta nangshin kira sun, shorgyun yinile, nyonyo rizhwa
0: gila.
1: Ta nangshin kira sun, pika jing dojong ki, menjo chogu yun, alia nye liya nebu digi, supu yu ki, neta.
0: Neta.
1: Rwa, ta nangshin ki, neta shen, chen kari yu me, alia nye liya uja ma,
0: di
1: chigra,
0: dakje
1: che che. Alia shi ne, pika, 근데 로르 면주디
0: 능거 로르 면주 다우르 발라
1: 레스레스 이기라 다 콘리아 기라가 면주디 로르 면주 개바 순사우르 발 대신 아 다 도중기 면주디 그래지리아 양비게 직대 면주 건데 이나기라
0: 레스레스 다 데미 좁스 동안
1: 티
0: 직딩한 한 좀 남주 다 미세데 도스체체 담보 주만 자체 이내 집체 안드네 나션 타르마 겐부스 체제디 규림드 루르와
1: 제인드다
0: 도중세데 로나 거기 참들다 참조를 해서 쉐비나 지단세는 하나 주다 나 쉐니투다 타르메투 될때 참조를
1: 아 레스 타르메투 그때야
0: 타르만다 쉐니투 그때 참조를
1: 어 레스
0: 게임볼 용서 메론 된제 말에 제당 하나 주 쇼난로로 컨트롤스는 다 로나 신도 토브체 로는 토시야 송도 신도 신부 된제 냠도 도미나 아 제들 정도 단초
1: 말해. 어, 맞죠, 그치. 그래서.
0: 딱 같이 한 너 단다. 둔주 편세 게임부 인스 하나 보시서 버리나. 너 둔주 파.
1: 둔주 파 게임.
0: 저기나.
1: 어, 그래서.
0: 안에 둔주는 게임이 게임부 인스 거 봐.
1: 제제 제. 이제
0: 둔주네 게샤 어다 란 너 둔주 둔지 그러자. 정자 초 말해. 어 든지야. 그 로딜라 왕 전부 직지 이제 되게 초 말해. 이제 럽초 라요 말해.
1: 사실
0: 다 당사 미강로 주에 주제 야르치 총 용기 미 체제들 친으로 봐. 체제들 친이자 나저 로든지 탐번에 정 장당에 가셔. 이제 말해.
1: 어, 그래서
0: 계속 송도 비약보. 메트로기 주도도도 야고 여배이나 로든지 학자 있네.
1: 아주
0: 정디한 추신 단초를. 어,
1: 그래서.
0: 이제
1: 로든지 네버티 간. 수고 야고 여배이나
0: 라이라.
1: 수고도다
0: 간지. 이제.
1: 정.
0: 사이선의 면례야. 점주기 체와 초도여래.
1: 세상
0: 아주 로나 토다. 로토다 이제 이미나 정기 면디도 점부 비주 체여래.
1: 점부
0: 된대여래.
1: 어,
0: 내가 매었다. 지기도 봐. 주시다 매버 맹 누바. 주부 매버서 와. 이제 이게 비주 체여래. 세상 하나 저 로나 씨도 토 인배 맞아. 송도 교부 있나? 아니 정당 정말했어. 근데 담아 저 미카라스나 네 코르베 품이.
1: 진짜
0: 있는 정당 정말했어. 다른 날지 추구를 누면 눈신 봐. 다 추주고 돌래 당신 뭐 걸어.
1: 진짜
0: 내가 저거 시부 숙심 부 시야면 준대다. 뒤 두두 네가 뒤다미 삼치래. 다른 날지 다 매주 신부 인배 내가. 주도 신도 신부 인배 내가 비난 거는 매주 야 수세.
1: 아니
0: 세시대 랭기도 했다 그래.
1: 라스라스.
0: 근데 롱근 내지 숙침 부 포베 내봐 여러 봐.
1: 롱근
0: 내지 신데다 독스든 야침 부시라 봐.
1: 롱근
0: 내지 슬럽다 니모 후브삼 된데 내주 말 봐.
1: 자디
0: 안주 챔베 왕부 딜로 칼교리 연구이드다 맨다즈 맨주 카샤 야고 체마토니 맨베 러브나지 맨주 체마토니 망고여바
1: 제기라
0: 르바
1: 제제
0: 딘드다 삼노 탄다 맵든데 임빈네 정드다네 용마레
1: 저다는
0: 안들 롱 내시드니 딘나다 유제 추데였다 야 챔브르스 다 아 학마도 데리게서 아주 딘능 주주도 향중기 내시
1: 어 향중 내시
0: 다 지금 레리 왕기 내다 균도
1: 차리
0: 임빈네 향중기 내시
1: 향중이로 와
0: 향중 딜란 낭중다 친중이로 와
1: 친중 어르샤
0: 아니 장게 나왔마 좀 세양 지 도바 거브거브 향어든 전나 롤 차단 제다
1: 안
0: 마디안 제 윤디 향중 유베 코르티 멤버야 야 엄마 럽체
1: 어
0: 아주 멤버 게제 엄마 티비 나 딘제들 정 당빈 자디 야 멘디브지 레스
1: 리서
0: 멘디브지 딘디 향중다 향게 제제 라소 포벤다 네버든 제 타달 정단 정마
1: 아니
0: 중단 숙침 붙인 게 미 다젠 잠 되니 다젠 잠 전에 가르스나 다젠 나와 지금 팀 망부 요니 차 숙침 부셔 쪽에 진짜 그 리기 미나 페메드 정단 정마를 스테니 급대
1: 아니
0: 케누 케멘 누바
1: 냠제
0: 숙침 부 교부 요든 저 정단 정마를
1: 아네 레스
0: 아네 르르 송은 뎀베릭스다 아무 이나 도반다 다진 동 든제기
1: 다주
0: 탑저세세 야 뉴레샤스인 데 요르와
1: 제제제
0: 그 제 이미네야 디급레 정데 정단 정마레
1: 但拿落连下句直接占这个么多个了，
0: 是是。
1: 听这有呢，
0: 但是呢，每三个每天一个地下街，平均一十片的。
1: 哦。这
0: 个在用时的大妈就听这里说话嘛的，百姓听这样子样子，人了听这吃酒呀听这有了吧？
1: 哦，是是，
0: 人。俺们听呢，人给拿落个当的，直接不干下子，
1: 直接。
0: 哎，啥子干下子了？这人生的那些了。직조야또
1: 어르
0: 셔어지저체단제인비나편주능미다추두
1: 추두셔
0: 망절파주다세셔레셔브레다이나용스메쳐브든데다마레
1: 레스레스
0: 다디네남튜문에셔미나창아신두셔베군튜
1: 어올
0: 어다르도와총진나로리나군튜이나종다야당그레건저
1: 레스
0: 직강배차지최제다아니장주든강배나로리여봐내버칠롱장무디다투체체메두바
1: 치
0: 체메주든데
1: 차진
0: 여보다
1: 사실
0: 은나로리나내버칠로종마로봐
1: 와지근
0: 데차진이유는군튜이네다나롱고를
1: 어나스나
0: 뭐데티튜르다 ཁྱི ཕྱད མི ཁྱི
1: ta te murung be mi mangku dogwa gela ta da ne ta ni lang da ti sing rung bu ne si sun je ta ngang zu le ji bi bi ne zwa te mi ta no hak bar du ni bi na o ti lang gor da ni ki la ji
0: la
1: la ji jun zu de de de ya wa ne ji mang shu ji ge ro
0: ji ji
1: sta an nam gyu ki ran do jong ki de lang leng ki da men ju ti ni bi na a le ni le ya cho kan ji tian le su ne ta de ge yu mi de da wo de gwa
0: ji
1: su sui bu an nang ju che je o an ji la li ya mo le bi na ya de ji gyuan ji ge ro wa
0: ji
1: mi men ju che be gyu ri ma ji 더 이빈은 길라 안디 규메기 내슈비는 양치아이 아유기라
0: 아 단다 콘르샤야게 샹그데텐세스도가 디나로르 디츠데르베로 안도
1: 율롱 율롱
0: 좀만달롱 지단이나 율롱의 내슈유나 정마자스고 말이
1: 어 됐어
0: 좀디 편유 코레 나로라
1: 어
0: 포아 좀만롱게 세바 체닝의 내시 목부 내시
1: 됐어
0: 대수 상물의 편도 슉 첨부 유에서 송열해
1: 아 네 됐어 됐어
0: 다 단단 안주 도스 지대인도 지단이나 롱그 내시 단제인데 샥주 제제 두두시라 치매베 내신제 여러 가시
1: 제제제
0: 계시라 람사 투르드 마시야기 맨 슉침 부스탄비 있나
1: 어
0: 코에 가르치래 어 차 샥주 제 차베 제기 마가데 야부 소마드 웬네 것들라 양자 차셔야 하는 거 여러 와
1: 제단
0: 두두 딘제 건 만담체
1: 어
0: 제마도야 고 메시직 디 메롱 딘제 말해
1: 레슬레스
0: 아 저 고 네벨 두 스케치 인도 네베 바상 메벌 좋아
1: 제제
0: 통근 내시 대주 유다메 ngar menju kar chinyon yu dame shakju chinyon yu me nuyun men kar nenyon yu me cha shuo yu me o tuzu samlo basa me burda menbar yu lezat kechim burwa
1: wane re ta chetan nebu khaji ala nye liya suzo ya nyeshi khaji xe nungo chari sur chigdwa ane besan che che di wane suzu menju chebe gub yi nele kuy gyon shirai ki yorwa gila lezi lezi ta wane gila ta menju di gyurim di na nyuk zin khanjir ju na gila gyurim da menju chebe gita kwa gyurim jo yorwa di nyuk zin chenpu yu na gila
0: 다당기 또종 세스면도 그래요. 또스 또종스 다리 디나라 셰르기 랑렌텔라 또종 쉬어야 되다. 핀즈 뜨제고 왕기.
1: 어, 됐어.
0: 뜨데 가르를 떼어 버렸으나 나나주 받쳐대 자종선 얘기 면 주지겨. 자종선다 랑렌디다. 대회 그냥 간내죠.
1: 어, 간내죠.
0: 욕진 쉬어. 락제기 최제디 딜레 슉체고. 진짜기 체시 자종선 쉬어.
1: 자종.
0: 살을 떼셔 단대대 또종으로 봐라. 자종다 떼위는 또종들 랑렌 체대 유다. 지 캡대 슉체 차야래.
1: 나슬라세
0: 제라코 동유긴 내저로 와
1: 오월
0: 멘디

0: ཁྱི ཕྱད མ དང མེན པའི ཚུ ཞིན ཡང ངོ ཅུང ཞི ཅི ཅུ ཞིན པའི ན གྱོན ཡོ མ རེད ཆི ཡིན དེ ད ངོ ཅུ གབ ལ ང རང ཅུ ནེ ཤི དེ ནེ ཤི ཁོ ར ནེ ཤི རང གི དེ རང དམ རུང ཡང བོ ཅི དེ ནེ བེ སུག བུ ལུ ཤི ལུ དེ ཅེ ཁ རེ ལ ཐུབ དམ ཐུབ ཡང བོ ཅི དེ ན དེ ནེ ངོ ཅུ མེན དུ དང ཅེ ད ད ཅོང དེ ད རེན ཤ དུང མེན དེ ཤ རེ བ སེ ཅོར བ དེ རེན དམ རེ ཨོ དེ འདྲེ གི ཐུ ཅུ དེ ཁྱི mal she ma tu che ma tu che te zu le yan ji mi se kha du ga do tak ju che tu ne de de gu re an ta ga nan si ne ba le she de le mang bu ju ro ba
1: kha
0: she ji nga ke ke she tu men do men shuk chen ta ne she tu men do se
1: she
0: kha she ni men ki chim ma zam ji ge lam sa she
1: ni de
0: ma zha ma zha yo ro ba
1: je je je
0: ti nga na zu chung na kha she ge sna to wa sa ni
1: to wa sa ni
0: to wa sa wa da to ni ba
1: ni ba
0: te zu jiba cheche dezul deje meng twin che jung da de ya de ke chen bu le
1: la zhe
0: din de ne long ge cha de che ya da kana ji so ju che be ji le ya se ju ge din de ge la zhe che ya la so ba da de zu ko rim de da be de chi chang ma no ba wa de de chung bin na ne ta de men ju de da nyong zhen ju chen bu da ji che ka bu de de ke ma le
1: a ne le zhe le se da yi la de to jun la li en xie gu gu yu ne su su na li ya chen yong gu ru ge la ya me de yin ji mi ji bi ge men ga na ne de chuo le
0: tanda di kharesna to jong lang ne jor ba to jong lang ne di menga la de to na yak shu che ka yin sen di chele ge men beng an zu dun dag je che ya de tanda kon lu shu ne shi rong da mi rong ge ne shi
1: bo che
0: da ya jor ba
1: a
0: tin je ya go den zu yon che nga zu di cha dan de
1: de
0: an di ne kiran ge ji chele ge shi je ne jen yue ba men ba tin je jang nyo yue ba tin je da an ne ne yo di nan ne yo ya bo yue tin je yin bi ne ya to jong men jang bo ri du zu nga zu nang da ya tin je ne zu yue yue re yue yue re
1: sa
0: yin ne yak shu chung bi na tanda kon gi yu rim de zu ro ro ba
1: de
0: yin du an ji ting za ne gan de ya gi cha gen me ne mar ba men ju ge jo ge lam lu du zu ya wo yo ro ba
1: de
0: yin du an rang gi tu zu kon ba chi che che 아니 뭐 중국이 제조기 레그드 지직 창라마 노바 라 라주 멤버
1: 진짜
0: 제제 멘주 시도 이나 안 공기내시티 상물로 편도 숙점 배워 봐
1: 진짜
0: 아니 간주 삼자 제빈 내한 대제세나 아디 레그드 야가치 도기
1: 맞는데
0: 편의 야가 도라
1: 레슬레스 단 나리아 비게 지금 멘주 치고 중빈나 인짐지 알레 소소디 내시대야 규모지 거라
0: 한도
1: 멘주 지단대야 인짐지 규모 매비나 아니 나리아 그래서 비게 면주 제비네 고 구름 넣어야 그니 거 여러 봐.
0: 그래 그래.
1: 티신도 아니 아나 담지라 소야네 시키라니야 또쪽 그랑리 최고고 유비네 아니 내도 있잖아. 약수이 봐.
0: 아니
1: 기랑의 내시기 단단 내부 근데 실례 유미 내다 가르미 찾자데 다제지 하고로 하기라.
0: 그래.
1: 그래서 내게 주인네 조디 어 그래서 나 내도 제제 면주 제과디 어 담지라리아 그래서 근데 슈제 아니 내 심신 면주 제디 계신 버시스. 디네 그래서 담지라리아 양 근데 슈야 띵이기라. 소주 제베 제리아 但 류보야 슝매베선제 수보 교본제 처마르게다 저거시야
0: 제제
1: 저거시야 이 하지 있는 데 수보 슝매선제 차루도 와
0: 제
1: 디스그라기라 수구나 추베트 세세
0: 제
1: 진전제 처유
0: 충단 베드 쇼제다 믹스다 딥샤스그바
1: 어 디스그라 어
0: 제 다디 나제 왕키 장기 미셰멘 된제 담든제 멤버체
1: 어
0: 다세제 메트로 탄기 쉽나시 수보 차베선제 다난도 야가 차잖아 딩산 딘제 동아 지단기 랑 소본에 주칸제 유메 랑 수수 당베 샹와 쪼벤 도죠
1: 워르르기
0: 이따데즈네 하고 그랬어
1: 그때
0: 인직 대당 시즈즈레 마동아 주 칸네 쪼벌러브던 데 마르다
1: 지지지
0: 인직 망조 주도나 제즈와
1: 지지지
0: 티가라스 나간 주 베샤나 남두 이야가
1: 어
0: 야가서다 철룽
1: 철룽
0: 룽긴 룽긴 내신 당외 투저
1: 딘두디
0: 뭐 쳐와 쳐보 세든 땡으래
1: 어 러스
0: 당그르마도 랑 딱바르지 책과로제 정우장 동기 되버 봐.
1: 워르게.
0: 디카라즈는 치 님에 차부도스 님에 혼라 님에 차부도스 답세 딜라 차와시부도 답세 카라즈는 책과로제 통지 정우장 동기 되버. 디인데 미 바체 가래. 제르게서 다 메트로냐.
1: 메트로냐죠.
0: 통배 트레즈냐. 아니 등이 약 문제만 돕세제. 근데 등기 코너 쉬어야기 내시 망부스도 봐.
1: 워르게.
0: 대상만 롱야기 랑 고 어디네 주차르 봐.
1: 어, 러스.
0: 창문도야 가보여로 봐.
1: 제기라 따라.
0: 안 줄람니 베드 시르제 제제 게브던제 대야 제 여로 봐.
1: 워르게 게브던제 대.
0: 안 방단 제 롱배강 대제 직 저저도 최신 맞춤 같은 데 내주 여로 봐.
1: 제제제.
0: 어, 디인디 아니 가르스나 종디다. 어 어딘데 지시 주거 시행이 망부스도가 계속 뒤에 있는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디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미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캐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게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세상 탈비도 회
2: 아니 두고 온 게 진짜 봐. 뱀띠기.
3: 아니 두고 온 게 진짜 봐. 서른산주 이.
2: 두제기 수군뇌라. 이게 김상 카토도.
3: 두제기 파마분실라 둥게 됐네. 마오라 제와네 바쿄.
4: 제도 내내 표정. 아주 파이니.
2: 독삼삼고 두제기 뇌도 마주.
5: 신비랑초. 두제기 고스 마주.
6: 아주 냥도 두제 까네.
7: 你做不做总有去土贼堂卡切地厕所了接着去
8: 巴拉森尼拉这金大村的这下巴拉克拉平这是呗
7: 呀我们得说了巴拉这里来个咒语当然我们来你不住
8: 巴拉这里爱去搞人这里爱我真想要去哪啊
7: 是巴拉这龙华人

0: 차샴다 수수 디 냉가 크디자데 토난 최고야다 딘제다 개침부를 시작을 봐. 다음 딩안주 카레 등기 녜데베 데미디 베데네 춤부를 봐. 다 디나 동문에 자차고서 수도다 탁수 세단데 레문에 고르베디 대차 50지도 나가란수 우유 초안나로 수리하다 단다 지조간 리제시 라무친별로 춘주도 줄봐 로춘도 저 투베네주 자차고 디그스드 페이지 메스를 시작하래 고교도 줄봐 남산 리군에 비 인제리 친구도 이내래 인데 나와서도 콘소야다 갤랑아 난주 님마 뒤럽스메베 두두 영안주 로춘주 제지조간 리도 좀 뭐 안저 투베 구치 안저 투베 레로 안저 투베 지초기 크루 줘봐 다 단도 콘조 투베도 좋다 베 로하인 베스도 갤랑데 나와도 왜
1: 디 슈 첨부 용도 전화 슈 첨부 용도
0: 세상 안에 디 겐베르 봐 님마 다 대상기 로춘주도 좀 안저 뒤로 드리려고나 언제 세종 아 딘제 딘제 내 수토 투주 폭도 딘제 중스도 세월에 안다 지구도님이 응규정부 제도를 많이 그러 봐. 안다 빠르신데 구도정부 응규정부 제모도 배수 제한 심제 여러 봐. 그 중대 부대. 진짜 윤도정부 아니 도와 마시랑 시도와. 이만 안 줘. 그래서 이제 제 돈이 매 배수도. 다 도정 안 줘네 심감디 십지야 칼로그래 응 근데로 그래 딘제간 두시디 말해자 하마고 그래 야능을 센도도 저 보기 미도 중문에 이제 매브래 다 야네 직침직람도 저 단다 능신 냄부 매브래 가지래 겨라다
1: 나레스 바다 디토알리아 직 가소르다 간주 에 대장비 천난숙 진부 머중배 터네 간주 믹든에 교치침을 봐 다 교디 가르친도 슬라빈나 직 초아진의 샤빈나 다디주 상초 교리 슬랍초 베네샤샤나 미 지조간다 레가 카리 제비네레직 투수 담진체 우리 세지께지 저말배 알다디 다디 초진의 셰비는이 시비지레 다디 지 개침부지 레 가르스는 안 지윤의 삼담는 안주 미메지스니 데 체요리 르와 딘데 인두스네 직 투수디 촐라던 규어 마리스 다이네양 투수디 애니 촐라 마담 체제 애니 두수 준준 체비게 가르쳐오래 세주로 말다 가르쳐도 체오래 세상아 직 거브리 딘데 삼딘데 땅기 봐 다디 벤처선 던데 게임원들 나선선 안 주소도 디 스타치 미두스테네 직 딘산 하바 준주 때네 냠도라 질데네 동부 열세게 냠도지 냠달라야 메덴조 아니 두수레 다가조 직 숭즈마 슈데네 직 딘데 초진의 신의 딘데 책이 열상도 그러와 아니 초 전신의 삼담에는 내 나라가라리 땅안 좀 내리 가르치기 위해 로존 지기 위해 내가 지기 위해 잼 지기 위해 미드 게시 아주 털도 그지 닝부스네 저도 아주 춘이 지야디 디기 있으니 고요다 즉 시딜 행자 좋았으니 디 캐지면 쉬브레 생각하는 거네 시합이 내디진다 내진단 나로리아 직 시딜 행자 세다 데딜 헐으세디 내진단 다완 나로리 투수 템진다 디제 내디 둘셰기 투수 템세디 내디 정 말이 쓰면다 되죠 다이 내리 디니 방저 스티브 있는 팅사 직 저아직 투수 템진 채우다 세디 안 담으셔 아니 아니 슈고 아니 공산 랜스네 아니 있는 게 르르 제슴상 기 르르 세디 겨도 마자 잘아 차대도만 제선 디르스네 다 디기 세디 아래 삼는 날다 단다 단다 야면에 드링이 님은 날로 네 심리야 기나 매비네 네 루블리야 대부 매비네 봐 루 데심기세 단다 매비네 제마 제마 세들이야 나 지금들이 이 지금도 돼. 좋았다가 저도 슬레요 브바. 지산 팀들선은 문에 단다 스녀들이 아직 루데어도 심기스니 유아도 문에 진행한 주진 단다와 놀디 개침부치리 찍우도 상부도 다이내는게 팅산 지조 경영기 직 초연 저드 뉴르부차 인디네 제제 아니 직 삼는 놀로리 단당 나수 달파데어 단당에 되주 담세 채우는게 빼준 채우는게 무사우리 아니 로이츠레스는 아니 아니게 깁샤 제제데 삼상 디다오디 페지 슈크 침부지 매드었으면 찍 재능 아래 저바리 이네 인게 룬디 제베 규림는 미망부지 자네 깨지디 정신게 두스 고용기디 다 초진의 시나 딜리아 템보 요리 조함이 다이네 초진의 시아비는 다 딘제기 베티 체체 춥춥다 찍다 허르르슬람나 디마리 간다 베 응암자 좋았다 응암자 응암자 저스나 게데디 저와 제베 제마기 디기디 근데 지나 아슴사스 나랭군에 세네 니리니리 나로 그 대화디 제마 디기세 니리니리 나로 요나 따 요리
0: 어 님지리다 투츠가치리나 콤비디 야고제 보야디 조멘부체 듄기 직 테제 조고 유베디 조체디 엔 테테테제 시고 가르 테브레사시
1: 다라 다라
0: 인제스러지 다 쿠류 딘제지기 나로라 아 미초페지 남자 차브르지 림신 차제 다 탱기니에 슈야기디 두아딘데 시운도 좀보 어느 간조 만자 차야기 다 디지거바 규림제디 인제 멘조승 거 라이긴
1: 다라 나오 다라
0: 남자 차브샤 아니 남자 잡사의 차는 아니 미밀이네자 직시다 직침지게 밀스네자 저와십주유로 봐.
1: 저봐 저봐.
0: 딘제 차우로 핀데 차마 딘제 차우로 딘제 전직 지르 핀데 전직 지르서 멍구지어로 봐.
1: 저봐 저봐. 따티 벤샤샤는 아주 녜마 녜마 임베는 아주 보고 준주거든 임베네 따 되저 따야세 주저 쓰시라 요 말로 하지. 아니 자가 얘기했으나 세데 아니 가마 지지 마마 샤스나 세 안다 되저 아니 남팁 시르거리 감사도 말이 이니 링암라스 되즘 요 말이 다이나 아잔자미 데딩에 마케지리 다 단다 임베네 곧 되저 고 주저게 되지게 어렸더니 다 제시 망부지 지 그게 니리니리다 아니 둔다 메롱오레 다와다와 체지지 수요세선에 다 정신있게 그래지 그 가르소를 말라더부지 그 추 소소 디젤 디 디젤 디 디젤 디 드주다다 직체고 직 들이 차대 알아 봤대. 다 남상은 좀 밑에 두자리스 자원이네 랩도 말이. 다 원장이야 미개간 마지 법제 삼다인도 봐. 아니야 그리 아 딘조 제 계심을 다 이네야. 배디디 자자자 배디디 추 소소 메즈 칼 교르주 베인나. 다 도도 튜니 소소 거야 디기디. 아니 자그자그 말에 사드로 단다 단단 이런 일이 나로는 디기 디갈에 가고 자 되어 봐. 등암 자다 직 딘데 랑 나로 조고 주잖아. 되니 직다 제마 세디 지단 거리 아랭원에 세네 딜이야 직 디다서 직 교육해도 안 돼.
0: 무슨 전에 랑게 선배나 다 녀녀 다야 치도 디 티고 봐. 아니 직전 다 지린 지린 주도 문도 다고 캡도 와.
1: 맞아 맞아 다 맞아. 맞아.
0: 해기라서 로젠데 차샤미나 단도 구체를 발리구나.
1: 이게랑은
0: 이제 능기 결란이 디도와디 거세 되다 결란이 님마 뒤럽 조수로 사제 세송. 이게랑은 이제는 단도 니에 된데로 교심도 가다 대상 로신주도 저 칠라 차다가 암자 차보 어저와만 부딘제기 구류지나 레베서 두사죠 봐. 디 근제도 결란은 이제는 다디 베란다다 뎀도 사실도 야면은 잡으르스도 야면은 결란소소 식수 근제도.
2: 다 겐라 겐제스나 겐원절라 탄데 녜마 겐라키나 주기 숨겨 녜버발 키나 중근데 녜마 디기 시브레샤 숨기 난절라 다 탄데 투즈 딘제 호르 삼라다 얘기 투즈 다 근제스라 그래 지 소소 삼라 겐라 숨문나시 오다 주고사디 다 하코야 요 말이 나르 소소기 데 탐진 체제다 간다 드리 니미직 디기 중네 중벌이 있어 딩문에서 삼라 딘제 용고에르발다 딘제 땀으로마 아이 내가 간주기 탄데기 지조 그 조당다 간주기 쿠르요다 딘제 삼등드는 봐 지당기다 나르네 쯔베 로춘주 망부직을 딘제 그 삼로호로 땅에 디데이스 마샤 카이즈는 더 직내니 직 레게버를 갈소를 젠즈 침부를 봐. 아니 내니 다 다르게서 럽저 침부 통교 망고 딘제 요리 직 레가 이내레 체 카루 카루 주도 와. 딘제 인주 좀 봐지 칼로 다 로춘줄을 렁고요 딘제 뉴슈 직레 용도 좀 봐. 간절 지단게 다 딘제기 직한다 아 디슈고 디체 디슈고 디체가 야 레가 컨제스 야로 저거도 아 직 소소기 레고 나로 직 구제기 틱따단 컨제스 야로 저버 치고고도 카이스나다 딘조간 걸로 젠저르 봐 아 인제 인도스 바직 로친주 망부지로 디 뉴슈 주 챔부시부도 아 딘제 손자 겐제스 나이네레 갤라레 딘제 망부 투나요리 카이스 갤라스 심캉 레가 나니르 봐 직 딘제기 다 가서 간도 쿠부 체다 주제 아니 지 수수기 디카레 심나로 디 심하도에 서로 체제
0: 마이기부
2: 체제 로망부들 하는 간도 개개 있는 유유 숨으로 이제 기다 딘제레교 망부도가 체장 디 컨트레스로다 나래기 섬주체는 간주 삭바도 간주 단다 럽점마 퇴교 그 부분이 제지 나 지조 디간 레스나다 딘제지 나 수수 염료 치고를 아섬 당분에 딘제지 저지지 구유스리 가이스나 망체지 아 당할 럽주 된다 아마 랭가 레가라 기상 레섬 그 이기르바 당문에 디기 초 뭐랑 크루 딜레드 좀 봐 가스칸네 뉴슈 망부인 거 봐. 직 레로그 버로 봐. 구지다 수수 버로. 에 야만네 레게기 직 수수를 전다 매부 체제 직 치모토 베기 딘데 내주 망부인 거도 가. 딘데 홉티컬 내주 딘데 망부레드 좀 봐. 아니 수수수수 알마딘 베서체. 아니 직 셈마디 버 용야다 딘데 내주 망부인 거도 가. 세상에 선불라 직 간주 롭제 낭로 이네리 케시 딘데 기타 직 챤나 롭제 챤부 딘데 US 그리 나시라 하고 메 딘데 직 간주 롭제 이네리 야만네 직 간제서 왔다 당부 지조간의 공부 독습별에다가 수술로 직삼로 처지 연구에 개침을 하셨음 게가.
3: 지조이 토네 디루리
4: 소아이 우시 디나세
3: 수미기 센터 디센터
4: 듄초스 구유의 꿀맛이 반대키기 센신부디니 편초 농촌의 진료코 별개 농촌기 모체 조린 시대 초두 조린 리체시
0: 기라 단도 숨베 감면디나르니에 낭튜니 시두스 주투주
1: 나
0: 갤라게레 디골 단도 직송로나 직디리샤 양라 단도 기라 순송아 알레 삼디 코기 납제나로네 롭데나로 장군이 그 시지디 르베 지라
2: 지
0: 예산바 다 텐상의 지조디다 체제
1: 나래
0: 지소가 레베지리아가 디나르 촌에 근데 치고래서 디 니부디 레구기 니에잖아
1: 지바
0: 다 아잔잔 랍트 카지 레구이 그바 아니야 단도부도 고교도 좀 나야 시라면도 땅아래 배지 디 저의 구류디 진주실에 매산 제비 인기리 그바 아니 예산바 랍트 간게 레구리 승비
1: 나래
0: 그바야라 아니 지치야 단디 길라 숨베 니주지 니부디 길라 다 로신주도 좀 내수 딘제 투 빈제 투 치도 좀 뭐 폭도 중치도
1: 나래 봐
0: 안 럭스수래 럭스 초고 처음
2: 능미지
0: 초고 처음 원래 내수 딘제 투도 럭스 수래 능미만 쉬어 하요
1: 말
0: 다 능미 체자 다 콘조야 뉴슈 딘제 두 아삼제 삼시 치과 딘게 삼바 개침을 했었는데 다 시부지 돼야 능매미 칠레 계제인데 말봐 승강강 능매 능매 장아름 주 개말봐 시부지기 아치 카메라랑 되게 강해 하고 계속 너무 돈내려다 카가사 대제 대갑교치야
1: 나래
0: 딜레 독디 그래 딱 빠르 지식 시에제 이기서 딘제 전에 아니 닌제 복도 니브르샤 안돌레 난네 준비 복도디 태외 체성비에서
1: 맞아 봐 제제
0: 견하잖아
1: 나래 다란제 단도 남은 이 숨은 신지 뭐요 좋아나로 레드스네 내주 망부지 땅안 줄 갈소 그랬다 당연히 진이 맞네 간다 당연히 제 배준 제구 알아봐 딱 벤체잖아 등산 게 전주 알아봐 아니 지금 레슈 그 강에 미다 미바라 저외 욕진지 다 된대 인도스네 문에 장내 직 에고 알아봐봐 참 쓰기 어렵다 땅안 줄 뒤 땅아도 무슨 땅땅땅땅땅 저거 동구 이제는 소소 땡답듯이 경우 맞아랑 저리 니만 디데리 쓰지 르르 지지데니 딱다 용구 말바디 세상디 인도잖아 에 직소소이네 직다 고지조 그저다 뛰네 되네 딱 배전 제아리 저바직 디주 맞아랑 제리 에 다 인바 있네 양 디 배전 제발레 제다리 배는 차샤는 게만 있나 안한 줄다 컴온에다 레살이야 배냐주 요 말베 콘솔랑 하면 되네 담비지도 Kali kali china lhasa lip Chechei tsup tsup chena lamda ringsi yori saadi Ko Dogu orta rwaad Lhasa lip wadi yun zane taa Komba pion dhore, rizha wore, chukia wore Rwaad zane pete Di yore Taa ina yaan chik Ngamja ra chi shibu chi chewe ina Rwaad tsaki tsaki ra shibu chewe ina langa no je to siri deni chala le siri deni ya yun mil lung den siri du si zane en te zu de jo kha ga su jo re to dwa jo re yin mi jo re ta yin ya na sim gi ji ji ti si dan jo ma re de gi la su ni ne sam le na che ti go so ta ti tsig tsig chi ya ta ta si ma re kan da yin ne le chi ko kar so re ta gi le nyen bu che je ta rewa tong par chirchi ta nga ma nyaje de jinga lhesa lep shuwa slavi na di yuwa yuwa ma rewa che san ku bezun di ku nyugru isi rewa ta nga zi kuna gyun tuni chiya di kezo ina li sim di pa zi lo lo che che sha tuba chiya ta di kezi mo shubi chire ta di tanda gyan wundru la ge sun sim so tang zin si gu warwa ta di

0: 야즈바디 지금 또 심디 샤마도네 구유 가발레 야고 진데 코카스르 남다 라니다 심접소니디 튼데기에
1: 베스스 다 갤라 단데 좀브라 티산 차긴 야우리다 넘규메 깁시다 독제 잔제 유비네 가르세 공산단 제르 주요산 대산 공산 문구로 받아
0: 그렇지
1: 장만로 공산 문구로 받아 안디 디바 유고르스 친야 타른시 유고면 내가 간다 좀 가세 제대대 디코레 쿠류디나 로고르 스킵제 르브제 마 미신다 시라메스실 이제 다 테블람 쇼도 동아 이 내래긴라다 대산 카바 뒤르 세델리 내체 카바 두 링뉴 카바 Rāngsīngsīng kūkū kūwā yu nē lē dē Kārsā chīnchēn dā, kīlē chīnchēn dā dē nā lō nē Tīng sēdēm jī nā lō dē nāmsā yā chē guyā
2: Rī
1: Kūngsā rī dē lē nāmsā dā kā rīwmī jī jī jī kwā yu Nāmsā dī gāng jē kī shū Kāsā jī jī jī gī lē gā chū bā dī shū gu dī kīndē chē sō Dī rāng gā tānda nāmsā dā kā chok tōm rāngsīng gī dī nē yik jī shī tī jē gu shū
0: ラジだ。ここ先生、靴かね、首はめちゃちゃ。ライガラ。ディリデュ、ギャラ天気送部の人、じゃ、チェルドがミスにやった。キブチェンやそしけぼすんで、たんで能ついてて。キブコルメブチェだが、彼、クスミンドアサベのし。ラジ。うん。ちゃんてんでいんでじゃね。うん。ね、全部チェンだ。チロギたちこ、マラジね、ディクシジね、だこちぞ強用でちゃでやるわ。だてず、あんず よだんとまらんて。だ、クリオチェミシュキンコルチャス。そうそう。で、こ、ジヨンコルてんでチャス。だ、ていんですね。だ、ダンバチグランよで、カツオロジ。チ、センチ、クノジドクマ、センレルチャス。そうそう。ピギだ、ティギュアルテナ、チ、センソタグランゴ、ロンチビナ。アニ、そうそう、ニングユアギョルチ、ウヘア、ディレルチャドルバンティ。アニ、センチャレヨングリ。だ、いなやん、やん。カツモグ、カツエグチ。
1: 지로그 직누주 요베네야 심들 르르 전에 제 요된 교실이야 시 오늘 베트치 춥주나로데 양 심들 르르 제제제 디 요된 교실이 디 좀 오늘 비즈 망부여리 벤차샤베나 도담글 레가 진단 길라니네 도담 레가 난 교리다 아주 등산 직고 갈소레다 직 에 계시게 난 가서 직 릭주 미네 된데 소소 초하고 만냠주 제윤도 전에 탑베티
0: 동거면도아 아란주 직 수수바도 때들은 초통해야 돼. 어, 다 가리 내지. 어. 다다다다다 제고야. 네 자작보. 아니 직 대수비 해 봐. 저와 직 남자 해 봐. 진짜 수치. 능주 진짜 좋아해. 능주 있어야 돼. 다 벤처자 안주 때문에 수 때문에 수 통해야 줘 말해. 니리 문에 입에 수 동그라. 야 삼려 하고 저 단지 때 아, 때문에 레팅 문에 라는 말이. 이 좋아. 좋아. 뭐 내주디다. 벤처자 안주 때문에 때때도 댐디 문에 라마르바디 이거 이제 니름 임베네레 아니 니름 그 문에 소저데 니세르 문에 마르바 다 안주 단데 니지 토라나로 니즈 망부제 생각한 게 중로 망부지 있다는 딘소야 규모밀름다 버스가 왔다데
1: 걔가 단데 소야디다 배차샤빈 추구지마 덥겨 러비네
0: 답교럽디 소소 라베간데 바 페도 페메토 딥다 개체슈 디르발레 엔 디치 추타문 안 주도 엔 비게 디게 디 담럼바소네 딘제기 차고 쳔블라스 개요 말와 다네 남자 제비나 다고 예고스데 다고마 예브제 엔 진다 오 미톤 베사르 나 구다사 슈투 시르스
1: 베스 어 당고 자게 그리
0: 좋아 최선 디 코레 유피기 뇽저디 이 조마리 소소 심나로네 뇽

0: Pigil danger, so the same knowledge in your chicks over what did do to work every
1: did shagran, Maregia, Tadanti Chebin, Susugi, Rockbota, Cruyo, Kesham Shibusha, Pesasana, Rockbot, you said Mirangita, my ditch home, so my puggy home, so that Mirangi says it in Araba. Legune tick singing, a legune knee singing, and the midi dirish and a joke did he is loved. They do some. Narasus Lungamja, the menele, run singing gumja language.
2: He meet a me parge dear by run singing, pass with some sheak to see.
1: Oh, Paget in the shooting, I let in the chemi onge, sometimes the tickelag swing at the sources of some malema to teach. And the six sources of Betas Nangata, Joachi, and me joke legs in the oh, did in the shooting, I had chicks in the dinner cheese cigarette. Then my dear can just bear. 동아띠 마용 뭐 괜찮지 이거도 수수수수 연구 감자시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요. 어디 시블 얘기 세상 얘기 두 삼당도 좀 수수 쿨유다 럭블레 간다 라시블레 새끼라. 지야 배치해서 나 안주 견제스라 년보 견라 년보 두 삼당 중에 감시지 대두 좀 진짜 쿨 연구면 도와 간다 지 파. 헬레리 총수 아 삼삼리 다른 님들 다양 안주 잡아 잡다 이제 지 시에 대해서 뭐 김장근의 주제, 사장근의 주제, 야만의 레게의 주제, 망포지지 근데서 러그랬다. 안주 인지 네거티브 생각을
0: 말이야.
1: 독 간다 독주옥이 독이 짱짱 러브드에서 뭐 수술을 개미네네 런구. 지금 안 이미지 딘데서는 간절히 저거래. 아 아니 레군의 비스는 아니 내가 가와치야가 저런 이제 수술 틈에 보면 감자 레제. 아니 지 근데서 러그래 세미 주임을 도피해. 아니 런구기 간 내가 망부시 그래서 노래 딱 하나만 쌤렘제 치도움도
2: 쌤제다 이구나 주자 하는 거 유기 내가 탁수 치도다 이게 연치 치도 각부 채우고 봐
1: 갈래
2: 각부 채우고
1: 진짜 어 딜링 예선부터 수수수 록베 딘데 람넬라 어 록버 록버 링가링아리 디신데 메다 딘데 딘데 간다 내 주 파주 디치 수수 야우제 님시 제 수수 냠보 감자 딱 간다 마치 예디 개체 브리세서
0: 딘데라
1: 디기 야 나 나를 슈킨 세우티기 남주다가 미 자만저 요르바는 가 놓치로 줘 가부르 봐 어 지지 지도 좀 내주 망 언제 연구도 아직 섬유고 등문에 섬유에 대해 매뉴얼 된 제일 고구도 와 이제 유튜브 좀 소소소 섬유에 뭐 돈나 소소에 간다 강점내 지 섬 감 때 매교 된 제 차에 있는 것이
0: 부터 알아 백기라 기란 다도 공수한테 변사시 내래게 소주 말래 딱 내래서 딱 진행아 소소라 안래 된 제 섬 감 강에 전부 중요요를 녀마 니네 다 지조 그지 기도 냠뇨 망보지 그냥 살지 딘준 땅아 디츠 아 다 그 갈소래다 아 다 미메즈스냐 딘레지리 네즈 딘데 용스리 아스 땅기 길라기랑 세약직 테티스 저 말베 디디즈 여버체제 땅게 단다다 생만 루디 레가 지요 알바 디만도 체기 녜손데다 룬디 초조 찍나 로레 알람 초조 체가 조시 미 두게 그냥 연주로 봐 아 딜레야 찍 냠베 쿠즈암 체네 되게요 말이 문에 그직 삼시다 당면다 직 딘데 견두 지도 그 제제 직 년고 딘데서네 딱 내가 당기 돈을 쉬어야겠다 미메스 스니에디나 문에 기도 재미나 존다 망보 준 거 다 직 양마다 보다 직 가르 직 직 내주 잠에는 망보 준 거 다 된소 양 직 되주 간산 직 제일 니름는 시제 아 무슨 디 삼도 디요나 벤차션 김산지 나로 림베 있는 다 김자노 롤리아 다 미숨시 지여베는 다직데 소아던다레 미소소소 레가 지거레 단냠도 양직도 소고야 다 장도 지거레 직 요마르베 다 딘데리아 다 강부 쪼고제 대대유미네 지게 아 다 견라멘도 삼삼삼지 지 다 편에 나면서도 남자 슈부지 라두라디 디 그브리 갈소르 다 편에 나는미 군중 개진 뭐 쉽지 단단한 리로 있는 당한다 전에 다시 두 해를 쓰더라. 다 딘데라 매비네. 에 제대로 장 세드레 다 지금 난 장마지 되고 계신 줄. 다 이내래 알레 람산도 씩 타주 제모도 딜 때네. 남자 쉽지 제비네. 피기 강부 즉 생생제 대비들이 수수 쌤 생생 좀 녀가 쳐서. 가서는 달래 파 던제 레악신다 제가 주즈네. 내가 내가 다이네 간다 답게 나 배생생 지지 자유 있음서 최장에 진짜 고소선 받고 심 긍앙접다 직 된수 아 다 강로 맛이 찍고 남노소를 주어래 아니 찍고 갈소래 또 새야 자수나 또 내도 장마 쪽으로 로도 치다도 경우 장마 체제 아니 내가로 된도 소유도 또 양권다 또 소도 기브르 주어래 세지로 다이 원장 양 你们大瓜顶的前途呗，你们要嘛的？但前途都不一样，当然都要抢，给这个嘛的，这主力谁抢嘛的？最后我弟开钱不得下，但阿江这样的天气，这几年不晓得顶的这里开呀，这还没你们这些涨的嘛，这你涨的嘛，这呢，多年都干过了呗，咱们这下边呢用过嘛的吧？
1: 是是是。但第一个了，俺叔叔，叔叔了。前边那就是穷了。嗯，你妈俺我来，他看着叔叔妈通了吧？你这个俺们家小两个月，这个两个就没事啊。他的穷有呢啊，俺妈通上工作也不钱有呢啊，什么的。这叔叔什么了，头不松嘛？但我那时候，俺这起码年不是吧？给了。哎，那俺这也怕给你最多没痛苦的是吧？俺们家小两个月，这个。他顶这就是，俺都第一个的，看着说他长着钱了，搞不起屋了，然后嘞，叔叔妈他那里边的，那行长嘛，姐姐第二个年的人吧，但俺给修电梯的，俺阿家，俺阿家从中，俺妈顶着长着搞不起嘛的，没啦，说七年前的钱，七年前说你有谁的，但俺今年不得呢，姐姐阿家什么人能顶着啥？雷大姐姐也用，南山抢不到的。头发拉光牙光，顶这差的
2: 是。
1: 不，俺你俺人俺人可是我那三十多，我那俺绝不是接触见了。所以当俺每次顶这工作当下啊，没人被他长么几过年没过年，看到没人是拿顶这差的是。哦，俺爷老家第七个月啊，三十就没完了。顶这差的话，俺其实这而且当俺我那每次被他顶这说一下，三十多岁就俺人俺人绝不是不接触啊。俺其实俺底下工作呢，大家都是来大街道，被七楼踢住。但是差钱没有什么，实际上没人给省到了，别的顶这人工个顶这七过年的这钱是，但俺这个买起七过民都是那个，这年嘛投不起去。啊，俺这地通的基本民都了不起，别压力不到，钱不到，头发拉光年的年的。没人给三轮拿到了，看到他俺来个的七个月啊，得买钱的用个嘛，看到没人说是这年数结尾的动，就最动不的那个，他们这些等个民都啊。
0: 对
1: 对。其实肯定是老的，俺个狂了虚不能行，我那。俺就潘兵家的米仓机，米的派出修电梯的开钱不是不是啥？但第一个了，一个俺就一个瞧你嘞，修电梯有哪个？
0: 他
1: 本身是多个干的嘞，俺第一说的这，但听说刚刚俺妈俺的叔叔，就俺就给了洁癖什么嘞，俺就长毛搞不起钱，听这个干的修电梯叫做俺妈，而且俺这可能买的，他说俺这就是蒙古那什么了，而且当我那米吉的狗啊，听这当下啊，俺多个了啊，三三二十多，
2: 给了送下地吧，农民那嘞，但是我的就要年产呐。피기닝제네법지롱야닝것도와딱기라순데더나춤부르바네겐베네아자닝제딘제치기삼제다체산더나무주니에그제다그제를와이가다디테일양은수수수디나롱부이는아슈긴데페네춤샤나랑아래디네겝아삼야게시네미신다슈긴제든우즈라니슈긴딘제제샹아군추당국이네문아팀국이딘제구고어리르바게라
0: 나르바나르다강세지데네직고갈소레俺做编组织辛苦的，也表示伢的开诚布公。但人家隔壁人听说这个多少个那个同学的的用过药了吧？但听说开了姐姐用过药的是那边呢，同门生对嘛就不是这样嘛了。我呢，但俺做其他听的奇怪的，我呢记不着几样呀，这都几个月了吧？但长着几个月呢，这都读书几个月呢，这都做记不着几样呀，都打了几个月了。但隔壁俺嘞，这的同学有，并且像呢。并且还是那前辈呢，确实技术方面的，国内如果都这衙门的特级喇叭子，这个衙门的参谋的这个这个衙门的地方子都是略略些些嘛，带着米的米把那个指望我那些叫嘛呗。这里呀，国境是不是速度啊？大家在天山人呢，看见你啊，你卡巴的车多啊，
1: 对
0: 不对？别别给些些人卡巴别个这地灵神的这大姑娘带的，我那下子。제상딘주양직고가르소래다네당기주야고직능주다내주니바라리아디스축시용구아레성도나로아직니주문에드가르스라베나드바직디스디스디스타마직베소르장장다두도제모도베소드나직디제손데요세르다디용즈미르바인타니주문에드가르스나장다두도두도제토나야고쇼지레다이나참참디스디스딘데제토메베네야야디베디두두두두지야기체도미드미바라저와디에군대마요바미셈난시디링자메비나안디야삼당과지리와가리체도디치기요레스다디수급수수 우르스탄제 삼루 야고체 마담비 나가다 님카세 친수 녜산다 님보 무간리아 아니 무지다 바 줄고유바 먼저지 강베 줄루냐 된데다 제네제 더 피게 문에신디 퇴진 기급다 기제 미시라민도 대자다니 스케임들레 아니 페네 리미지 간야스 제로 더디지 노르사브르스도 저 지글머리 시즌에 아니 니살로 뜻 남자 시주주
1: 네시
0: 때문에 디 찍고 누가를 간다는 소리 찍체체서 주부도 아니 처셔보세요 처셔서 이게 너야 양자 찍게 아 이게 미겐라 야부스도 다래 그냥이 저 안다디 담어 그게 추고 가는 게 로봇이 근데 로두스 그런 미 그런 지 가서 다 샘자 걸었지 아니 미시우든데 민도 안경에 다른 램다 나 감지에 고마서 다 들려서 와. 세세. 안티게 나 차는 차잔에 언니 계셔죠. 당연히 안 하니 안 달아 줄지.
2: 감자지.
0: 아, 네 겸네 대년미도 이제 겨우 지수스는 스님도. 아니네. 언니 봐서. 게임을 하지 쇼지. 문에 레메스메 대년이 게임는스. 근데 삼돌이.
1: 참지 정국 이제 레용기. 남자서 마체 삼네.
0: 아니 직다티 니자로 되듯이 남자를 쉬지 틈이 뒤주 샥샥샥을 채우려서
2: 지게지 쇼긴 티고르 봐 아니님도 레가도 지가
1: 친자
0: 나 디지 30 코스 맨 딕스 스테제 야 아니 문에 전에 제블 미니민도 얘네 저한 구미도 많이 딘데 제고야민도 아 세상에 미스니에디 지 가소레 지 심소 등진스니에디 거리 얘네 데리지 매비네 디 도와디 맞지 다 계시 응응 거야 주드네 직 디즈얀직 노야 손데다 직 요세르 손상 디급 디즈는 디 제토유나 네즈디 베지티그스 직고 가서레 낸즈라야지 용과야지 민도아 때문에 쉬고 산단 쉬네 하고지
1: 당도 경원전라 송이에 데모디네르 바 당아리야 나레기 그래서 다당 송머를 딘제 돈에 딘제 순도 총수 다르케서 임능 아주 로 춘주 딘조라 진내 레가 체 카보르 니네야 레가 로 구급다 녀마다 챤 망으로 친구를 봐 만주지 어 디메네 레야 레신다 니 스버 봐 디 인도 좀 방에 기타 만주 랍저 이네레 야므는 간주 김다 이네레 딘제 순도 총수다 만주 도 송예 민도 김다 망부지 개요 말에 레가 디메네 신다 시체 초부리 딘제 망부 송도 다 진내 챤 디 근데 부르 샘소다 야부르 말 니네 챤닝에 섬불라 다 근데 슬로르 니네 수수기 레게디 치토보다 바케 토비나 디랑게 준다리 섬기 니네 레게디 랑게 카바 노구도 야마나 근데 시제 군도 당구구도 근데 시제 디 용부치구도 디 니네 섬불 총선의 수수 준다리 섬기 니네 디 디레 도디 근데 슬로르 간주직 남사 마주네 케요 말이 제부겸 신다지 니그리 시에 디게 섬불 nganzu lo chunju gi samlo dangda mangbu chil gyundo thi ru la kai sin inje samgi o leg de mene ke yo mari nga de ba jine khanda ji ni gre khanda ta nganzu dan dar ke sig ral chi so ya gu re nga khanda nga to xin ni thi gi mari se ji yo mari be o din je gi ta dan su ga che zang ye samlo nge la su su leg de ta khanda chi to ba da ha ge yu rin gu chi kyo so na di rang gi jun da re samgi ne ju leg ji tan ba da lam sa nga ji gi me nga thung gi si ye di gi jema ra lega jil chimun da ra ne ju di la sig ru ba o di nge sam bla da khanda nga ju lo chun ju ngone chen gi ndo dang gwe chri sa sam gi
3: sen cha la ji chen ne kiran ya gup gup la me gi ta gup gup la yang ka le ka be ne chu din je tu yu gi ri nge sam ba nga den den ka nge den ne ju tu ri san be nem gyu si ki bi ne 철롱지기 뉴위기 천잠탄 양나 서도추기 심심기 장차티 정이 소소간 정이라 댄댄 진토부지 승비 체자 나난 순냠토 소소소소 이치나도 디링리 생기 십시 단년 난케 뱀블라시 생글링게 미군 기응의 미경에 쓰야니 미군 튼 라와타 미군 년가 치루 침벌에 중외 의미경에 기리지를 쓰버리 안주 남샤 균도 통배 의미경에디 진에 된자 주 남샤 도미도바 니네 된자 통고 가보다 고타기군 치미도바 숨네 미순직제 차창부 미바 시네 미순직제 초라시옵다 야면의 폐미도 요바 안에 캉벌 미발라웨 규제제니 제수치야 조네 미선랑골 기도람 샤통미도바 듀네 양라타 최미소기미는 능충쇼바
4: yene tama t

0: Artu Jumba Mase, Chongzuna Chagan Ta Chugan Guzi Chongan Jian Zuyubri.
1: Tasun Tadara, Kimzang Rerine Mang Yong Nimjun Para, Chuk Chuani, Goring Chibata, Singa Debani, Soda Chiba Yin Sibi, Pubchakwe Gajatina, Wichang Chongzi Yumi Mixe Ki Gendita, Miramne Mirapare Junjin Chibi, Tesim Chuyu. Wenche, Tasun Ni Kadur Tang Kimzang Chambara Chibi, Rangdoji Chajuji Yimbata, Taja, 계급도다체종주기록주명위기 Saja Pautong So Nang Shusu Jungne, Mangzuo Ki Bobara Tamlam Junje Mebara Gyachir Dangyu, Chongzui Dang Zhibu Yi Jendom Tang, Dang Yun Ki Nichi Bedun, Mangzuo Ki Gyajam Ngang Shubache Chebe, Le Yu Ki Lene Rere Tang, Chui Jie Rere, Jie Yi Rere Jie Changma, Chongmui Peiyu Zugzui Nang Shubatang, Pei Ye Ki Kebo Nyamju Chebe Shibze Shiten De Kyuryu, Mi Chi Ki Tanzam Sungwane, Chongzui Yung Ki Mi Changme Tanzam Targe Dongwe Paratang, Kimzang Rere Chuk Chosane, Mang Yong Ki Nyam Tu Junbe Diki Denbe Kim Si Para, Weijang Chongzoro Ngeri Segui Ki Meguru Mang Ji Ki Chongzo Tang Butang, Rang Yong Jong Ki Shibye Chongzo Tang Chongde, Gyegab Nakze Chongsep, Ngeri Segui Ki Tanzam Ju Ting Bedun Chongzo So Ki Chenye Nga Ji Su Top Yu.
0: Sendo Lingye Konglang Anachu Sendo Batini Ngeri Segui Rudo Zong Domar Siang, Weijang Chongzo Taji Nyam San Wenbe Tinzom Goju To, Chongzo Zi Tenle Tar Tanzam Dien,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생글랜지 단다치네 란데니메 총네 편종 농팀 년팀 레콩 벽에 농팀기 송가라 팀람 균의 센시바티니 생기로 그도 근종 시비 치디 레젠티리 나 리젠 년도 주겐 된주는 루인
0: 샴라 남바츠 모튜체 점링키 찬염 서법 토슈기 창탄 계급 진배 정종 송종 교도 괴배 골 괴배 팀좀 고주토 미미 농동 교육기 속자 송종와 시급식 세나이옵쇼
1: 찬염 서법 민가동 학점 신비 표창단키 미미 농동 교육니 미리 촌에 가외 내식 유미 원장 소자 태도 망부 김시리 니외 로셰링 다경와 타 종주림비에르 기속자 송용와 긴캄 니도와 산에 대게 조바제 카지키 디가라 송용키 레라 쉐신 유베 리식 동나 니외 리기속자 남 윤체 메바라 규비 총당 중심 유바리 대외 서구베 송종와 서로 니자르키 큐디 미조 규메 공주 균된키 레가탄 초외고로 센트로괴샤
0: 진대 뒷배체 중인인 창단기 미미롱동큐토 외시바오 노부유계기 견제방수 두링 긴일내신 노부유계기 범목겐바 채완함을 방수 두링의 다신통유네 미추청와 무디기 청와체바달 법신유업시 티니 채완함무디를 아발 춘뷰체발 용틴 당부인신 콩 니무종 낭래타 자단주기 닥경루관타 냠토 종종내 튼디 미미롱동큐토 닌지타 체가잠규지 시내 마이르 리키 수학자 토담스지기 내서 닝부텔조류엽시 종 낭래타 자단주 자단스지기 전장 계산창배 터링키 리수르 주무조네 채완함을 로 니슈접슈이콩 기랑키 바바티니담토 구시버리 지시샤 지루니도 니르 다와초베 체직니 니무종 낙세 지딩학동 칸키 림부탕부 니도바 누부유제키 꼬링 옌라루총키 니티티 리굴격급 저광연경경통화타 체마니토 테다 송지체시 免得假日期급 노부유제키 오나 免得破呢 구시버타 급티르콩 공로 10주례 생기미 방수 도링 타 타미링웨살 큐티베 쯔기 리롱게네 네 보신여바타 와무카시 티잠네 조신여브시 미미 넘추 빠체레 체몽 낭창 제주 르신여바타 정식 룽베트 랑가르 교신유라 탕가르 괴부식 딩고르갸 긴 레봉식 대신유바 통급 계산 차배 지루 니도 쥐앙어 표기 창단 계급 림베 정촌 숨경 그 능주 토담 주주부터 명을 토담 서지 숨주 서주 주내 닥경와타 정조 림베 리기 속자 숨경와 깽캄 님도바 조바 규마지에 기념토 숨경 제배 차와식 차유 지시엡시 노부 유제시 민다베 토담 서지기 갑주니 노부 유제기 포문이부 시주를 하면 내가 치서 니마 총대 악동 강지
1: 年度六十年团结，戏剧栏目你们总给健康年度吧看唐伯虎行，空气健康松江塔，重视度决定贴的强当土过年节气艰苦心愿。日记作家松江为地图，多准备刺激说明气效果，秋季出发了，陪强当土特东南浪面。伊那样，若果南若局前边追逐开始机，把这作品约把他，可以年当土日记作家松江话，加上轮住机，拍到个性约把他。 第二年，妹妹龙东去十八托西去托他们设计，从那么设计起内阁格上一把谈，提出内部最难妥妥内容，真正我往落住去，落到了最内部的推荐书，日记作者松江话就是人民见面，第二到我这站对应，最内部忙书记推书，苍茫人主张对个议员接下下，那么人民新浪把谈对呢，日记作者松江话开设计。 八百级老板呢，是用长辈他国的土古式车把的掘进，况且最近内部处透露，古巴塘，今个案提个来用设备没搞懂清楚。而且，古宋车个做工人家看了，接地塘东地东个，他这况且两个做呢，作者去做了第十七零塘老旧车具体的，关于个作者去开着电路车的，人家来约他车具有，作者塘认真没把它注意用。 金明堂革命民主起行卡车内对个有，农民站车八卦选地接力主场局内，热电图卡巴拉奇达达翠瓦拉周规个有，开的达达车边内区头呢，人主场农民堂给这次即将学徒局面，内区地铁部呢，军电图局里有，即革命天烈地写巴堂，空气，三达堂罗西拉那边破门，中堂，前期，同济车个塔林站有个别个样样奇迹度，接下下。 根据通知官办，矿区铁块修理处规矩，兰巴尔图八卦拉捐修车，平均过的修行，刚汤马拉老用规矩，托他们设计所落车呢，场面美容级程度，真正面对现代对于兰巴尔图刚爱这个米卡设计路线东个月面，完将路这天马塔图，六百天内将停个嘞，有注意。
0: 今天准备在中年年纪上班，马爷托他们设计所中穷穷年纪，日记作家松江话编么去给去，第二年能年级别中出一把他，他家让给别人，你些矿设计呢，去六百银，因那样他人不专门女班，人长头对把他，推到多我们同玩用的多，这些下。听我日记作家松江话写给。 秋囊呢，最穷穷是给不贴穷穷是明大月不是。日记作家松江话这股气七十九七，太阳太急都着我烫，矿作艺术节目呢，这个太阳控制钢板年年对几月。到我西街所穷穷呀，最秋堂念头天天开车不是。日记作家松江话大多矿作晋江面呢，三车应用两年甚至千不起几月。 先给张平我所最缺的张部长内决定，你们总会给书记宣布金融企业及市场军队松江车不来，最缺细菌业务路线人军车买把切入清点，天内内部为最落大体中央行政新不谈，日记作家松江话民用话写起，罗曼人古松得些车把行了，团托长部提炼忙活预备，我有自己有几写下。先给人家。
2: 狂浪阿南村三十八天内，占领区前用十八套手机，抢当几个人被人中怂恿去偷酒杯、果酒杯、陈总、果酒图、妹妹龙洞区去宿舍怂恿啊，写缺乏体力。前推送，南平文大的土谷忙站缺乏他，吵架破格数，吵热难他，将不占，养啥路我说说对面容。
0: 三周年节，中央新闻团司令党政组面临重叠，浪头重组党支部各级别群众各级头，团长与头党的合作有团练大会、新金。 축복을 교류시에 쾌부식 세나이옵쇼.
1: 年度 二十四日，台湾解放军主席及民族实际实施实践，面临重建的这些热点上，康萨拉创作堂、新部创作的面临重建，彭中荣举起浪塔拉举旗旗语图表演罢了。萨尔图组被浪塔拉创作当支部的提议，内部创作萨尔巴西旗，罗尼科纳拉塔丹塔达的旗民族别顿车型创作队员。第二部马塔贝格苏，天安康萨拉创作玉米草罗，团大约在我县崔吉约巴塔。 天安新部创作重庆，台湾招来天安创作来举办参与。每次集体没得办，人数先把你当支部的车牌干的唐部的考虑。天安重工级院长没把说起，当支部那七天当支部堂当初中党员级代表团长节，临时赞助麻辣做办堂。去年是举办堂来跟制作级蓝水协的当年，七夕级强制托话堂，就举了你这级全当去话。 芒作吉以及其他阶级党员党内创作无论你去参加南疆的党支部芒作吉首先同我们这一路而参与，党支部他都他等起戏剧老总去做呢图前呢，芒作吉可得写老外作者了点呢，党给的关心路芒作吉迅速做过了前的，创作用吉三百马步当了桥，三公司外跟着准备三六名是电动单位的。
0: 浪塔创作特多，新电器创作人别超过百余套，党员去全国看他忙边学习设计阶段呢，党组长去别的他参与级别给这些一日规定阶段，党员他忙做了，老总推动他列入学习，人力超过级别为，实际勤习专业不是。 浪塔创作虽然其行列用不忙不明白，忙做其用不忙托当个能硬板托三年铁杆产品，天天锻炼其冷不脱脚骨的肉。浪塔创作某二级十九月八四专辑，你我定做锻炼令拥有专业，师兄给忙做谈起来给忙做松度职位，忙于东当拿做阶的。 师兄给盟友搞同桌接客站专连谈，起来给盟友搞吃松动，能挣钱的。香港京都燕子湾塘，品种七珍品面所，起来拆迁塔，酿制前年面临重建期，三段新列，前些八段电视，跳梦塔中开，前些三段了电呢，团结女婿三马片瓦接的，团结给拍摄了六节的归属，难有谁。
1: 他在继续推广其某个种个事业，是专辑业务定做南站，确认呢团结七个错的，落单重组两点了，开包过去加糖个种个业，过不是给不他认真点呢？他过去每天吃你喇叭油板，规定七八，连米辣椒过去，十几种米你最多不接穷呢。忙做了三件朋友约不他，马干拿手去开包约吧，喇叭油板用不约不接给，反正我团约不是。每天忙我对对去创作一遍。 当支部托他派出所，每日团结去扫视几年，每日团结侵占几台车，设备结果定时变化堂，每日开个忙做提出车的，水军去推荐两度动画，每日去十多两度车吧，偏见去七十两度另外接车的，这面两年七零，自动十度动画堂，他们给女真集团用完了车吧哩。创作难，请俺每日团结去东芝康中呢，党员跟着堂来接吧，跟着来出别东芝崩卡去。 行囊同志前辈吃得不接的，许多都欠债娃儿去给他十万趟。芒作吉最先他去前呢，创作用其时段点零了送奖钱不哩。大家，浪达的创作继续抽干前面呢，时阵去另外介绍了一万趟。杨新家七位从南长了去用吧，芒作吉过来南家最贵这间吧，这当车位当达的时令期特色当不如，六六度有新有不哩。
0: 西屯盆景准备超短的准备，推动严重级别养大场所。谈到科技三星不停的，盆景龙城年轻裂孔覆盖龙城区，深入了关渡观众级别来参与。新竹林街，狂浪的那村深处不停的，将永街安特市人当尊主，面临重建，面临重建，浪达重组，党支部各个别群众各具图。
1: 参战与土当代六路有，团练台湾新金出步球，写快点嘞。新个链接，天地蓝天你们中年，过年纪念蓝图准新预备，新旧路各队群众来在南彻底区别南端车站，人别前年终学生不应，来在天总之经过南坑七零万扎拉塘，接下来前过南坑浦上镇队那里，俺们自己面里在南杨家的借用。

0: 宋江的基信界的两个人兄女家隔壁比较难忘的空气总与党总是兄弟鼓起了那次是宋江前去的原镇给家隔难救呢不是采取了地基准隔壁全国听嘛对难忘事
1: 阿们你们哪里呀不就你们也不知道阿们你们啦不就民族的民族啦老外才钱不差吧呀可以够钱民族过去了这广大农民才没才哈住过的他就是参谋所言主任拦住了其他人的是是是但是也参谋所言我是阿姨但其他公路头不停车的呀过江的片街等哪用啊老外才钱不停车的不接卡日了钱给你吧啦他就过去他日路的最难的最接连拉不起了你一个民族
2: 给谁过了小不大让你听见说的事不呢主人拦住了其他这里根本能够用过人的我是阿们你们来其他才还比干那些你来这点点才是仓库推荐其他里呀警察就要求我去主人拦住了是给的呢你那会儿你要出多少你看着可见钱呢控制了一个小姐他都买呀出给么给给
0: 他让别看差了听俺拉车村的那个厂里几部破将门槛了马太白忘记路沿车给建设的记录七公古街古街跑街里到我送班了俺阿妈拉古学生俺阿妈拉古学生那样空气天气没忙了下南湾呢街道给别热度把位我将给看不了食堂南面速度没别人都皮个人心俺阿妈拉呢 현재 매망기 넘듭 선진 집에 양독기 천다식 투출 젤로니에 돈 숨류 약하라 포가세규당 표장균 중 낙래 디센키 직지 캐젠키 현재 라웨 세기 나왕 캘린 제바당 젤 나왕 라키르 제바당 젤로니에 돈 출로 현재 종내 향 총대 카당 총주타 대수카기 넉순와 딤규 랑차 뜸버시 네스티 코마니도 팅에 넉순 휴누 체뇽양 다자 공로 템포르 피베 제손 튠줍기 총수 땅 지부 수지 순남 최와친
3: 어디 바 튠줄라레도 야비다
4: 소지라
3: 로
4: 팅사 넉송의 등부 요르스기도
3: 레라 레리라
4: 오 나의 넉송의 친예인다
3: 아카 바 튠줄라 제가 공부 강하란 치자소 나 저 총수 넉송 친대 유베 미창마 토 겹차빈다
4: 토 겹차소라
3: 나원라
4: 어지 다디데체는 요모소 니키랑 쉬고 나 로초송네 단대보도 라치 송상 신유메다
3: 레리
4: 라치디조 니앙아레 부고지기유 마세 나레닝다 니슈게 자오지기유
3: 제제 발라 다디 나조 창메 신세지 발라지랑 갑리 톡심 좀 메베급라 닝담 송가 라웨 체리아 비기스 창메시기
4: 제제
3: 다이네레 진네 혈랑 공로동보지 니네 제라레나 게베세 팜스 제세서 요르다 발라 제자 넉송어 친도 유바 창마 토 겹차스
4: 나 토 겹차마 차시다 규메 기랑게 라웨체나기 요부춘 주도서 시모 중에
3: 라홀라
4: 제조 망체지 니에 추비인다
3: 제제 발라
4: 지라 마시체나 라치게 템포스 도구요시 이내 계세 되조 추교규 조나 기자 대외 상의 요로
3: 수장 수장
4: 제자 니에다바 라치게 동부 창마 추당 토부치기 유 마세 공급서도 야 매균 쇼그리 삼제 니 콤보 총림신도 라치라 다가 주고요 간다 라치다 나카 체더베 제장 계라게 다리 인지 공부치 싫어나
3: 바텐줄라 텐조 상망한 저 하쿠비 이내레 시다 계라게 차니라 수부치리 나바치리 대조 상마 나저 총주 라세게 된도 계라게 차례 망부나자 차부지 마르벨 다자 계란 공로 통부지 마세 총주나라 능송 친대 유베 미창마 토스회사비 토스회사비지라 디지기 랭겐지로 쪼그리라 마세 토다이니 야부 요마리 로지라 능송기 컷섭 고문이동 십결에 요마르다라
4: 어찌 소스회라지라 신뢰 대두 다용체바 토단 가르고야 요래 계세 미신다조 토단 삼제 용부이나 은행아 능송기 토단디 고야민도 다이니 니키랑을 쉬우 니라치 송참디 남이야 시그네
3: 바틴줄라 다지랑을 야심쇼 침부 된제 유두 마주 총조 오연 행강게 바라지랑게 통다데야 최도치

0: Shulampu Mangnayang.
1: Dinja Ju Shu, Zawain.
0: Natu, Shunglam to Korin Yutele Gedi Midongata, Kori Sinchi Jolam Misonga, Chara Tongi Kori Midonga, Kori Tonga Sim Mingwa Ji Chejuni, Kegang Sintu Chimpushi.
1: Tugung Antu, Jim Ju Ju Sula, Sunza Shuni, Jolam Dinja Ta, Yerub Ju Sanga Dini, Jolam Sardong Yuan Chegu, Gelin Chedi.
2: 店家谈店别继续扩有机推梦托对鬼巴拉森尼拉这金大村的这下巴拉给他拼这是呗呀我们得个错的巴拉得了个咒语但是阿姆拉你不就
3: 巴拉, 巴拉这里爱几个人这里爱几个人这里爱几个人
4: 아지 빨라 저런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암란 럭슈고
5: 야야 슈겨 슈겨 세노 슈겨 슈 아야
6: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제 쓰그래
5: 아지다 보모 빨라 대보로 덕으면 누구야 랍하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암란 하게 지지 슈꾸치꾸치
6: 빨라 갱아 딱봐야 능금인도
7: 不住了，大勇且与你，怕问你个，问言语。

0: 마 좀에 세조 후치
1: 아지 안랑 카발로다 타저버
2: 아마라 아니 꾸츠기
3: 보모 후치기 군치 찍치다 저 고기 타마 뇽즈 텐다 내 보고 로게기
4: 라 자가나 나카달루디 타마 티쇼그로니 마시고네 자간디나 타마디니 마지보네 재미도니 아자랑 준보이나 콘조 탕마야 타마마디 찍럽다 마지보라 타마마디 찍어지 대원이겠니 보모 주저 타마디 자조유 응고
3: 워즈키란 텐쟁아니
5: 야보 아자랑 콘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메 교세시
4: 아지다 저니 응응응 야야 타마디 찍으시 텐쟁으로
6: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呢。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트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았다 뇨종미 집이 팀 체력구신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뭐 다양한 권익이 면디 키시다
3: 바라 면디 튀지 유제 로치스 주기 디랭에 면 사업신용아 친구
2: 기란도 쇼는 대조 준중치야 제신금인도 니에 딱바세그유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튀지 유배 면치비는 편유마 템바마세 면치치야래 튀쇼친제 미수시대타는 뇌큐수지다
4: 면기 편유 튀화 세볼시볼래 tuzun yuwe sume chumi shung.
5: Ngani tuko yunken chichakwa, bimtiki yin.
6: Ani tuko yunke chichakwa, tsiri sanju yin.
5: Tukzeki sukul nuela, digi kimchang kator dong.
6: Tukzeki pama pinchi la dunge tenne, maung la rewa neba kyo.
7: Zidu tenne pinchong, ngasri payo yin.
5: Tuksam samgur, tukzeki nue tumaju.
8: Chimi langzor, tukzen goy sumaju.
9: 俺是念头土贼干的，你说不就是土贼？土贼汤卡车的，厕所了，接着去。新吉林街公汉山，下面了平头准备起作业，今天给备起送手机人看能新闻的收音。江面子看起了对南，天里呢平头准备起作业，热死大娃，热臭大娃出卖，中追出你，吹进狼博，叫娃进，推大南街，银行贴忙。 车身跑，车门贴忙，怒呛烫呛下亏脱车龙档，下路烫路路脚脱丢龙档是可以一趟。将那么些连户内单位那么些问题呢，忙往出自你十四零提零参谋，实际十月烫路月，宁州路月烫十月，头个特色，前面路月结束，拆不完的正牌跑不脱，再过开启多拆不完的桥牌跑不脱。
10: 的确，后脚几十把马尾蛇骨头插不完的长衫跑跑不脱，地面蛇骨头正忙块内人品，推车俺们竹签跑不脱。三年年末，西街小脚摊后脚，后个后脚摊宁州后脚结束插不完的正牌跑不脱，十把马尾蛇骨开机拖插不完的桥牌跑不脱，前面的后脚摊，但是能做小脚结束插不完推车跑不脱，地面蛇骨头正忙块内人品推车俺们竹签跑不脱接着多。 下面那两种去长街塘重点走卡几个能新闻的收音。哈萨尔七分钟旁边人品推车跑不掉，出站张马学区内出站了脱水泥设计擦洗牌。三柱子七分钟旁边人品七分钟跑不掉，出站张马学街内出站了脱水泥水擦松牌。南苏镇门口内人品推车跑不掉，出站张马学松擦处内出站了脱水砖擦墩牌。
9: 他又回头，恰从旁边人品推车跑掉，出站张马学中年擦布内出站了脱水泥生意擦洗牌。那栋回头恰从旁边人品正忙跑掉，出站张马学注册松内出站了脱水泥设计牌。三克巴路推车旁边人品正忙跑掉，出站张马学古菜街内出站了脱水泥水擦洗牌。克路回头恰从旁边人品推车跑掉，出站张马学炖菜街内出站了脱水泥水擦松牌。
10: 现在推车棚内人品正忙拍表，出站张马学我擦洗内出站了脱水泥色气擦洗牌。过身头车棚棚内人品推车拍表，他拉着不行的我拍脚表，出站张马学街擦街内出站了脱水泥水牌。现在推车拍表，出站张马学松擦街内出站了脱水砖擦骨牌。俺们到正门口内人品南提表，出站张马学你擦洗内出站了脱水酒洗牌。
9: 咱们兄弟恰从旁边人品推车拍表，出站张马学我擦洗内出站了脱水酒墩擦洗牌。少壮头推车拍表，出站张马学我擦泥内出站了脱水酒墩擦松牌。他的恰从旁边人品推车拍表，出站张马学松擦泥内出站了脱水砖牌。丁青头恰从旁边人品推车拍表，出站张马学出擦竹内出站了脱水酒墩牌。
10: 桃龙头恰从旁边人品推车拍表，出站张马学出擦墩内出站了脱水泥生意擦松牌。
9: 满看不到恰中旁的人品恰中旁的这站着马水街擦起的这站着特许中央擦起牌昨晚头恰中旁的人品恰中旁的这站着马水墩的这站着特许就别牌在鱼头恰中旁的人品推恰旁的这站着马水就是擦案的这站着特许你则送擦街牌包总头恰中旁的人品推恰旁的这站着马水中年擦西的这站着特许你相擦案牌命令头恰中旁的人品推恰旁的这站着马水就是擦墩的这站着特许你则送擦出牌家在恰中旁的人品恰中旁的这站着马水就是擦街的这站着特许你则擦案牌南家在恰中旁的人品恰中旁的这站着马水我擦你的这站着特许这样擦送牌江在恰中旁的人品恰中旁的这站着马水墩擦街的这站着特许就个牌南宁头恰中旁的这站着马水墩擦墩的这站着特许你是擦案牌停在恰中旁的这站着马水墩擦墩的这站着特许就个牌跑在恰中旁的跑来的不送的洗牌也不这站着马水我擦你的这站着特许就送擦街牌在那恰中旁的这站着马水出擦你的这站着特许就送擦出牌伢朗头恰中旁的跑来的不送的洗牌也不这站着马水古擦你的这站着特许就用擦个牌喷在恰中旁的这站着马水古擦出的这站着特许就擦墩牌连滚头南亭的人品推车旁的这站着马水你擦古的这站着特许就是牌他在恰中旁的这站着马水古的这站着特许你是擦洗牌年末恰中旁的人品恰中旁的这站着马水墩擦你的这站着特许你是擦夜牌陈一听爷听的能信我的许茶下面的第一个礼物呢这是许别的真心不难人别信谁难于不朽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千层是囊中。

생애들아 퇴삼 곰숨 남다 키제 강에 나서 캐세 지약이 그림 잡을 지척이 와래 다 퇴삼 곰숨디 남다 마키베 이나 아니 키라 메지직이 규첸 휴비이네 휴대 간다르 로자오 첸덴지 차 두고요 말이 다 오늘 퇴삼 곰숨 남다 키에서나 편도 잡을 지 가리 요래 세서나 말한 주디 기럽게 낭로라 퇴바 띠무 메시 주미긴 근볼라서 메기 노기초 근도 몽베 자좀 천기초 탑주명아 땜벌 초아기초 pōngbār kyōrkyāng mēngyūr zāo yīn nībā mēbā nyāngyā nēk mē nībā chīmbiwī pōngchūng pōnggī chō chādāng bēdān tērkī chō gyāng yīn yērab nāmdāng chēnā gēgī chō chō gī nāng nā kēbā gāwār gyūrūs chē chē sōng chē tūbē pēngyū gu chō tī lā bēdī tūnzēn chīmbū chū tāmbā sōng nāng chē tūbā sīngyā tī gā chīmbū chā sō nā pēngyū chīmbū tīndrī mīndrā wā chū tāmbā yōrēs chē tūchūng gī hīrab tī gēbā yīn nā mī tī kāntrī chē yōrēs nā 최다 희신 규화 생애된지 차야요 아리스체 계시 계란 로자와치 제바 나야 퇴중기 시럽디 마게비나 애니미디 컨데지 차기요 아리스스나 개불로기 된주서 식경의 개낭로라 송딘드지 요르바 추이 치점 강화이 분버지오 토버신 퇴중 알게 채워라 구루왕타 힌두 가와인 세제 오딘지 송제 미퇴자 충중 알게 차부 된줄라 남균파 십지 접으지 휴삼 지구 접으지 제삼네 디체하고 싶어 차야기 어 딘데지 송요아래 디 추이 체점 강화이 분버지오 토버스 뒤점바 주메밤기 디 자르사디 가바 잡으스네 야가기 마메 초하기 계단질라 잡으래 경우도 디 잡으지 나란조 표기 링네르 추 자리용디 남주 초에 난로라 추 분배 난로지 지외강 키기 말바 나란조 가바 키그레스스나 추숨 난로지 엔 개바 키그르바 제장 디 나란조 초할 자용디 참바 난주베디 추초송 체가지 키제 아니 침바 인소나 좀신 주제제 나란주 콤바에 야메심 체비와래라 추에 체가지 아니 제단 망치에 포체 나란주기 속고 용조 련간 수레라 타나 류기 난기 통한 유주로 속바디게 주제 추도스 초송 체가 기게 미디 내바능시 속부마데 된데 수그르바 다 이내야 난주 추초송 디딱다 간 키제 아니 침바 인나 소수 속부에니 추디 초압 인소나 콤바격 뒤에 갸대부 유범하세 엔 가르요레스는 콤베 딕주어드 뒤인체 양주기 냠잡으르지라 리야기 잉잡으지리에 취하요르바 제잔디 나란족이 표기 쇼시에게 난로리 가르요레스는 초숨 개불로 그루에 뚝드레야다 센단스 방만 빵도 냐로에 냠상에다 시드스 제제 어딘지 송요르바 다는 신사자 리시에게 난로리 추첸다도 고조지 갸수 고조 클르조 송제 다 드린이 귤권 자제시에 구유디 로자와 첸덴지 치발라 ang tangpu changkoya chakindi karcha kukusuna gyajin tuba mangdu zeche rengi shija gunzui drapuchi chaba cheyadi da lozawa ki chakindi tangpu di chakiyawari inayang tingsa ngaran zuki da yigyu chingan ting zuki nangloa la deyungdu mangchiwa ki jidungi gyundi karcha kukusuna tuya di chung chada chuche beti masikbe dagi eni tuya chung chung chak duy chamba eni yegi gyur duy chamba on gangan tangpu di tuya chung chabe wangi eni 강에 채용도 아 제자에는 얘기 줄 듯한 좀 아주 결제 맨날 등산 안 하고 차제 난로라 다 차제 길로를 가려야랬으나 뻔뻔 주생 된다 루는 주생 된다 상반 주생 된다 어디 된지 주 세제 망부지 차용거리 단년 된소 통규 전바 나란 주 표계의 차제 난로리 디단 하람 자차와지 가려야랬으나 접중기 대다 신윤배 대스 세제 단년 된제 표계 난로라 디 주주 첨부요리 유두 전바 뻔뻔 주생의 디 최대 지주배 대스 전규는 야우도 쉬베임베 응 나란 쪽이 같이 가르스겨서나 대대생에 사다다다 전부 대디 사절 뭐시 고마리 제장 인지 민지 뻔뻔 주생 주디 리그리 주그레스 제제 이니 지주배 릭스 제제 우도스 우주 견쟁 계제 잡을지 남리 이내 안 공남배기 디 인지 민지 리그리 교고유 대스 규나 노브레스 이야기 금쟁고 시에디 삼바 다다란 마대 괜히 송용도가 가리 송요에서는 권수 사다다다 정부 대디 사잘마시 고 말했을 때 이제 송버리 되면 또 얼른 알아서 표게 난 대용도 사다다다 정부 대디 사자 제보 멤버들은 직당 초하다 직 생을 속바 진짜 된다 망부질 주고요 그래 알아서 남긴 초야 난 아주 칼다가 자 대바 대센세야 속바 하디미티세야 속바 디시세야 속바 대변세야를 속바 상발사이 대조하다 나갈루이 대조하다 세가를 대조하다 뭐 딘데 유두 엥 아무 나란 쪽이 갸게 능로 공칭 团승에 추 벽에리 균난 뒤 삼바 디두 콘즈 공신 대조 교야 대 디 능로라 내내 벽에 능로라 상발사이 대조 나갈루이 대조 세가를 대조 딘데 유바 친자 공칭 团승에 디 공신 대조 스 교리 심벌 봐
당나신 레슨이 되게서야 소바 가단 땡아스야 소바 잠주 땡아스야 소바 칸주 땡아스야 소바 체만 디드윈스야 소바 벤덴 상바 디시스야 타나 기부 친부 좌도 주바 진절다 제도 잡을 지도 초래 넘버 계획 됐어야 소바 대동 알아서 견딘 준비가 송 난로라 장디 직라 신바 카르베당 세제 장디 직스 잡단직 송요 당나신 알아서 링중기 뮌이 유지 난로라 장치비 아달로명기 루직 난로라 가르송요 알아서나 tū tīrīng pāmiwī pātā tī lō jādī tīng lā ngūm yūyīng chē chē jādī sī sūng yōrī, rāngdī sī chē chē sā tā tā tā rīng bū tē tī nīn jā chī kēng māng bū lō chūk bē kī tānyā chī yīndū yu tsāmbā chūk bē xīndū nē yāng bū rē tī nī ngā rā tsū kī tāndē lō tsā wā tēn tsū tō kia chūng chā chē tēn tsū mā kīm chē tsū sī tōng zā yīn chī mī chī rīk sī kū kū yu sī o tīn rē kī gyur tāng tī chā pār bā tā kā nāng xīn tēng sā ngā rā tsū kī tōng kia chūng chā wē tā chī kī tō kia chūng chā wē tā chī kā nē tō yōng tō sī sū na tēng sā ngā tsū tānyā ngā tsū kī yī gyū nāng chā yōng tū tānyā sā pā kā rē chā sū nē o tā tī tī ngā lā tsā wā nē gyur mē xā chēn sū gyur kēn tāng bō tī sō sū yīn xā xā kiāng kiāng chī kī wā rē tēng wē tō lā ngā tsū tā ngā mē kī ēn xiong tēn tsū tā xuē mō kā rē tēng sā kī tsēn rī lā sōk bā kī rī lām sā pā tēn tsū xiong wē tēng wē tō lā ngā tsū kōng lā gyur kēn tsā wā nē mē pā mā rē gyur kēn mēng yū lā mā tuyō pā chī tāk bā yōng kī wā rē bē nā tsō yā nāng tāk bā tū tē bā ngā tsū tē nā tā nyē sā pā rē sām sā māng pō chī tēng wē tō lā rō ngā pchū chū chū kōng nē gintun chunpe ki nse ki tangma lo sokpe nang lo la nga sasa nepe di yana inji rang la de, yana farensi ke la de, yana singa la la sokpa geri shenda mangpo chi la de che korang kato kato tsu gyur na yuwar de nga zui di hama gu che che eni karchi gyur sana gyage nang la lepruwa e nga zui tanda gyage nema gyur shing me zang o sosu gyur gen ang tangpo di yinsha chen dus gyur che eni gyur tang tak ta ma de pa mangpo chung yuwar ta kong nambe gyur we ten su tak ta de yu na mene ngāla ngānsui kōru tī jēshī chāpuru jī tē chē ānī tī lā bē tēpī nā ānī tī nē tānyā tēnsu gyūrtān tēnsu shūgula yāru gāndrī sī tāngi tūgē tāngu gī tūgē tēpī nā ānī ngānsui gyūrīyā tī yāru yāru chūyā chūyā rā bā jē zāng īñchī mīñchī ngāla tūpa chēmbu kūgu tū ngāngi bēchā shēmbā tā shū mūgā rī yī gyūrāna kōwā gī tāndē gī ngāngi lozawa gyuri xaabu tenzu, inji minji ngan zuki mii tuyunla kanta tenma chik tonga chaya di kaya chenpu chaya gaduwa. Chaya zan tuyo kaya chenpu mena, ini yegi gyuri tanti hajangi tab gyobu drabu chaya gyuwaari. Pena ngaran zuki tante gyage nangloa ki tingsangi li xing singe di, ngayoni ngaran zuki puyi nang karas gyuri warasi na jibas gyuri warba. Ta tini zhungbu zirin doji la suwa kwa ki sung nangloa la yanti rikshi isi gyuri na yorba. Tini shokdung la suwa kwa ki sung nangloa la juxi isi cheche, simchungi nangloa de juxi singe gyorba. o di di la jia che, ju xie si che, li xing de hu huan singe di la ju xie gyang bui si che chi gyur na yori. Ta jia zan du si gyur da mangbu yueba ten zu cha zan eni ngan zu ha kuwa yin na, teni di ki durwa zhaba ra si tang, eni yang yi kagi ya ga duwa di gang ra tenbi chi tu gurba. Da ngan xin gya gaya nang loa ki ren wen singe gyurba, tuwa ma tu su ngan zu ki cek zui nang loa la, kandri si gyur yori si na, ji zu ki ring ni nang zui na cua si che che ta, ji xie ki cui du gyur na yori. Teni di ring cha xia sam du ka xie ki dup debu che che, mīn nē lūs chē chē gyūr xā yōr bā. Tā nā tī lē kiāng tēp tē kā chī kār sī gyūr sī nā, rēng wēn rūy sīngē tī tsui tī mī tsui rīng lū chē chē wō tū sī gyūr xā yōr. Tā tēn sū gyūr tāng tēn sū chā tsāng lō gyā yī rāng dūn chē gyūr chē, tō mā kī tānyē tēn sū yōng sā nē, bā nē bā nūp chō kī kē nē sū gyā yī gyūr xā bā chī rī, chē tsāng tā tā tē kī mīn tū gōng chē, gōrōng bīn rū lō sō bā kī fārēnsī kē rāng lō gō dūn chē, tā nā kī gyā gyā nāng rēng wēn sīngē tī tsui tī kōng kī rēng xī nē rī sī chē chē. ngā rāng zō kī pio kī ngā mio kī tā nāng bē kī tī nāng rō lā rāng xīn nē rī tsāng mā sī chē chē sīm kī rāng xīn wē sē wā sī ngā kī wā tīn rē kī yē tū mē kī yī shī kī nē rī sī ngā chī wā rā wā tī lā chā chē gyū nā bā tī lā ā nī pōng zī lā sō kwa kī tō lōng chē gā gā chē chē chē wā tīn rē kī tā ntā rī xiong kī tā chū bā gā chīn bū chī nāng kī wā rē ngā zō lō zā wā chī yīn sō nā tā nyā tā zō tū tū mā tā rā yā yī kī gyū tā mēn rā wā tī kī ā lā rōpza rōpza chī tsāngmē kīmba chī gugu yorba. Tī mā kīng sō na, inī kērāng kī yikyū kī nāng lō xūyā kī tā, mā tāsē chā kīng tī yā mā dzōm chāpa chā kītū. Chē zāng, tā rō tsā wā chī chē kō chūng sō na, āng tāngbū tāngbū tsāng kōyā tī, tū kia chīmbū kōyā, tū chūng kī xī rā gēba chē yā tī kē chīmbū chā kītū sī chē. Tā wā nā kērāng tū kia chīmbū chā sō na, inī bē tī rō tsā wā chī chā kī chā kī rī bē sī na, tī yā ngē bā yuwa mā rī sī. Kā rī sī sō na, jūm mē bām kī gyabu lūgi tenchū sāshī kyōngwē gyēngi nānglō lā dīndrēchī sūng yōrbā. Tūbē tūnlā tsīchīk tū rīgbē lāmnē jē jē tī sāmchū ngē pā mānyē nā tūlō pēchir nēchū trā sūng yōrī. Dāgā nāngshīn zābē rūgi sūng jīgi nānglō lā mācūp shākbē tūbā tī mē pēnsi jē. Tūbā chēmbū yōnē tī mācūp sūnā pēntō mārī. Māmē yō shākbē sāshīn tī mē pēn,
마션 시작배 따부디 매편지 어디 능시 리스체제 투중기 시럽 개배 강라 다둥 가르고 알았으나 섬중기 시럽 개바지 고게두스 섬중기 시럽 개선하는 가르쳐 요알았으나 섬다 저도 취바시 용기 리스체제 계란게 년에 롭도 롭도 롭도 심바 디기 아니 소소르 바 당제 당제 지도 너도 지고배 좀생가래 노르웨이 김쟁카르야 오텐츠르 20체 슈글쌤 낭로라 엔 테좀 더고지 메바지 잡아치고 여러봐 디츠지 나란족이 인지기다 디체니릭바와 전 로케스네지다 딩사 나란족 제비는 인지기 체니릭베 낭로네 주다 치슈 잡르디 디르바 냠뇽링로 바스네지 페겐네체 아니 휴먼네체 로케 생한테 주스드야 야게 당제 냠뇽링로기 원생이릭바 로켓 체체 단다 시슝기 남시에 쓰담낭에 딜 로켓을 봐 공기 이니 빌로알라 자리용디 빌로아스게 땅은 저 퇴삼치야 나로게 퇴자체로 땅이야 탑시 조디 빌로아들 봐 제자 빌로아기니 이니 레버 시제 마주 급제 코드엔 시바 잠인데 섬시 전나 시네 엔 베딤 난게 시자 러심바 테나 나란주 정리기 시자 규토게레스 체 아다 나란주 지단기 퇴바 야친 부스여바디 소소라 대변능로라 마주 규제 망부지 고든 체바 잠시리스 다 디게 원의 정내기 펜토베 응여부지 소고위나 인지 민지 섬시 체제 섬중기 있는 시렵디 개바 제국을리스 오 딘데 숭여바 제자 다 원의 정내기 개바 잡으르지다 로자와 잡 차고위나 퇴섬 예보디 인지 민지 람나 결국이요리 디 케르토스나 은제 땅 안주 개바 잡으르지다 시렵진 잡으르지 차투그리스 다 원아 퇴섬이 yuesun ani lozao zeta chegribesi na diya ngeba yuomarisi. Di gangla tadung karikwaresi suna tuesamni tarichinbojigi tadung aranzugi simjian rangrangi gyulu yuebege da nyomun tuksum yuorba. Tensu jomtukiresi na jomtuki mari. Nyomun tuksum di jommadu na ani mezi shepo bedi jembenge chawarubiyegi mezi tuendan tenbaji chitukiresi na chituk mari. Chezan kiran ani lozao wa chuatu kyurbaji dan gibu chuatu kyurbaji la 그렇다고 말해. 재산 대강을 다둥 가르고도서나 검중기 시럽 생애 짓고 그도스. 검중기 시럽 생애 때 중소나는 가르쳐 그랬으나 검다 뇌몸이 봐서 제제. 뇌몸 독숨 요르바다 되자시단 띠무숨. 검배다 잡티 가르쳐야 요르스나 뇌몸 독숨 보디 되자시단 띠무숨 보디 뽕토 그랬스. 띠빵토베 강을 다둥 가르쳐 두 그랬으나 검다 개주직 알아서게 되게 겹다 뜨부와 로산 땜베 견쟁기 차정은다와 독주기 능로라 최계 방배 텐조르 텐유자스 제제 직된 최계의 방송은 아니 그냥 매즈디 튜닝단 대바치 책으로 했지 드네 지주 밀러 레베기 송지기 난로리 최계 방배 기배 님마샤 디지 최계 봉식 빼다잠 최계 봉라 러지캉라식 오교 점신 때라 러지캉라식 점신 견대니 때라 강기로와라 식스 체제 직된 최계의 방송은 아니 그냥 원의 장내기 기배 님마디 시작을 했어 다 검중기 시럽 개바 제발라고 디게 방국도 직린 추계 추계 세제 영이 가르레스소나 아란족의 시진기 낭로라 직린 캠바니다 마니당 데다메디 니다 메니당 뜨메지자 직린 추계 보 다기 이유민벌 권음주 세제 당 아란족의 남긴 너롱주의 속바 니베이나 가 디마니는 마가체 디와드브르 주는 가 마디오드브르 주는 마가체 인소솔로 계제 니부르브르 시행에 두는 가 마니아바 시행에 두는 마가 뜨라당에 두수는 가 메라동게 두는 마가 제제 오딘데기 소소 되베 추아 시지다 마되베 추아 시지 게부디게 아니 되베 추아 시부디 바 소소 가외 유저브지 마되베 추아 시부디 마가외 유즈지제 아니 착단이 리스제제 카질라 차 카질라 당 오딘데 차용두 참바 그랑기 메지셰보디 디게게 유아저브지 차제 심편 주비하게 기부 첨부든데 차 토구 요 말했나 제제 첨부에 요 토구 요 말했어 제자 안에 디강라 주버근리기 송치 난로라 랑기 메모 자오 튜는 상게 된바 대일라나 유스 제제 다 주버근리기 송사티 가바 송버레스스나 쉘 자제 송르바 이내한 딩안주 탄다 랑랑 소소기 주비하게 차와다 사과도 드린 대급 수파바 아니 이귤 자제 쉬비네 지규어 빈나 이귤 자수나 랑기 메모 자오 튜는 아니 로제 친리 테일라나네 시네티거 야메나 나란족에 다 단단 남족이 랭게 치슈디 카르레세스나 표기 지조 시부디 고교네 팅럽지엔나 교토바 지야드바 학바도 만족 이교칭에 된소 랭게 치슈디 디차가 유디 표기 지조 시부 고교네 팅럽지엔나 교바 치베게다 랭겐디 주고 총수나 차겐잡 가르차고 두스나 녀라 랑게 녀모 자오디 되고고 두스 제자 랑게 녀모 자오티나 우나 독주 대일라나네 스네지거바 페 오나게 독주 페 오나게 독주디 가레스스나 페기 지조시포 고근이 팅르진라 규토바지야게
디 진리의 잡을 때 아니 디 라반 내 요리스 워투스 잔네 지거 봐.

디강라 팅상 카시에 가르스 요르스나 아 직딘 추게 추게 생에 빵수나 에는 아란 상마 최바차 말베스 아란 수 단다 직딘 약부종마도 야디 직딘 직딘 추게 빵자 체버리 제자 직딘 실루 약부종국이나 년러 직딘 추게 약부 레심바 체국도스 진제 숨에 요리 디 렌드라버틸라 팅럽기 천리 해봐 어떤 아란 수수 벽에를 등줄체나 저 웃을도 지스르바 자게 고란 스사고 이 지게기 계기 뒤지워봐 자랑자 샤수나 에인스텐스르바 인스당기 가르송여레스나 당이 권에 작조안에 죄와다 신도다 리구다 생기기 착단제기 왕와레 타르와다 깨지 잠라 직과다 믹겔 권에 갈레 죄디 삼류띵네 장류의 등진 제주 가져 규지도 제제 낭심기 장완다 시원이 바치 고도 스타 기부 침부치 최고 중수나 디게 제국의 두스티 만주 공기 휴바기 직진 추계 방국의 두스겐티 딱다 주여봐 재산 디네 뜻이 직진 추계 봉모 봉생에디 가르쳐도서는 미강식이 로종기 체 토맥이 다 개발 전지지 제구요래 로종 로종스지 자기가 전에 시우양을 봐 어떻게 시우양이 체시 돌려 제맛이 최단직 되니기 아니 산삼 이와치야 큰이 말봐 가르쳐서나 나란수 직된 취재 뽕통에게 김바에 요래 김바 초도 교바 망보지 그 직된 취재 때 빵도 요래 취재에게 담긴 난로라 취비에 취바에 망보시라 요래 다 아인스된라 속박이 잠불링 디강라 전용하게 체리 캐진다 교제 캐봤다 아니 좀리 캐진다 소아리과 캐진다 삼루 캐진다 첩시 캐진다 롭소 캐진다 속박이 납진기 기부 망부치 토마네란 직딘 취재들 땅을 띵체 아니 콘조 가르치기 위해서나 견주 디더라 펜토 토겐기 기부 초도 주버든 제 차버봐 딜레 도아제 딩상 안주 망부치다 최삼니더 타르친버리디 슈골로 꿈중시럽디 마케체 메모토 숨다 직딘 취재들 마통자 제브바 제전 주보근에게 송지게 난로라 심 취계기 크브 장현니가 봉조스 계란기 심바티 직진 취계기 요구 차수나 제요 차수나 아니 계란 소소의 봉조그리 미션바의 봉조그리스 제제 딘제 송여바 제전 안주다 천대기 로자와지 제구 중소나 퇴다 시신 규와 삼다 조도 취바 아니 곰다 뉴모 메바 이게 숨 용어 제고고요리 이게 숨 중소나 아니 계란 가르쳐 그랬으나 밑 뒤춘 척시 진생의 디차도 요래 두촌 초시 진생의 디차소는 인결한 가르치도 그랬으나 루지 심지기 메말라 샴디 엄마 슈토긴 차도 요래 재산 밑 뒤쳐딜라 나란족이 벽에 난로하네 나무네 가르치기 그랬으나 연대진스 제제 밑 뒤명다 연대진스 명다 요래 연대진생의 디 난족 벽에 긴가묘기 수혜체나 민난기 퓨다 민난기 당세 민난기 럽초 담바잡을 지 요래 디 콩잡을 디 가바 두구구도 세소나 사자 벤지다기 rime tenji ki nangloa la nga ranzu pyo ki nga myo ki suya che na kukuru shiu ku se mi chua tu kyurba minrawa chu yo res yuwe ma zi chukpu tiki ene rimba drabur ji yewe yinsu ne rimba yeya yo res yudiyu tsamba tila nga zi kurti shiu ya di minraza che ya yo res che che tinre chi sung yo re di kandre chi resu na kongi di sung yo reba yonten shi rab labo rik nasu nor ki che wa chu rimshin kebar shiu kwe na kuruang tate yin shi sung 연대전라 대배국 시럽전라 룩치베 르베겐라 차게디 지기겐라 시세소 나수겐라 닝고르키 노르키겐라 모게 쿠르스제 지구르슈야 지그멘라 툴슈국도스 간주다 표경하면 쇠체나 이내야 디게 지구슈루슈다디게 정말이 가려스나 미디게다 세시잡디 인터뷰와 말이스 다 셴바티게 간주 드린데 슈차가 말이 조 드린데 급수법을 저와 여바지 가르쳐도스나 연대전라 시럽전생에디 개바디 슈국도가 디난로네다 쩨짜티 윤덴젠싱에디 샤야 카르레세스나 윤덴 윤덴싱에 고랑 안주 표게 난로라 천이샬 뒤참바 뉴 케바로라 디네 중에 제부 케바와라 니 윤덴스그레스지 오나 디 뉴 케바젠디 카르레세스나 윤덴 탐제 준주지 조싱 제제 윤덴싱에디 클럽디니 기기어레스나 준주르덴 기기르마시 닝르이던 도르 잡라질덴스나 윤덴 기그마레스 Она карки юресна хирепке тугрес. Чеза нингри дурил денете зу хиреп ченче те чату юарти юнден ченче гмарс. Она цунжу цунжу сингети эни карс гресе суна цун кангела чоаво чече. Цунжу сингети гевелела чоа чупатила цунжу сигрес чече. Керанге томаг гөнлон кора шенла пеяги гөнлон чиче. Эни тиле хурда беда шубина тиле цунжу сигрес че. Сосу кибу кяква чаята Ya mena sosu kibu kya kwa chaya miyu sebu dindra mena yang kandari shenla peya ka lo drabura chi sebu meba che eni khurda barda che ba dila karsigresi na nyingri da dugri sigres. Ota nyingri dugri da dien che

바틸라 카르스기와레스는 시럽 쓰그레 어디 예바틸라 미틸라 시럽 젠 쓰그레스 제제 어딘데 숨을바 제자 만주기 찍고 있어서 연대전다 시럽 젠 쓰게디 개바디 카르스는 연대전다 대배굴 시럽 젠라 룩치베 숨을바 연대전다 대배굴 쓰듀선바 연대전 쓰게디라 계란 베들려 개초 개바 쓰듀선바다 베들려 개초 쓰그레바 시럽 젠라 룩치 쓰듀선바 연대전다 시럽 젠이 군이기 튐베 차트 가려서나 연대전데 최삼니 다르친 버리 시럽전데 최삼니 다르친 버리 이내양 시럽전은 대백굴스 마송야데 가려서서나 시럽전데 곰중기 시럽 개요메디 아주 셰마심치리 곰다 녀모메바디 차요메디 아주 셰토요 말바 제장 아니 시럽전딜레 르베지께나 르 주바게 주베 줄르세야디 차야기 니가 요데버지르바 다 연대전 시티츠바고 최삼 곰숨거기 바르도 침바지 인도 베들르게 조비와리스 제제 어떤지 송구여봐 제자 문에 전에게 로자와 제자지 제고 도수나 아니 가발레 구여스나 퇴섬 곰숨기 바들 숨바 스튜즈 바고 윤전전치 차고도 대자수나 아니 로자와 제자차야기 차기 개체슈도 좀 바르스지 다디네 디린데 다주 걸기 된다지 디숄라 다 주용도가 생산 아란족의 기겐 기겐 생에디 추 뒤용도 잠바 동강기 규태바 망보지기 두디윈 겐스 더워 가점 겐나 겐스 지제 마란수 의상글라 나무네 겐스 러브여리 겐라 겐라스 러브여디 겐싱에디 로겐벌 마시 두마레스 제제 베디 소스 퇴자 총차제 디 푀게기 죽버디 신도네 고토발 찍도 되면 돌라 단다 사뱅기 송딜라 대용디 겐싱에디 죽선 넘버 멘트와 가주도스는 다가라는 주도 연대기 겐바 히럽기 겐바 러비 겐바 리기 겐바 나수 겐바 너기 겐바 시티 참바 디 겐바디 전다 걸러주 그랬으나 현례 채웠다 현례 표주 중과다 현례 캐두 팍바 현례 락바 어 진짜기 겐겐 생애디 자칫 대망불로 죽바기 진짜기 타니야지 인디 겐겐 생애디 겐 생애디 낭로알라 기겐니가 전다 차찬 수취 투구요리디 등산까지 디 조단디 마신자 기겐 생애디 겐 더워가름 겐나 겐 스티고구두 겐 생애디 나수 겐발 마시 주마레스 체제 디샤 로봇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송가바 요리스 슈고야 가레스나 코랑랑게 똑주 랑남자 붙여디 똑주 뎨리마스에 줘봐 디낭로기 코랑게 소솔로 가르송 요리스나 당부르자진 퇴바 망도 제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르샤 타마르 인생군도 냠슬랑 근장 덴바게베 체동의 최디 삼신 뒤만령낸다 그진치오 지진 김베들스 딘데지 송샤요리 다디치 기케벤 디스르디 중세 쥐체 당부르자진 퇴바 망도 제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르샤 Tamar nyingzeng kyun tu nyam sot lang, tenin losan kyewe namdari yins che che. Tsongka pe gozi zennam shibu di cikje sholo ka jigin nang dube ma tse, tuanda agan la zujar yung du, tsongka pe gozi shibu di tuyungu do la tu sam gom sum gin nang lo la, dike sum bet di nyam lin che che, nam la kher che. Ene gozi shibu tu su kyo sha, singa drabur jikang pop yung gyo. Muntin zhe yindu zamba, chen den ge loza waji, che go chung su na, ngandru cha kin drabu di ke che shu ji kar gu gu do su na, 퇴섬 곰숨디 람다 켈신바 제고도 쓰자 다오나 퇴섬 곰숨디 람다 아니 컨드스 케그르베스 킬루 켈단 잡으르지 컨드스 요레스스나 공단템베 쯤에기 추신된 주기 난로라 진짜 숨요르바 동계 곰베 짐바이 떡주지 주 메주다 퇴섬 곰바 제질라 팀베 추양 숨도 숨스체체 퇴섬 곰숨디다 나란주 토마니네 최초조 잡으르지 요레스나 디 요마리스 제장고 퇴섬 곰숨 람다 켈단디라 녀나 종다제고 정답 제주 삼바 토면 교수 가르치고도 세수나 벳 신신 발도 균에 참 균에 마셔체 벳디 간다 계란야 니세바네 곰 많이 발도 다시 유제 땅제 아니 퇴삼 곰숨디 람라 켓단디 발럽고 그요리 되네 아니 지마 오츠신 유디 삼바 아니 까브리 까브리 장 까브리 까브리야 질로미디 육샤체 저 그랬지 되네 제제 라니 따디 계란기 초외기 곰시차 계란기 초외 차시에 잡차 차 사용디 삼바 아니 강존디 퇴삼 곰숨디 바 남리 켰다는데 장과야 요 말이야. 정신이 계란이 야쇼가 니세 앞에 곰 많이 봐도 계란이 소연한 곰님부 제용 그랬어. 제자는 니다
인 나란송기 나무기 개똥개 정단데 잡으리스 개똥개 정도 나무이나 베디 미게 마신 겐지 개심바 지뒤잠바 토메 뒤수 그 멜리네 바 심제 주인랑로 파 지추지 지뒤잠바 베디 심심데 알바 개지에 마신 백급을 마시나 르소나 고마 추습티브제 시양인가 열바 다티네 고게 니 롭츠지 신 용디 참바 에는 까브르까브르 심 까브르까브르 르 디즈디즈 개갸 토티 참바 르샤 양고 강라든수 추 주디 참바 에니 아멜리네 심체체 오토시 체순된 고케 이렇게 두그랬지 다시 요걸 에니 게 베르신 차수나 엔더도 멜리네 심체 봐서 치고야 요 말바 세상 퇴섬 곰숨디 람라 킬루 켈다는데 게 동게 장반능 신체체 림바 숨 잡으러지 첸 조고 그 두스체 다 디게디 간주 이교기 로자와라 창교배 은주 차긴 잡으러지 차인 것도 되네 다 디링게 대 급수법에 제자 조티 가르쳐도스나 간주 그 이교기 람 쳬볼 파야부지 제용디 이교싱에디 르사 림바 잡으러지 숨 잡치 조고 그 두스 지 가레스나 타녀다 제 규로에 사스 직제 니바디 가르쳐도스나 마든 주바 규로에 사 숨바디 튼젠 살까 규에 사스 체제 사림바 숨 잡으러 체기 요리 다 남겨 안 주기 이규 그리베 흉로 잡든 주 남라라 디제 거스네 요 말에 가레스는 안 주 남기 이규 거둑스 셰바 삼게 베디 안고지 친구 잔잔다 고다 붕버 잔자 시베 빈능 신 체제 이규기 자든 숨단 탑탐바 시단 토나 치규 바 시스 체제 셰샥샤 체바 마시 이게 퍼게 엄마 야구 친 규르티 이규 치규기 타녀다 제 규르즈다 막든 주바 규르즈다 전쟁사가 교체숨 찍어 잡을지 찍이 와래. 뒤에 카에 매버 잡을지지. 가래서는 안줄로 이규기 내게 난로를 체두 삼바 내든 뒤에 뒤직을 채용기 와래. 체배 맞아코 단달 베드 타 최주도 아니 류드 치면 나시 냐부 카 체더 매버 잡을지 체기 와래. 뒤강라 대로 뒤에 숨디 나망나마디 치만 집에 멍시 잡을차 치만 치만 뒤에 나망나마를 좁든 치기 유디 카파 베드 체투비야 매버 체기 와래. 뺀나 나란족이다 타니다제 교단디 가르쳐기 요래서서나 나든 주바 교야 멍시쳐기 요리 나든 주바 교야디 아니 전전 사가 교야기 멍시쳐기 요리 양급급라 간주 타니다제 카직 교디 큰의 교마심 대디 삼바 타니 고란 탐 마대지 여기 나든 주바 대서나 나든 주베 조단간의 대나 타니디 교신에 잡차야 양가르 주바 카시 컨데스 군의 야구 용기 민두나 디츠디 아니 전전 세부 고란 야네 양도 대바 인수나 아니 주바디 교단야 민자와지 니야자부 제제 치마치마디 나마나마라 좁든 치도야 오딘지 차교하리 제잔 딘데 인디 망부지 그 삼발라 타니에다제 교단다 나든 주바 교단다 전전사가 교단 손부디 지고지견 잡을지라 공바시교하리 이네 양다 퇴섬 검숨디 람라 키체 아니 이교기 자와라 견증부 쇼겐지기 대바이나 내든 대손부디 탁주지 뒤잠바 탁주 짐젤 마시 뒤직자나 탁주 치 두야고라 요 말이 가레스스나 콘주숨기 탁주 치단 케바 삼지미게 요리 타니에 다제 교단기 탁주 치단 디게 키제 나든 주바기 내든 탁주 칠친의 제 투구요 말이 빼는 알아 주기 이교기 탑탐바 시생해 줘봐 디낭로기 대규스지 잣쯤을 쇼야디 자게 낭체는 인이생해 들봐 디 알아 주기 교낭로라 랑내나 용디 디 가바도 그랬으나 타니에 다제 교티 마시 나든 주베 교티 참바 제버시보지기 파 잣쯤을 쇼도 비와 말봐 대외 아니 전선시보다 아니 참마 잣쯤을 샤신야구나 요 말 미디 참바 소소소기 네가블라 탁주치단 멘자멘자 인디 디게게 네튠 탁주치단디 저기요 말스 제자 사숨기 남샤스 딘제스 차용기 두스자 다 오나스 디기교기 사숨기 남샤 이와 치아디 양이 가바가바네 하고 두스 뒤잠바 토마 이교를 챙이 시작되네라 지하고 요리 디네 남규인 아주 이교직 외식으로 나눠라 이교기 자된다 이교 체시스 샤야 줘봐 오 딜렛대에서네 고 사숨기 남샤 유바지 하고 야요리 다음은 신 아란족이 이규기 다 통화규비에 찰린스 그러봐 이제 나란쪽 남규 시야단시나 이규기 랑랭 코레아 낭로알파 님시 야구치 뒤쯤바 이규기 사숨기 남샤 잡시야에 요바지 정신기 신야주와리 다디네 이규기 체니강네 아니 딜라 사숨기 남샤 이야 요바 잡시 컨디스 하구구 요래스나 이규 생야구란 체니 시작 뒤쯤바 이규 시바디 게리 강시기 춘바르 체베 낭투연다 체진다 시주 숨 마게와탄 코데와탄 냠게탄 덴바지에기 고네 양결결이 현식이 촌벌 집에 랑랭기 자주 질렀으리에 쓰기요 대다 자주 쓰세야 딜라 아니 남균능 안주 이나지단 체수는 자주란 쓰기요 말이 최고 잡으러 질럽시하기요 봐 이내야 최고 쓸럽디 잠바코 딕즈바 신왕 잡으러 질라 차주고요리 이교 랑기다 고기 모강의 대비는 이교기 친례티 가르치기도서나 랑기 듬베톱기 교와다 교신 회바 메바다 뜨다 메바 딘레지 강라 야 토르지 지고요리
가렌스나 겐튠 준비기 송지기 낭로라 마란조 이규생에들레 카니 요레스 셴올 규르와생에지다 랑기 듬베톱기 규르와스 카니 요레스 디예국도 랑기 듬베톱기 규와드네 규르야 람딜라 슈스나 에네 키랑오네기 첸덴기 로자와 체그레스 움브레 셴올 규르네지 인스나 로자와 첸덴생에디 차바 하장 카고레라 딜리 야구마체나 디 랑신군의 뉴실 규르베게 에네 미딘데 차약이 인가 요레스 가르스스나 셴올 규바스디 빈 무이더브르직 튼다 야메노 왕더브르직 튼다 간다르 딘데기 미유 장체 에네 이규람의 슈마시 그노 팀메 바딘데 키제 슈베 튼디 세고 마르바 인디 참바 제잔다리 디체니기 이규생에들한 가르스나 랑링기 자주 질러지고 두스체 다 생이 디 낭로알라 이와더브르직 숨 차용 것도 같이 가르스스나 게리 강식 촌바체베 낭테스직체 게리 강식 촌바체베 처진스체 게리 강식의 첨벌체배 시추 제제 숨차용구여봐 낭투낭투 생애디 가리요레스스나 코랑기 간주기다 마이 마좀 떼스나 좀 코랑기 얘기간을 파 커대봐 측비당하면은 생원을 세대배 아니 응외투인이리 세제제배 내루인이리 구지체배 연정소고 어디게디 얘기간을 통 통야유버 디게라 낭투스기리스 디네 처진 생애디 가리요레스스나 낭투인간을 통야 매나야 이네야 좀지 슈글 구주유봐 빈나 좀바비 삼로 좀바뷰 따와 마이기 좀바뷰기 랑초 마이기 좀바뷰기 셈기다 대사지와바 통심스네민도 엔 고랑기 마이기 좀바빠디 링네 단텐지로 속바기 고데스네민도 잡중 된소 첨버치야지와바 오티스여딜 체진스리스 제잔 낭드윈란 체진디 다 카르티 멘라체요리 낭드윈 그 체디 제단기 타녀다지 교단 롭츠 심바디 낭드윈도 추 아니 롭츠 교토고요리 이네야 체진디게디 추 교토마도스네디 가부차기요리 제장고 낙된주바 주단디 마신누나 체진디 수규르투구요 말이 체진디 낭로알라 아니 가르츠요리스나 좀 지기 낭로알라 낭된 직접으로지 셰야 닌가요리 체진코 낭로알라 망보지 제제 용거지바 좀바보기 따와이네리 좀바보기 아니 랑초와이네리 좀바보기 링네 갑종로 속바텐초 망보지 그게 좀디 갑르츠 슈글 고추 천차 대유디 다팅 안주 이걸 교류 참바 년에 되게 주 멋신 바체 리리리 체체 27도 바마 강바드 마순 년에 강바드 마 식규 참바 아니 고추접사 또 신을 쏘고 가래 배주 제도 되게 멋신 바체 이게 아니 바 소소소 샤살 샤신 바체 되네 아니 디 수 부위를 교류 참바 양자야 되게 직신 바치 뒤 참바 등산 기타 이규직 배송로기 리베숑로 사바지어바 사바 직명을 가르스요레든 식지증로 생겨져바 갸갸난 체스나 제거 주의생지 고디 공바 체스나 내라 마이 난기 난든디 겹려야 냠부 용대베게 체진 남에 나서 되게 마이 디나를 답게 직체 또 돔체 소용구요리 디가주 이게 줄겐기 추 레르르지 카체 체서디 소수 부이 난로 양디게야 딥체 돔체 줄신 바지구요리스 디차스나 아니 다 이규기 산니바 잡을지라 레바 잡을 차용구요리 제잔 디츠디라 마란조기 되면돌라 종가바게 리시스진 난로라 돔디 규르와생이 주송요르바 공기 디베 잡디 카르시아 나요르스나 테난 뷰데자 니세바당 베덥게바 니걸라 주바 뭔지 로자외 자주를 범니수 시에바 따라 상게라 테니게 자튼시 규주바 좀젠도 체네 상게시 돔네 규르와리스 제제다디 콜리자게 산스크르트게 난로라 비터 생애딜라 텐다니 요레스 텐다니 가레스스나 니리세발레 쿠그레스 메토 베메 담아게발레 쿠그레스 디기 애니 치단 튼니가 만주 벽에 난로라 추 상게 생애딜랑 돔제 교류하리스 오토숨바레 제자 만주 남규 상게 생애딜라 남규 만주가 생이 시작단지 가르요레스나 마리니레 성지단 시절라양 도제지 상게 배만 달상게 디지 상게 센스도스 딘제기 송세지어레다 디 두스테나디 닝제보 냠보 지요르디 체니들로 홉데스나 할람 상게 생에디 벽에네 파 따샤베서르지 렉자 상스케리디 깨난게 비타생에디 교베서르지 용기요 말바 제잔 종가박이 두스 젠바디 치마타징스지 사과도 상게 배만 달상게 생에디다 아니 시간 숨바디 되려야 견슈게 두스 제전 디지기와 말레스 제제 딜레 덤니 주루와스다 만조 이규기 체팅 교단 신바 제야디 온 체팅 매이직 나로라 체팅 망부지야 덤데바디
마리리리리카체 20체 디네 수 부일 교티 양티게 수 돕니 교르신 바체 그래서 디 다디 가보차용 거라 디니니 강라 다룬 가르다긴 게 챙이 디난 가르여리스나 시주 생겨 봐다 야게네 제수는 먼저 펑거 봐 펑거스에 수 교르신 바체 봐 펑거스에 대한에 시주 생겨디 고마이기 좀기 치기 책조르게 냠 인 좀리 고랑게 냠 야면은 마이기 강라 똑베 미리디기 아니 미리 고랑게 냠교주어 봐. 빈은 알아주이나 유호리이나 유고리게 냠교디 게리데 정말이 퓨리드 정말 큰 정말. 게리 고랑인스나 게리게 미리게 냠교주어 봐디 만주 퓨리드 정말이. 어딘데 인디스 봐. 디게 냠교디게 다만은 시 안에 드럽게 냠교주어 봐. 빈은 알아주 드럽 공매게 로럽 제주 백업게 냠교디다 구주 백업 학바도 니도 신사백급이 냠주든소 저기와 말바 급 그뒤 좀디 마좀디 트럽가기 급을 튼두게 원디 트럽디 이게 냠주디게디 수 얘기경로도 통해요 말디 이내하고 좀디 나로를 휴로 과야요 봐 디게 수 결심 받쳐야디 개침 붙여 요레스 지주 이쪽 생이 고래낭로라 디게 차장 챙겨 봐 남된다 체진다 시주지 엔디게디 수 줄뒤에 매이다 마게와 제보면 봐 아니 부일라 카르테와 디강라 다룬 카르요레스스나 냠케단 템바 냠케템 바스규 쩜바타 버기기 마좀기 좀디낭로게 여브디게 제샤디게 차자 냠부츠 부이낭레도 바시고 요레스 인디 쩜바 에네 이규싱에티 사딘바 숨잡르지 마치노나 에네 남사 카투카툴라 이규 토마 고츠바니 규르투바지 마레스 제제 이규 쩨니 고란 때네 이규생들 사숨기 남샤잡이 여부지 하고 도스지 다니바디 이규기 자된다 이규 세시스 남긴 아주 이규직 배송로 나시야스 저봐 딜레데네 아니 만족이 이규들 사숨기 남샤 여부지 하고야 도스 다오나 전부링 지된기 지단 아주 이규기 자된다 세시스에디 컨저질레 시야요라스나 다딩 아주 표역이 남긴 시작단도 중세 면라지요레 전부링 지된 지야소는 지단지나 튼디 죽숨 양면은 튼디 제숨스 제제 딘저지 강 법용 여러 봐 사과도 견나기 옌푸기다 공바티 라 차샤용 용디선바 지단오 신다야싱에디 에닝안주 표게 강내치리 튼디제 숨단 튼디 죽숨 잡으지 강 법용 여리 당아란소 표게 남여기 단다 자주 법니기 제바 튼루게 제바틀 에니 샤야고 숨샤 여디네 튼디 죽숨 라스기와 말바 마시 잡으르지 여리디 다이네 양자 튼 숨부디 퇴섬 곰숨 남라 케제 에니 이주 랑린 쇼겐지기 대비나 디게 자튼라 한 차기와 말이 되면 돌 디게 숨 가르쳐 줬으나 이규기 살림 봐 숨 야면은 이규기 야 게림 제약이 게림 봐 숨 잡을 척이 뒀어 마시 디게 숨 림냐를 간수 수지게 리토 말이 녀를 튐버 잡을 지규 되네 추제 토르토르 뒤 튐베 강다 대보 잡을 지규 토리 되네 추제 토르토르 뒤 삼바 튐버 마세 대보 마세 제보 숨고 줄토 요리스 다디마 중세 개버 잡을 책이나 가르스 요리스나 이규기사 당불레베게 에넬로자와 텐츠 타니에다 제규단디 야부르지 신체 마이기 덴듄다 튐버지 이규르투여디 이내한디 부일 추 고데부 용마용단 제부 용마용 생디 시에토야메브치 다 이규기사 니벌레벨로자와 텐츠 아니 타니에다 제규단디 신베 강라 드룽 악된주바 규단디 예신제 마이기 덴듄다 마게베 마체 드룽 부일레 데부르지 규르투 다 이내한고 규르마디 제부 유메디 다루시에 마도치 차고 다 이교기사 숨벌레베 아닐로자와 자자텐주 타니에다 제 규단디시 디강나 나든 주바 규단디시 디강나 다룬 전선사게 줄로디시엔 차용디 참바 콘주 줄남바디 컨데 차고여스나 마이기 땡된다에 마게바 보이레 데보 디강나 아니 마이 능아웨다 지난 상송게 진다 다 디낭로 제베린다나 소바 아니 심바게 진다 망보치 아니 보이기 낭로로 추 차장 줄투바 딘데 차고여레스 어디 인디 참바 이규기 자전 숨 생에디 정은 토라 이규기 사림바 숨 야면나 이규기 게림 숨 잡으러 지체가 두스야제 이규기 생이 고란을 떼내래 생이다 이규기 자전 떼서네 이규라 아닌 사림바 숨 잡으러 지야 여반 아주 접수지 통토야지 요래 디네 다 이규기 통화 규배 찰린 시비 간에 떼서네 아니 이규 생에디 사림바 숨 잡으러 지야 여바지 근데 사고 요래 세수나 제땅 안주다 이규기 락린제 진용 매바 사과도 퇴섬 검숨 남라 체제 이규 락린 진용 매껴 찍기 남자 이규 직배충로 잡으러지 장가 최선에 공기 위지 잡으러지 마시 퇴용 엄마 밖에 펜토 받지 제신 토고요 제장 안주기 내게 나로네 개체슈 가르쳐도 왔으나 이규기디 퇴섬 검숨 남라 체제 아니 이규 락린 슈야디 개체슈 차고요래 제장 안주 표기 담비 나로네 카시에 주의 부어 락린 세르게 티버스에디 이규기 라렐 자료나 참부시라 요리 당능신 자르메기 라친기 녀아빠 깨디스야 저바 깨디스 자게체나
o kongi fastis ngi gi tega gi nyang a chor ba ti nang lo la kar sung yor sna jikpe shung lu gyu ni kyam do ti ce so jun ba kon na tu ta tu mo xin chang o ta za o la che che du me fit sin ti ka ya che jikpe shung lu sin ti en be ti ba ge on be ti re sta do ti ce so gi che ju me ba tin re che re mo ne chang ne ce so gi che ju yu de ba ti kar che do se su na

재산 뒤 누가 잡대 컨트롤 튕 거였으나 토마기 이규 레 당부 왔던지 조선 검선 남라케 제네 이규 잡체스나 당부 얘기 전에 결마신 바 면난 잡대 최를 내 대바디 급로 면세기 주민난 신급이 뭐 튕 거여리 되네 이규 감은 쇼제 이규가 다 파티 청린 잡지 캬 나게 남로라 드라 잡지 망부 탭제 내도 망부 타주 뭐도 대베 급로 엔 조선 검선 남라케 제 에니 얘기 교수나 계란 에니 베디 파르투치니를 최반한 시기 내디오제주 파탁주의 정신을 제도해야 되는데 자요 여러분 재산다 이교 락린 강 조야디 퇴성 공수 남도 계제 이교 락린 체미 쇼야디 가르책도 세수나 남규만주 초안한 통야 여박이 강제 전무 장반한 신다 어딘데 지다 락린디 켠에 제법 매부지 제국이어리 뺀난 알아주 남규 강제 전무 종에 대해서 가르스기 여리스나 강제 전무 생에 장두 니마직 장참 샤소나 띡지 락바디 코르침바 소수하고 그랬어 니마니 샤소나 라는 남기게 경어체와다 라는 도난칭에 미디게 하고 그랬어. 니만 숨 만점 샤수나 엔제담이 망제가 하고 그랬어. 다고라고 고샤샤샤. 다고 마두르 친샤스 제제딘지 체그리스 뒤 디당 안 쪽이 이교디 잡으시라 체그리. 재산당 안 쪽 이교기 남랑원의 장내 조견지 인수나 응게 까담바게 아니 까담 공부하는 진승에 지기 딘지 숨을 봐. 믹양싱 로자기 콩산회 제제 어떤 얘네 배팀 믹양싱 보여 봐. 딘네 로자 친구 유바 되네 아니 체크해 보 유바 공산료세트 내소의 자신 바 내가 자신 바 로종 자신 바 어딘데지 제 소나 신의 결아 세단 된배 로자와지 차투그리스 세제다디 만족이 드린 게 은근적이 이교기 다 사슴으로 줘배 은근적이 자진 잡으지 된데 차용 것도 다 되네 아니 다 이교를 더긴 공수입나 신 이교 코란을 사슴 요리스 사슴부터 가려서는 타니에 다제 교회 사단직 나든 주바 교회 사단이 Ani tuncan saka gyuwa satan sums, sarimba sum jabarji gyu jowres, yigyu yakbu shimba chibala. Datini, ani da yigyu ki toma toma di karayasana satangbo di tanya dajya gyuwa sala leba chaya di chagyuarba. Da di nangloa lama shibda shubayi na rinbu shira chagyuari. Yini yang tirin di ani ngay la durdiw jabarji, durdiyan jabarji shu, ani jima nganzu kukab yuesu na koma gehya jabarji shu ya che. Da di durdiyan jabarji shu yungdiw samba ngay la tanya dajya gyuwa la tanya singa di kandri yime. 타년생에 된 아주 기타 초와단 레게 능로로 그 개침부터 근데 이 뭐지 캠바 고요 봐. 재산 타년생에 대한 아주 초와 능로로 개침부 근데 책이 열었으나 로빈 루드브 기송지 능로라 가르 열었으나 타년라니 마디나 담배 되니 또 민규 담배 되니 마도나 양에 대바 또 민규 제제 진짜 송 열어 봐. 다음은 신경원 투된 편조라게 가르 송 열었으나 되는 토라 타년 타년생에 신바 제야디 직딩 감기 장윤남 첨벌 집에 아니 탑람 버시들이었어 제제 당간주 직딩디 감기 장윤디게 첨벌지야 탑시 쪼 개치슈디 가르쳐도스나 판에 생에디 조단 신바치야 드렸어 남경 아란족의 초야낭로리 가리요레스나 시에스일라 전기 개부 지기 가와라 땡국이 두세스여줘봐 재산 안주 아니 학바도 안주 이교 내가 지금 인수나 단위에게 조단한테 마시는 결한 이교 난가라 주택 채워리 인디 잠바다디 단위에 생에디 조단디 김바나야디 개신도 전부 채워리 그래서는 단위에 생에디 개 전부리디 이내야 용수 쪽바지 신바치야디 레라부 켜내 말이스 디 컨디스레스나 뭐주 담만 바짝이 뭐주 기된주 자주 초디 고대 가르송 요래스나 코르데 대유 므보르르 양 다단 타니 민주 타예치 산네 바오코네 주율레 냠준체 르샤자 칼라 인체제 스버코와던 희원 양데 닐레 주베네 덴바네기 제딘다 요와 주기 심제 대신 아니 므보 카리 인소네 데졸라 담 타니 딱 뒤쯤 봐 접주도 전에 딱 봐 캐연도 전에 딱 봐 꽤배고네 딱 봐라 소 봐 아니 타니 독루 독단디 신도네 망부 인주 참 봐 계란 베디 얘기 사주라 네베 직베바오 딘데 이는 맛이 마란수 서딘데기 베디 타니에게 조단 용수 잡았지 신토고 말했어 어 딘데 숨여 봐 다디 호브디데 주잠바 오 응여주 담만 바라기 숨디데 양 위체세 좀 삼사 여르디 되면 돌아 가서 공부 시부 집바 삼로 약보지 담 인수나 잡으르지 차고요리 가르에서 수는 빼는 아란족이 남규기 초야 나타 응여보지글 미리 지기게 나로리 응여보지글 타니 민면자 쭉쭉이 여봐 신도네 망보래 타나 카시엘라 갸카 그런 능구여라 하름 타니 갸서 상해든데 여봐 빼는 아란족이 니마 잡아치 차샤스나 먼저 고래 나로라 아니 니마라 대튼 딱 보다 장제 낭지 민둠 아니 치도를 써봐 민 하장 망구여라 당은 신 대니 왕도 여래 당은 신 아니 신바 유계 그 왕게 제 니마 승에 고라라 두개 고래 나로라 배지 타니 민면자 갸서 여봐

요와다 냥에 제베 넘규르데 달리 미세 냐웨네 장시 서시 세바다 결부 종종 라딘베 랭에 석지 파르두 좀라 제치 디데휴 과버 제바 용마통 폐질 디베 좌부디 자티 좀라 주베치 치와 책지 예나시 봉초 돔덴 조치 디리 취치를 줘발라 싱데 랑치 따메지 봉부 중당 련봉미 냠도 삼니 휴누티 체진 주저 삼무당 창배 양양 신년배 송산 삼미 디게주 시비에 낙체 지그룹나 동해 매우 기고로와 현도 타로에 내매라 련부 남니 미직나 다니 시외 낙체기 왼식 냠게 체낭도 장심 초당 초주배 젠세 머루 남사장 류진 내라 지금에 동대 개부 컵다 쯔베자 옛라 히단 덴베 그치 닝도 덴베 직자르 좀 뉘기 치다 미뚝다니 틸라직 음바르 쯔베 슈람 냠가와 춤규 메르 타기 치치야 노르토베니 테다 침줄라 치다 노르기 미구 틸라직 나기 투주 젠센 두버제 치지 나르웨 자게 줘봐야 그시 좀뉴 렌가 쯔베 타르 치다 티다 민치르다니 직 렘부뚝바 사다 침기도 미왕 초양 농바 쇠와소 시외 특기 라리앙 도바니 치다 도미 다니 틸라직 링아 뚝바 라니 냠뷰탑 삼유 송유 천자 대바양 세월 치바 널키 루와 마케 땀기 치바 제니키 치다 티다르 민레 렙투직 몽반남니 남당 낙세다 최주 은비 내남 직만다 데미 시미 시비 김코나 직법 매발 롬남 체질 줄 룸방 추민 동배 뮤롱나 등이 최두인일과 지칠 곳 렉바르타나 맥기 주의받나 낸디엔 침뷰 순식 순남톱 자외 시당 니두 콜방나 재미 주의방 재외 뒤슈기 랍친 정축 주의바 주의슈니 멀류 퇴신 죽라 재직슐 텔레달라 착발 미직배 교자 랑도르 죽도 현체네 진라 니니 캐신 장바다 tuyishin tepke kanye yudu me rengshin sangshin dendien lochin ki jubi chundien getib biwar ki zema tani lujien me luba dela sijin dungye bangwe tep kona nyingla shenbar tsungbe chir shenpien laksam gela zunbar hyu cemum mima ki dip jinrumne geji lowu gyushin nyansong le tenjur densan lenchik nye kyurba tundien nyingbo lenla zowar ki xianyang yuanjik wupuja gyumin nilinki pungam diyang rangwa mayin batte gaiba ni chechu chimashindu nyewar wongwa tila doa mishin bata namchu zogbe metuwa tang zawar yarki ki jue sumi bata nawa kanyin ki long dangwa shindu namung cha machi xin teyang chiwe geni chi mangshin cowe genam gyang chi gendu makyurba mebe sogin yungwa tang gyuti chiwa tang nyewa zhuwa bapchu gyungi kerwe metuwa tang zhawa suani chu chupur tang zhawa geji ki jikbi chu jen yinna teke chu lekbar samne chu xin chu bala xiuwar chao teyang ni didati chu nam gyumi zhengxin mingtang su nambar mata mingyang dayu zang latin tanya demji milusin jena zhengxin niki tongwe chu xiji dengduang gemi jua keba tepdang xirab sundu jubay lam tambay xeagi duzir longjene gundu tunyu jula zunbar ki xe chudang tunbay damba samu chinde yi guwar chene chamsum mebar xeagba na teda ki ni lam guagbar yang matub la xunu xeagbay dungwa ni suy gawar kyurdi nyangay ki naruwe chongi chagbo digeji mebar xe gihwe jola zewe der nyangji cuji meyita Bendien shunu dami de kandu shiksam dakja mung. Zhuwe zhumi teme na dungye mingba suyi chung. Yishin norki yongdang na gundu rewa gungyu su. Zewe matang chewe pu chishin dakja nyamta kyuru. Chidang chewe bangkoro na tani sushik shinlata nime lochu zeme ge teyi bangnam teme tu. Dungye shila jorwa di chimle debe nyeba jidi rinzin gewe se. Zhuwe zashi jikbuter jesu chakba mingaya, dakja didar jichir dung, yangna xiantu megiwe.
Леги

0: nambar mimbani tirin tuwa tu babashi. Mendu nyegun chikdu pung, kema zemi yebtangni gebu shunur jebayi ngeme dakja bangi cho. Demi tuge chingdi chi shibala soba, nyange ki chongi tetang teta lunshinbara chongjer ki shido ter debarshi. Tezi bao siba shunu ti nawa bumdien ki benjur pinsum chokba gebu dawe lochu yebse la shunu dami ki kashin chinne chir doba na. Lunbang nebe chuadir ngumu rachinbutang gebu shunu shi lala tobe. Jikshin tibtibur kyurbar teta ki kamdu songne takbe. Tamjie mekashin nyange ki tungba shata tongwe. Kema dagi keptan gwentan pungye du kyurba sunnam ki koke du tobe gebu shunu dami tamjie ka tenye nye nyebar kyurdu nyamne. Nyange ki tsurwa chakbu nying tumbur geba dar kyurdi shunbe tingne lu pimbu shindu shukki sala lungdi gewar kyurbarshi. Tene lumbu tang bang nam ki lu la chusi jenjing lungyep ki yobar chebe te ki dusi nye te jamba lakba la tene nyange ki ge ziri shindu teta la meba ge da ki kebjikbu gebu shunu jidar nyam nyebar kyurur ji jube meba gebu nime lochu shengi chua lebar chebe so jikang shengi leba le shunu marungwar chesam le meba teta mayinde Shiwa tami ki naglundu sheksu shi gyumze nam nyebe. Gebu shunu jekden pariyudu kyrbe togba le chwewe chungse chowa yang nye. Gekabdu machi bar techirir yi lakbar yang gyowar kyrde meba. Gayi dyuna dyunam dikona la matangwa meba cena gebu shunu shemrim tu sushik tong. Teta nar che machi de dami du sheksu shi tuwe yi lakbar marang nye. Tetaagi xinla tulu dhamni digiechi. Kyo nam nying rin xindu mirikbar jubati. Bende mita tetabu dami shekba la. Chime nyambar shemjintu jengwe loyangme na sadir ngushin jengwe nyange jumati jishikcha. Kangshi kubdir ngawa zebe ce. Tomchuru bende dunna duncho gi. Chazwa dawe chungna gyugarishin ngubar ziche gizhen se mekya. Zhugye shulam la shu jik-jik-buru nagze ten la tirin shekbe ci shepdu nyek la zhuwa jing-nyi gyang machi kyun-nyi dorjir kyurdam ki gihui pavyu ngocay kwe chewa chede jipur gyurwe lumbang gyun shunu chewe nongshi mashin ngu nyange jie gyang jume namtar yin benjur gyunde gyamsu nyengchi dir sada gyewe sepu jorwe ci lumbang zhangge gyewar dupati Tirin dami jikbur shekla tu. Daglu nakze jensen dukbayi chewe wagi sungdi siyang la shabji nyeku jorzi kuy che la ngu zin dorwe chengi jishik dukji me di rangki kimda pamada zachwa kuryo kangla yi mechakbar. Ne tingi ne gebu shunu shekbe chirji nyekshin du chimbashi. Teze chonggerda chongde gashi debe paru ki jong yangbu shikna Shunu jeta kyule yarwa shintu dami jikburu si jingi nangwa bari shimbar shekbar tongne kya. Nyange ki chima muti ki togba dal hundi. Kema dagi jeo koro mejing shunba tang chewa longju ki pongba. Nyangam ki tangla ngenge dar jikburu shekba dini dagi jitar su nyamne. Ringbar songdi shunu shebla juni meba. Ema gwenkyu labjin jula ki. Sibi pinzo nyami darsikyan. Hajan labjin konur yongbangne dami shikla tuki suetamji shi suibe. Shunu zumbi shimki dang sewar chedi meba. Puki chishin rangwa ngocarchi dami chosu weba lengmeyukyan. Jigdin dilni rangi jidi ru gyuar chila chendang chayang la. Jiglung shinji cuidu dongwezi chule shenbe chwani yongme dar. Sibu shunu dagi chirmanjing, nagze nena jensen dubi ci, sadung kipung nabji kyodang che, zawe chwami gama tongchar che, nitu kimdang tayang rinpur ge, tedar changjin juba junamgi labjin mionlam samyu camjiwa, leshin soji peki juyu min, dagchir majing sibi gensong la, gawe rizu gedab chirwangwa, dadang namir machi kubi nye, 탐배 루상 다더 빌라슈 정신 년진 신배 따르용외 초디 당부 년달 낭나야 남시 년배 시루 은줄배 메기 띠주 꾀네 빵워키 제딘딘 대화 따르낭와 대다 꾀장 레뉴 기계배 동해 역지 정신 똑배 르 출신 줄라 년도 고자 균 정신 파마 니투 켜제기 동해 년남 잡가 깨키라 다니 강도 주배 신감대를 코르도 기시 짐바르 면바송시 주바나 다기 지오쯔와 젠디 폰에 수식기 신나 따와르 차냥 나리양 차 제신 십지오르랑에 수여바 냥지 자와 댐불추 차비 지순 세제리요 짐바 제피 쿠르튜비 박삼 용두 왕부큐 나세 겐두 식라나 대배 예가 럽게신 시럽 메토 남자외 지신 슈누 다장니 강기 뺀라 뺀디 동 게리 강도 셰바틀 직비 냠니 줄바 세두 마치 그체외 제곰 장리 기제데 멤버 다니 시양라 시베 겐기 셰미 강 제베 겐지 쿄메나 수시 힌라 뗀네니 나도 지게 담다 링 근디 지외 되주 박사무왕 지거 본네 냥의 매배싱 매중 견디 댄시 마나야 등이 착벌 집에 내마인 옆지 사다 제외 세지부 강랑 제미 텔라 녀데나 다타뿐이 개외 찾잠라 직중 팀라 조념 이마랑 슈누 샨디 슌벌 색지야 90년 단이 최기 치르 엠베 나그루 뚜부르 제주나 다장 딕둥 미세 쿠르첸보 지워디양 강라 녀데네 디피안 총이 빼라 이조에 조어 줄라 지차 토지진 링불 요에 달라 제수송 시 쇠와시 공돌 행계네 세나와티니 도가르십 중 세린 관계 기자마다 참바 겐첸라니 슈다 난싱 편조미마 비준강네 비준낭외 표기 너슝 정도기 증조 정문니기 제시 인바 슈노 담이기 뜸규 제바 편론네 단디의 표계 농진기 깨주당 균벌 중지 원참당 자네 양디 슈바티 류주쿠바티시 생일행기에 땡디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제주단지 촌난캔이 샤오쉐랍 십시 챙글바니 계산주가라지 행기에 슈텐자고
1: 리주기 뇌치 닌간 학비 급수 강교 서법 토살 니유토 출근
2: 그러면이 컵리롱오구의 시켄키 당랑바 던지남주인
3: 그러면이 컵리롱오구의 시켄키 당랑바 저시게비
4: 그러면이 컵리롱오구의 시켄키 당랑바 개준이
2: 체규메베 채팅탕 카발르 야마치
3: 개기 체진 신라미주
4: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va, Mantu Twinshi Yube, Nanjusang May Titil, Yisub Chigu.
3: Mang Yongi, Kablung of Wichine.
2: Dequi Dembe, Punjung Jungu.
5: Mang Yongi, Kablung of Wichine. Dequi Dembe, Punjung Jungu.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멸루양 시베니 진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우기 내생디 케기니 명의 톱세 토베르와 유일라 원점 체멸루양 시베니 진디세네 니로 시우로나

新的南村，天地表给龙城里村恰张当场，俺这去最西塘，刚我居头杨家街。

0: ngay haa kwaas. Lo tui jian lo tui jian na jasa min tu. Nga re mik chiwa nang xin chung su. Da yin le le, maa gu shi ge, ngu hui shi ra chi yi.
1: Xiang zhang la, da de gyo yo ma si. Tui mi le chi, tui da rang ge jio xie su ba. Cang me lo ge jik dun yong ya sa di, ngu ne ka gu ru ba.
0: Le si ba la.
2: Tetu ki le gyun tang zai nu wa. 村的车油土兴顺就在这里顺便把铁大江前面那年这么不怎么来问句没不当也个养差的月经孙呢爹的对天天去宁沉给车轨四四度给不当天啊一起给坑别来去不当忙做忙不洗给胡心讲没把球不接前那样康达尔孙子龙雄给养心家气外四喜定度拉子里给兄妹八点给孙秀问不当 라츠키팅네 고르규 팅직 낭디 춘딥 시세 잘가르다 정우 기 상부 메나야 라츠리 기 상부 규바 대토하네 춘지 룽슝투 라츠리 뜸나 참부 규바 세시에 제주다 라츠르 감추 응외기 미 솜동 시동 연기 사토보르 게투바다 직 넘시르 대잠 뜨메 규바라 차창다 텐슈 강도양 게투바다 니 사파자젠르 게투바다 숨 라츠리 기 상르 겐피 조격바다 시제기 윤된 규답 난조 훈지 동형디 바자시 치외 참당 참마 꺄추주 임버테르 라체르 뜸나 참휴 인루소 망조라 고근 룽구 양내 양도 나와시
3: 오지 주린 한좀 라피기 야편한다
0: 나 양아 기라니 숨소 아요입니다
3: 오지
4: 딘체스
3: 마나 주린 라
4: 야편한다
0: 요요
4: 슈다
0: 那些那些是些难的，都是些什么？是的，是的，是的。我那现在去地西亚餐的南山中医。那是。我是，你要到时候呢，中医那个公司食堂过南餐没着了。
4: 我的，你吃餐过的给不？那是。今天是你姐姐给谁给？你上面还可不是下雨？
3: 那是。
0: 大姐呢，要不是来去我们这？
3: 那是呢。
0: 咱们那个垃圾的表呀，就要有几单了。
3: 大看的，年纪越呢，苦就能吃餐些雨。
0: 지단체는 상매 넘겨 영식 등기 이데 라지 더비아디 소수 김실이야 편도 위아치도 주벌 최선체 다 윤즈 모투제 내고위는 태롱당장 니바투 조스 조고동아 태롱당장 조터 위아슈디는 신조낭스 치규들이 어 튕기 중화 숨부 찌뿌라지 뜸 드예시다 요마지 중화신다 상매 님도 대구리 셀럽이 어 녜튼도 기라니 사송일이야 비도 쓰유다
4: 라지치도 기라니기 수수부구이네 루담브리 네 포모저가 베소 네 마시다 베소 다스미도 마시다 오 틀랑한 주의 탄대 파르도 냥베 동예디게 마집치오리 문예지라 자치싱이가 미베긴게 만주린즈베 거두다 나주 체밍양구 충부루 인캉보야 캉구창마 테레예열레 데오리 퓨싱토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쪼그루부
3: 徐三姐，大大是了。
5: 俺妈的，俺那嘴都不亲娘不是了。亲
3: 也脏。看不见呀，心结没吧？咱们现在用过对账吧？老舅用不恰当啥不一年嘞？他都将心用呀给认不等过我妈是吧？是是。咱个要过没白给个，弄路错个嘞，来娃出差开些个事儿装嘛是呗？我那是，他当俺那嘴垃圾得土不一呢？起码铁笼了，全是些国家药嘛是。培训图个来给龙街去做国家药嘛是。
0: 看不见吧嘞，心情越过越好嘛嘞。俺最近都没心大了呀，怎样用过的？我那是，那次得土不赢呢，地摊接起再给是吧？再有呗，说过，今晚俺最特认给日家天天点这干了呀，就说个卓玛哥用过是。
3: 我那是，
0: 他都什么大，热路忙着说瞧是吧？
3: 我那是，
0: 看你个些不当然是，俺最垃圾的要是得土不赢呢，俺俺就扔一个准备。
4: 디기리야
0: 롱주 치규 유비마세 티웨 부럽 서규리야 핑거지마
3: 무네지
0: 텐도 기라니 사준이 게 나야 갭교 딘제 제바야 나레 심딩네 기라니니야 야 시스긴

0: 아니 두고 온 게 진짜 봐. 뱀띠기.
1: 아니 두고 온 게 진짜 봐. 저를 산 주인.
0: 두제기 수군 내라. 니기 김창 카톨도.
1: 두제기 파마빈실라 둥게 됐네. 마오라 제와네 바쿄.
2: 제도 내내 변조. 아직 파유이.
0: 독삼삼고 두제기 뇌 두마주.
3: 치밀랑초 두제기 고스마주.
4: 나즈 냔두 두제 까네.
5: 你做不做总有事土匪堂卡车的厕所了接这去巴拉森尼拉这金大村的这下巴拉克兰平这是呗呀我们得说的巴拉这里来个周瑜当然阿姆拉你不住巴拉这里来个周瑜这里来个阿姆拉你不住巴拉这里来个周瑜这里来个阿姆拉你不住啊是巴拉这里来个周瑜这里来个阿姆拉你不住啊
6: 呀呀，收脚收脚，谁弄收脚？学。哎呀，
7: 巴拉巴拉，你这姿势的肯定是这个嘞。
8: 记得泼墨，巴拉爹泼了这个门度哎，让怕是爹丢的我。舅舅叫阿姆拉给这提出过去过去。
9: 巴拉给阿达过也弄个门度。
6: 不住了，大勇切给你，怕么你给，我愿意。
10: 아, 쥐쥐쥐. 나 대신 남지 정신 지고 친도 봐.
11: 진주 진수는 송재 씨네. 여름 땜에 카로우 시키.
12: 진주 땜자기 시차 땜에.
10: 야, 부모. 나 저번 인다 저보. 나자 너네 돈 주나 안에 람바트 모자. 가봐 이네. 남자다 잘라 제거 말해. 아니 양 안자 시라 제차는 진주 끝내 줄 합이 내가 너와. 야, 부모. 나 저번 인다.
13: 빨라 모자 동자 시제 간난가
10: 오 부모 따뜻해 남시 참모 손자 아니 남공라 치다 심했던조 모지 올라 니야 거보 열다 대대 빨라 동자 쉬지 쉬지 시제 건조 근네 뽀 주기 유다 대면 양 삽자 마지 마 시제 치다 심해 지나 아니 앞에 사버리다
13: 알레 딘제 힘버리
14: 我不摸，这哪有么的？你这波拉摩拉困难做，老干子，人家徒步有么的？这趟的困难做真追了，就俺这站没得，俺做小江去呢，俺那经过从俺们这拉呢，但是用个的。这巴拉尼哈克斯，你波那达莫拉库尼嘞，巴拉克拉能行个，卡罗瓦桑布顶着土不消。
15: 阿迪那罗里亚克苏的。
10: 当然，我那些下下面的狗狗的，三轮车不是硬些，你这一个，他这样子，狗狗的。爸爸，熊这个病也要打打。哦，别了，俺家让我们别着急，没看了，只要看俺们转头哎。俺是叫保姆做。老狗爸爸怎么说，劝都没办，没这事了，嘴偏了，俺让一他妈人家说给的吧。对的，让，等等让，叫我人么的话，让叫路了，等等让保姆进的话，俺可是进那最近好朋友了，俺们没进那多么的。
13: 俺那青椒萝卜可得有嘞，
10: 对对的，让对的对，录录出今年没忙不，等人都请他忙不，等人都。俺青椒萝卜该吃的是做该吃的，让什么搞的？
13: 这就你不请椒来着急的。
10: 你出去拉不进那白啥个的？麻辣椒、
13: 卤麻辣。
10: 俺那做长毛出去进去的，一年要点家了，一身那么多。
13: 这
10: 他不是。俺这阿椒。他我那啥子嘛，就把年干多吧。
13: 咱都莫让去帮我接不接去？帮我让洗嘛行吗？哦，对，巴拉，这个听见两个钱了。
10: 是的，婆婆，大爹家俺做几撮帮助，家婆娃打福建桌油账。俺那老母亲春哥，你这人，千万千万桌油的。结账人就成了的，零年烟机糖，店家给送去，他担保些的。哦呀，大婆婆让店家俺老板交上，俺那个给看了你不接啊？
16: 不接要不接下了。你所做的这个名，能为何处不是我用的？卡罗瓦西皮真正有品味。卡罗瓦茨，能够免难过铁掌方面，让先去厕所了，给你一个水。

0: 주시 탁주 람수 사투 제대 계제 동지 개공 람수기 동자 뉘딩아 섭유 도시기 둔조기 람부 세바라치 냠레기 지도된배 종교르드 天津年 비시카이거 바라 중국 무투 상하이 냠레지 주 추베 계지 지조의 냠도 총만지 로기 다르자 튐부로 된었다 중국 주종의 뒷내 콜라시비 주종의 뉴부진바 락당 제대 미르기 레와 직두다 시베 야튼기 외동 초베 둔중 뜻신유
1: 디게 레코네 비베 네츠 다와 제베 체니 슈치년 징아조 게시지게 파 선주로 슝튼 칸키 롱아 첸중아 베 고츠바타 쿰도보베 주튼 조웨 선주로 용자 총도 럽탄 리버 공초 셰싱 누르세 비 제유 겐쿠베 게젠 덴베 누르세 시주기 누바 둔베 타 벤조르타 지초 뷔세 토베 피게 주디로 꾸디 동베 제유 네츠 응오저 나 유바시 누르세 비 부자 셴파 로민키 대배 롱예신 누르시기 지고 뉴미지기 편유 균체 매발을 토로 친대 벤조르타 지소 뷰제토회 피제를 대규로 뉴대 토바마세 누르시기 균튜 정신 문주를 중대 누르시티 계급 조종기 멍시타 가딘 개진식인 배 누바 나르 외무세 되도 친휴 니동 니슈적지 론해 니동 니슈쟁을 뢰파를 예용기 지당 지배 문지 용법 균동 골통주를 지게다 주매 주우신바타 동고 최동 골통주로 제자다 숨수성아 심바티 롱아 센족 숨배 규급탄도는 장마를 판뉴 체잠 중유지 모드나유 咸阳 공기 롱아 센중의 배 규급수 안주 티웨 도친타 데닝 토뇽 균추 투베제기 누르시지 코다준디 지소 진로 팀접제 시제찬 연구 용화라 탁주 정신기 피림 중지 누르시기 게네 대부시 코드체 규힌 돌듄의 주는 나르웨 죽 후다키 문주로 제거받디 당부 누르시기 돕슈 뭐 나르웨 치로 동화타 니버 누르시 동고 주주 나르웨 레소 동화타 누르시기 동고 티웨 마와 미톡도 멍외 적바라 카촉바 게난게 제줄라 갸뷰르 세파 게난게 쿠주 친뷰 난네 구슈 치로 동화 숨바 누르시기 지코 뉴므지기 페뉴 나르웨 토로 동화 시버 너테 직스 규르주 나르웨 띵스도 동화 나바 누르시라 체리단 튐베 토담 치페 추세 나르웨 토로 동화 주부 누르시기 존의 켜공기 니가 나르웨 세와제 제지 모드나 유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비 니츠 니드 빙루 미수 장보로 주싱 첸주기 최다 리급종유 대도원의 다와제베체 중인인의 고전배 빙루 미수 장보로 주싱 샤동마제 공기 주싱 주슈기 최다 대랑아 리급종화 전유 니인대 추주 주급하라 최다 지겐 주싱 시 진조 추도 적도 십시 군에 튼데 진장 총규지 출람 군에 칭년 띠네 수조류 다딩 수다 제유 인비 진조 총규지 출람 징제라 지린 이슈 뜨지의 정중 시점 이어봤다 남규도 삼바 중망신 출람 작교 인바 총기지 로그였다 남둔 로그준 냠지수 칠신유 매주도야 피집 님에게 졸업기 쇼긴 대표방기 추가다 쇼즈 균제미바 균도 두기 유배
1: 디글레군의 비외네츠 정중 튕공부 체니 쇼드윈 랑게기 감세 예콘 사자 상마리 켜페 예급진배 입지 시지 버리 토마티 뭐소 켜자 셰페 정진 중국 조준라 사신 대표 투탄 발동기 대교로 코드 체바시 총결의 주요 인안자 야는 내딩기 기람둔탄 악기 타격기 강인송 사감체지 남아 표송 속과 체제배 겹조수 계급인배 투타 발동기 정시 멍시 투구 창부시 제유바탄 멍시티 정시티 나르웨 내래키와 체규티 니외르시인 계급기 각도로 후다치자시힌 정종 튕공부 계급사제 송가르 최시를 꾸주디내기 루린순파 유더全体 안추 계급탄 스구기 인지 체시 토부티 폐진해 퉁기 체폐 대용기 발동 인지 체시티 지용해 미래코탄 정중아 심바탄 리퀴탄 사토 준진구유금바 대신 미미구유제수 라제기 간에 내라 피부 준진투바탄 대용수 최시를 버리기 내댕기 십자 투제티 덥지기엔 팔유지 오르나유 송가리키 상외타 발다지리 갸차네 동차인 발키 판난캄수 세콜라르 발기뷰바타 버리티 마시 세부유무 원자 유진나소기 쇼기념도 대비 버리토기 년규 난관바신 디종기 사감내사타 동외기 내서 용수 직송용금에 타주 제매배 당통매 송가리키 버리티를 네바르토 토년배 입지 제배지 신의 응원수 주초구유 유더전키 让年纪借用一次性资金本利托马提过于给不他不准切别比一团长回来三个金那是人民铁就缺不他那段西餐率解决了金别本利给城西中这前天城西中国组织了三星电别推断拍动起城西铁就是扩顿切越级速语余德全起今年安翠城西中国组织了三地互带续不他三个金切真切切切下解决了人不了规的动会特别人心也从这开始行事了。制作了相对收费三项签证签证会那么三百几百团结时间时。结束安全电用机一次行政给本地从这给规矩谈归南抗日移民稳妥的协助行事送于不时。
0: 这个理工人被问你出让业绩没得不人类的你这强用测试规矩现在落你能得不动差怕的话的落我在中国别人子女差不了马脚国的同居的吃席吃过错不得这些所在的阶段子女中国族中教授请不接穷有城市上修两个人把他让业绩年龄强用测试决策同居的吃鸭给来给予把他长个的行商给把些阴性年多你学这批留龙过了同居的吃东长来神经没把他老年级退休能得不动差怕的有测试规矩现在路不都怕的话天天毕业前面真正确用的教授请别人把他历历能够一名的明日的国家是被毕业前面真正在查学的人不如且教学的推荐所来吧的中国毕业前面国家是被团结不敢拿内有真正的刚才讲毕业的人都不讲吧呢人类规矩的中国族中级别确用的程度了就是有这点有你这里常用测试规矩现在同学的亲爱的身份呢扩住得不住马当外怕的天天过了同居的吃席也没做这些准备怕了恰过去落着的吞了一吞云了就感觉真多的是过错于
1: 这个流库内被问的出你对熊浪政治的财政政策所不去清新体各不去批判也有没法推错云了欧元联康期推错听你西北托推西听谈过切据的批语不是他定义所不去清新的圈流谷谈吞在家的短剧约情提出卡路人就是给浪库的追浪套剧被拆进谈直接他就在吞根据冷路所卡塞水语不谈然后呢浪库的动画谈浪漫了没得话的浪库的动画平面浪库的才给浪库的这举止谈提醒路谷港库的谈教主旅行错过妥当所以我在特别那段的命的命色人心给冷路谈其他推荐水约情熊浪政治的在松卷七八谈切不及盲片切的切不及当天盲错切据了得不及中就所去不是切信南卡路人就是浪库的命色电笔的切断水约的卡路人就是浪库谈卡路有法的人地图别浪库的情侣天意请你卡塞水把马塞等等卡路人有了浪库的卡路人有了情侣规矩切别机熊浪给政治的价钱请给也采取推呢卡路人有了浪库的团结期间开来谈南京开来给他去谈恋切给把卡塞对于卡路人有了给情侣规矩切没别卡路人有了浪库谈卡路有法的人地给情侣电别浪库的追浪套举个卡路人有了明白浪库的给电别行送妥当才就是切西南老托卡巴的结果他念了大瓦索浪库的东北叠加了国金所谓采取预备马赛针对团结龙王行业呢就这策新现代所里了某些国人二届沿海国人压的面具就谈切不及浪库的给卡路别来给了大瓦松那个刚年的协助把卡塞水域熊浪松聚切的注意了国金所谓教主旅游错过所来密的切西南秋节码头把的地前南面呢没给的坑中去熊浪松聚切的真正明白结果并没错别电别切许切西南如果刚过了日主明白库里给主浪头聚合给出租日牛车教授的接了卷案内接了你续盘的立志切就马赛如果刚过了当年熊浪头聚合到教授做民众的谈牛车策略给民众化针对大大谈给内东民众化提醒老头可把他给把他念了到我所及切据与民众会电笔卡赛切有时铁蛋切不记住切西南如果刚过了冬天他寻给你给电笔带着叠加什么军规别电笔切有不是
0: 这个雷公呢别别你出你对这个冬季就给切不着切别城市两个人不了第六到我唐不能准备拍了也用这细菌研究所来给来给给把东部的过了同居的西镇阿东给给你说的七八出来给把它推送不来加上就定的成就出拍的有所来存在的人工军队安拍的为接种我 다와 당분에 준비해 봐라. 시균 연기 솔로에 캐레기 레니르 용법 퇴송벌에 자제 촉도 정중아 파르데 시균 연기 솔로에 캐레기 기보 퇴송벌에 자제 죽든도 정중 축 파교야 그리 토비유 솔레다 체진 젠부 사이더 심주칸 솔레 벤주르 심주칸기 군진 관빈키 캐레기 기보 종류로 파교 정중 톱든니 초정리 총리의 용법 덴부용한 파벌에 중었다 초신식리 솔레 기레기 쳔베 마네 응아르신 균두가 차데 총리의 용법기 키보기 체데 젤로니 동니 슈트숨 로춘기 로규 투총기 주제 토슈 솔레 배왕기지 제제유 미드브징뉴 토 뉴바시바 종류르 갸지르 침바다 제쇼기 그고 균두가 체로 침바다 뛰니 제유 둔제기 그고 체로 침바티 진공 파조야 그지 토바다 미드브징뉴 튼기다 배주다 저와 유베 로규 레리기 키보 종류 파조리아 그지 토바 진다 당분에 뒤에 파라 로그드 레레기 기보 퇴충벌에 덥직대 정중 직 파르바테 시균 연기 솔레 킬레기 기보 종류로 파르베 대교로 조보식시 관빈기 대낭의 지수 능립다 속조 능립기 준비 뒤줍 로그람 레레기 기보 퇴충벌에 덥줍게 더 정중아 파데 로그드 레레 용기 기보 파교리아 리기 뷰세 주제기의 신유 지송유 라제 뒤제 토베 수준 레레기 니지 뉴바 응세 퇴부 인신 진다 당분에 뒤에 파라 수준 내리대 튜레 제다다 진단 제다기 징짐다 투림 초수 지교를 쳐주려 균등한 구디 담았다 시균 연기 라제 뒤제 토베 수준 내리기 개보 퇴송벌에 가장 업주다 정중 직 파르바 시균 연기 솔레 킬레 용기 개보 가제니 구드 정중 축파주야 구디 토비 제주유
1: 디글레 군에 비웨네 수 사고베 중국 기업 장람 초보 체육 공사 내신도 제발을 신나 다마구베 체주님 내송 장람 대천기 단단 라린다르회 장람 샤주기 균대 주비 총미리 샴대 수외 멍시토 균대 주비 총미 주기 기계 남라 사가르기 세경 라다르 제바타 장람 지니 숨내고 주 라토 카바르기 준들 기계 기톱단 체진 십시를 체주 교육 사도 내내 균대 주비 총미 주기 기계 남기 장람 지니 숨내고 주 라토 카바르기 제주 준이 규 규토 토괴 체초바타 롭스뷰 예용 기겐 토담 체지 말라 추기 체진타 기겐 기 토담 십두로 라주 체베지 니도 니슈 더주류 다와 구베 체주 닌네 다와 중이베 체 숨주 닌 파르키 메코르 덴네 법주 수리베지 바시 응위장키 사가라 덥주 토주타 디니 지단 주베 총미 덥니 힘바타 총미 사가르티 메코르 바스 지와 함이야나 뒤네 파르베 줄루 니주로 제수고 유바시 这月美国巴士到我这边是你说对于你来说这次你对岸陈总提及去不是他定给江南下主的军队准备聪明学术呢三度年别给给给萨格拉斯给你江南的前期罗斯布所提前军队给给了自古他给给了偏的准备来军了俺儿为兄弟的举措的格系拉达的团结切别我也准备切的皮一把他 到我这边是你说对于你来说江南下主的军队准备聪明追击给给给江南纪念苏门列国处老多可把的去准备给给给托单切定写不写的切定开图托过前天罗斯比给用给给托单切定马拉追击切定谈西部的切定给给给托单让追切别记到我国别切就您天到我中一边切松就您牌的去追击美国的电台不速速就瑞记把新屋站给得注意萨格的突破的你
0: 지단주비에초미더니힌비나지단주비에초미고로체동단네바스뉴디법수수주르베지사가르나동투뷰탄고로응업주다르페주단초바탄균디주비에초미초기톱단십시르치페기겐키고로체동단네바스뉴디미고라데네법수수주르베지사가르치직투뷰탄고로갸다르페주단초구유바시 你对错别你个出点地当无人机生就的用着从对头拆针几年你问家怎么拖根基开林切别觉得没别拿自己阴谋问家你是面具的老子的特具其列数进不得对拆针那天但他面具的存进切特别切了那边有劲你不忙切吧拆机用心于接送于张小辉以 착전 내라 릭망부 여봤다. 대시기 처봉지비 착전 내리기 도담체답라 종래기 도담체당 주기 여봤다. 언제 내바 디레이기 면주까지 치봤다. 내윤진라 너소자 침부격이유. wen jian la ze yar ye qin de qi mi men ze tun ba ta du tie xi ji che bong ji bu chak zhen ne ba mang qi ba chak ji zhong ma se la ri yang ji zuo den da rang sui le ne tuo luo tu ba qiong yu ji song yu niu xi ji chak zhen ne tie qi mi men ze men ju da ne min ze ju ru men ju tie xin chak su che bong bu

0: 우소기 멘주 락제다 CART 이 조버 제베 처봉 멘주 지답 사바르 띠니 춘진다 멘주 토바 총유 뉴시 긴금인 리뷰 착제 내 더불어 춘바 있나 중국 사투 제베 상하이 주시티 배자교를 토는 신제 시베 멘주 제바규 내법 망치바 차기 조교류야 로그램 톱대 균대 미 초배 추제 돌립기유 착수 처봉 부조 제대 착제 내 멘주 제베 교공수 비징기 출시이 민상마라 부조 제겐 유여바 문교를 중심 점링 정신기 꺼내 각주 제토 나라 라제 태기 제정반에 님교 지겐다 티네 니지 지겐도 교류 장小辉이 차수 처봉 부조 제베 교공수 중군이 점링기 뚜니에도 니 유베 단계기 내법 망치바 라제 차긴 좀베 말아오 멘주 도보총유 단다 착제 내니 주도 매베 나서지 민바라 게디 멘주 거웨 네버다 쳬바이나 멘베 멘주 지답 나조다 라제 나마 촉둥한 배주 제데 네버 망치바 타기 용규리야 로람체 톱지 숨바다 장小辉이 던도 게디 뜻말릭바라 착제 내 포바 땡기 쳬바이나 테레 카데 양다 조바다 뒤도도 멘주 쳬바 대신 네버다 멘주 미네바라 지도 후다지 제데 네시 강교 착기 용화 제구 시 지마나 뷰규 대다른 난도
1: 디글레 코네 비웨 네수 사괴바라 세니슈 듄힌 정총 퉁공부네 신도 총괄의 신나 팅디 편종 계종계 담대 추류기 뇌진이 네발레 앙아콘소 토세 강갸닌테 격수 망부 주바타 대견레 니고르투 담대 추류튠베 무제 뇌지식이바시 다와게베 세니슈 트루닌키 초즈주타 까마 숨주잠라 네발레 쇼소 담대 추류기 뇌제튠테 편종 시즈총계를 계종종 계종가구로 미네시메타 주와체베 뇌수 첩진튠바시 정중통공부 체니슈 초닌키 초주 쥐응아파라 세시 뇌증공고 인분이바 렌자치구수바탄지 산에 사도도 레튠소중안에 니세 로큐탄 슈르튼 세시 뇌증공고 소기 레튠비파라 조브지치신유 중국 정중통공커주 응외제 양수르디네키 투림수 준치모화 고照成키 리지케진키 심주달주체바규 인지 체토회 강수로 버리래 응원바르다나 계총가구 뒤규지 네발레 응아공키 동린장부 연락초우인패 고바룽주 뒤규지 토세 강갸닌해 교류중화탄 교류난키 교수티다 출람토 풍소티바마세 균투 마사르슈르회 타르 착도교배 담대 추류래 규지 계총가구로 렘네 민의심의 첩신수의 규지 오르나유 Tirdin, Tadinki Nusitini, Nani, Penjong Girchung Gakuru, Dunbe Tsige Nin Tunbe, Kyaurum Tsuhi, Raka Shurwe, Tunjinki Jungin Hamin Jawashi. Rigi Kajinki, Mudruna Warasina, Kyauru Chungwezi, Nurtu Yupe, Damdu Churuna, Mubu Menjawa, Mangu Kerung Yupe, Tile Chungwe, Nusini, Kyaurum Tsuhi, Raka Shuwale, Chua Yubashi. Tidan Chapji, Goba Rungchuta, Tunin Zambu, Girchung Gakusoki, Sajakasesu, Chugane, Gurgi Tsu Chaksu Yubatan, Tito, Sane Tikara, Guntu, Chaba Bosin Yupe, Rigi Kajenki, Tuyu Minara, Dugune, Chulo Tunjuro, Tosun Chikupe, Tinguche Yubashi.
2: Mimi Dachiki, Nanzu Lapara Chugiji.
3: Mimi Bujiki, Nanzu Lubur Chugiji.
2: Chu Chudi Chiki, Nanzu Chuju, Lembarchi.
3: 长度不变之际母体形式连把得起米记起这样是江浙切磋酿造人的这碗里恩记点点阳餐西西色素康西起鱼体米南用我起米记康起经济也接档推梦不变的中华米日体索子内色档独秀内色热完内色介意